네, 오늘 첫 곡 위즈 칼리파와 찰리 푸스가 함께한 아주 에너지 넘치는 See You Again으로 시작했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그 건널목에 있는 그늘막이 자동인 거를 모르시는 아침 가족들이 꽤 계셨군요. 한명민님도 자동이었군요. 근데 아무튼 좋아하는 노래가 오프닝이라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4345님 그래서 이름도 스마트 그늘막이었더라고요. 박옥희님 저는 부지런한 시민 중 누군가가 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너무 웃겨요 라고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세요. 8455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곳에 과학이 숨어 있었다니 지나갈 때 유심히 봐야겠어요. 제가 그 최근에는 좀 못 갔지만 한참 이제 예 운동하러 가는 길에 반대편 쪽에는 그늘막이 없고 이쪽 편에는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차이가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해가 쨍쨍한 날. 근데 진짜 바람 불면 접히는 것까지는 몰랐거든요. 야 2초 이상 그렇게 풍속이 7m, 초속 7m 이상이 되면 알아서 접힌다. 대단한, 정말 스마트 그늘막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자, 오늘은 3, 4부의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 차트쇼, 라떼를 들었다 놨다 기다리고 있는 날이죠.

0: 그러면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경기도청, 롯데렌탈, 백조싱크, 가평군청,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과 함께 할게요.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2: 잘 부탁드려요.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9월이 되면서 계속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대표 신청자 안정숙님 신청곡으로 박효신 추억은 사랑을 닮아 였어요. 6765님 제철 가수 박효신 전 전화보다 먼저 찾아요 라고 네. 날이 좋아 무작정 걸으면서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괜히 콧등이 시큰거리네요 라고 4159님 아 감성이 진짜 오늘은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완연한 가을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은 어제와 같이 조금 예 아주 밝지는 않은 좀 잿빛 하늘인데 바람도 적당히 불고 정말 약간은 정말 센티해지는 그런 가을 아침. 근데 낮에는 또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까 예. 김명희님은 저희 FM4U를 그래도 하루 종일 청취를 하시나 봐요. 어제 백캠을 듣는데 해바라기가 출연해서 내 마음의 보석 상자를 라이브로 들려주시는데 너무 뭉클하셨다고. 야 정말 안 그래도 가끔 궁금한 선배님인데 그 이주호 선배님이 직접 나오셨다는 거죠. 야 진짜 한동안 근황이 좀 궁금했던 네 정말 뭐 히트곡이 너무 많고 근데 참 좋은 노래 많은데 최근에 갈 수 없는 나라라고 예전에 뭐 이광조 선배도 불렀고 그 아마 이주호 선배님 곡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뭐 경연 이런 데서 그런 그 곡을 부른 가수를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선곡될 만도 한데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늘막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이시경님이 저는 그래서 전에 비 오기 시작해서 그 밑에 뛰어서 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접히는 거예요. 당황했죠. 그게 바람이 불어서 접히는 거였군요. 스마트한

근데 정은 없더라고요. 요즘 같은 AI 속도면 나중엔 정말 사람의 감정을 읽어서 펴질 수도 있겠죠. 네. 자,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정우의 노래입니다. 철의 삶.

제 최애 노래 철의 삶이 나오다니 볼륨 최대로 해서 들었습니다. 정문경님. 오, 제가 묵직한 여운이 남는 싱어송라이터 정우. 최근에 아주 주목받고 있는 네, 신예입니다. 철의 삶. 1202님. 저는 아침 7시에 라디오 틀어서 저녁 6시까지 FM4U와 함께 하는데요. 사연 보내는 이름이 다 친한 친구들 같아요. 그분들 저의 이런 마음 아시려나? 상디도 매일 보고 싶은 친구고 큰 힘이 되는 FM4U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FM4U 여러분을 위한 당신을 위한 FM이잖아요. 자, 이번에 준비된 곡은 한 50년대 스타일의 그런 예전 소울 음악을 추구하는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레온 브릿

0: passport lines. The way the street smells after it rains. Staying out until the sun comes up. The highs and the lows, the good times and the bad times.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재혼 가정의 경우에 앞으로 주민등록 등본만 보고는 재혼 가정인지 알기가 어려워진대요. 지금까지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이렇게 구분이 되었었는데 다음 달 29일부터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가 된답니다. 가족이 등본에 올라가는 순서도 달라져서 뭐 재혼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다른 자녀보다 뒤에 표시되지 않고요. 다만 원한다면 이제 기존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된 등본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는데 자, 이런 변화가 작은 배려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냉동실에 얼음틀 다 있으시죠? 이거 언제 장만한 건지 기억나세요? 그냥 냉장고 살 때 딸려온 것들이라면 이게 변색이 있거나 물로 씻어도 냄새가 계속 난다 이러면 얼음틀을 당장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냉동실이니까 뭐 위생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리스테리아균이나 노로바이러스 같은 이런 애들은 냉동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대요. 특히 오래 쓴 얼음틀이 그렇게 오염이 되기 쉬운데 얼음도 가급적 2주 안에 사용을 하고 좀 더 보관할 때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냉동실 정리할 때 음식만 살펴보지 마시고 얼음틀도 한 번씩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괜히 뭐 특별히 살 거 없는데 편의점에 그냥 쓱 들어갈 때가 있죠. 통계에 따르면 한 번 들르면 보통 6,000원 정도를 쓰는데요. 자주 찾다 보니 한 달 지출이 1인당 10만 원에 육박을 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예전엔 마트에서 대량 구매가 많았다면 요즘엔 조금씩 자주 필요한 만큼만 사는 소용량 소비가 늘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작은 용량의 즉석밥과 커피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동안 같은 돈으로 최대한 많이 사는 게 가성비였다면 이젠 딱 먹을 만큼 알뜰하게 사는 게 가성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딱 필요한 만큼 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일석이조겠죠.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90년대 초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 가면 모든 편의점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기계가 있어요. 주스나 과즙, 탄산음료 등을 살짝 얼려서 뭐 떠먹을 수도 있고 좀 녹으면 좀 큰 빨대로 마실 수도 있도록 만든 음료인데 편의점도 있고 극장에도 있고요. 빨대로도 먹고 스푼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이곳은 무엇일까?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은요 잊어버리지 마란 노래인데요 크 러쉬가 부릅니다.

네, 크러쉬 태연이 함께한 오늘의 힌트송 잊어버리지 마 였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슬러쉬였어요. 보통 저는 극장 가서 슬러쉬가 보이면 다른 데서 먹기는 힘든 음료라 저희 동네 편의점에는 슬러쉬 기계 있는 데가 없거든요. 무슨 맛인지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파란색 좋아합니다. 자, 유산균 세트 받으실 분은 우리 동네엔 없어요. 이게 귀하다니까. 어릴 때 이거 파는 편의점 찾아서 친구들하고 멀리 걸어갔다 왔던 기억도 있고요. 다 먹고 나면 무슨 맛을 먹었는지 혀의 색으로 인증되죠. 맞아요. 쭈쭈바도 먹고 나면은 최악이 조스바. 네. 아, 포도 맛이 보라색이구나. 파란색은 아무튼 스킨케어의 주인공 다섯 분. 3201님, 초등학교 때 패밀땡 마트에

하고 반보람님께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스텔라 랩티, 02년생인데 노래할 제목이 보스턴이거든요. 제가 보스턴으로 유학을 떠난 게 02년도니까 유학 가던 해 미국에 이 친구가 태어났던 거네요. 스텔라 랩티, 보스턴.

0: 파파야 맛이라 아닌데. 믿어야죠, 뭐. 다들 3551님이 파파예요. 저희 집이 어릴 때 편의점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예. 그 소다 맛 얘기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무튼 색깔밖에 기억 못 하는 네. 먹어 보면 압니다. 어, 이 맛이야. 옷 매장 마네킹이 경량 패딩을 입고 있어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발빠르게 잘했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라고. 그래서 오늘은 선선을 좀 넘어선 약간 쌀쌀했던 새벽이었습니다. 0715님 역시 매장이 그런 건 정말 귀신같이 빨리 네. 가을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계시군요. 이승호님 축하드립니다. 택시기사 3개월 차 만에 택시 면허증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우면동에서 대치동으로 가는 중인데요. 어떻게 문자를 주셨네요. 저한테 라디오가 없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손님과도 대화 자제가 회사의 방침이라서 하루 종일 무건 수행 중입니다. 라고. 아, 회사에서도 또 그런 방침이 내려오는군요. 통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무튼 오늘도 안전운전 네, 축하드립니다. 방금 왼손으로 펀치 날려가지고 주먹쥐기로 모기를 두 마리나 잡았습니다. 한 번에 내가 오른손잡인데 나의 동체 시력 거기다 민첩성 하하 0202님 자신한테 굉장히 지금 감탄하고 계신 중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소영 작가님 얘기로 요즘 모기가 좀 비실비실하대요. 끝물이라 네. 슬로우 모션으로 나다닌다고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0: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1: Best sleep.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좀 전에 손님과의 대화는 좀 자제한다라는 그런 회사의 방침을 얘기해 주신 우리 기사님 얘기에 개인 택시 운영하시는 2828님이 저는 손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면 목적지까지 수다 떨면서 가고요. 무건 수행할 때도 곤란하고 계속 수다 할 때도 좀 힘들죠. 중간이 없나요? 근데 또 말 잘 통하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가는 동안 벌써 도착했나 싶을 만한 큰 경험도 있고요. 재밌는 기사님도 많잖아요. 예. 자, 2828님도 오늘 안전운전 하시길 오늘 아침에서 응원 드리고요. 문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기사님하고 2828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2부 마지막 곡은 장기하, 바로 어제 나온 신곡인데요. 너나 나나 라는 곡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십시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요 노래 제목이 September이기도 하고요. 사실 너무 짧아가지고 좀 아쉬운 노래입니다. 노래의 주인공은 데이빗 실비앙이라고 그룹 재팬의 리드 보컬이기도 했고요. 80년대 왜 컬처 클럽의 보이 조지가 처음에 여자야 남자야 싶을 만큼 처음엔 여자라고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데이빗 실비앙은 남자이긴 한데 누가 봐도 잘생김을 넘어서 참 아름다운 약간 다비드 조각상이 실제로 사람으로 있으면 저럴까 싶은 좀 뭐 메이크업도 여자 못지않게 화려한 입체 화장을 하고 그런 것이 더 막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음악성이 약간 묻힌 네, 그런 뮤지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노래가 발표될 때만 해도 9월은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 뭐 지금도 우리 느끼지만 좀 밝은 가을날보단 서울 기준 이렇게 약간 흐린 가을날 들으면 정말 어딘가 잊고 있던 것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의 피아노 반주는 요이치 사카모토가 연주를 한 곡입니다. 1분 조금 넘는 러닝 타임인데요. 데이빗 실비앙이 노래하는 September.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너무 짧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덜 짧네. 한번 다시 들어야 되나? 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Earth in Then Fire의 September는 정말 와 가을이다 라면 이 노래는 뭐 딱 여기까지다 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녹음을 했겠죠. 한번 더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데이비 실비안, 류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세프템버 했습니다. 자, 오늘 생방중에 문자 보내신 분들 내일 첫 곡 초성 힌트 다 받으셨죠? 예. 이분은 벌써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초성 퀴즈 해결한 것만으로도 목요일이 너무나 즐거운 1인입니다. 이제 집중해서 일해야지 라고. 아, 참 대단하십니다. 9785님. 이게 그럼 평소 때는 이게 큰 짐이셨나 봐요. 초성 퀴즈. 이 초성 퀴즈는 GPT도 잘 못 맞춰요. 네. 자, 아무튼 일찌감치 맞춰주신 우리 9785님께는 선물 먼저 찜 해드리고요. 나머지 분들 일단 깊게 생각 마시고 사용하시는 단체 대화방에 한번 올려보시면 누군가 이거 그 노래잖아 하실 거예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힌트를 드리자면 여자 아이돌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열 분께 영양크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는 이번 주에 니은 3종 세트인데요. 프로틴 양념 세트, 누룽지와 시래기국 이렇게 니은 들어가는 3종 한 분께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를 들었다 놨다 준비하겠습니다.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리지 하버웨이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2: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자꾸 이비가 짬뽕.
14: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한.

0: 짬뽕은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매주 목요일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아휴, 라떼 차에 통풍 시트가 어딨니? 구슬이 알알이 꿰어져 있는 염주 시트로 버티느라 허벅지에 구슬 자국이 났다.
1: 와, 이거 진짜 낫죠.
0: 그죠, 염주 시트.
1: 반바지 입으면 진짜 각오 아니에요.
0: 허벅지 뒤쪽에.
1: 네.
0: 택시 타면은 또.
1: 그쵸.
0: 네.
1: 아, 이럴 때가 있었어요.
0: 맞아요. 차량용 방향제가 어딨나? 대시보드 위에 모가과 방향제였고 그 냄새 때문에 멀미를 달고 살았다.
1: 아, 지금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상상만 해도.
0: 아, 진짜?
1: 네.
0: 난 모과를 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근데 방향제가 옛날엔 정말 너무 셌어요.
0: 나는 그 잎사귀 같이 생긴 거, 그 백미러 뒤에 다 달려 있는 거 있거든요.
1: 네.
0: 그 피톤치드 향 같은 거 나는 거. 90년대 초반에 되게 유행했었어요.
1: 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방향제가 종류가 많아가지고
0: 아이고.
1: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데
0: 종류도 많고 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1: 예.
0: 자, 세 번째입니다. 내비가 어딨냐? 의자 뒤 포켓에 전국 정밀 지도가 있어서 어디 멀리 갈 때 지도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봤다.
1: 이 무조건이죠. 저는 이거에 얽힌 사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하나만 풀어봐 주세요.
1: 일단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0: 그지. 나 못 보더라고 내가.
1: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0: 엄청 어려워요.
1: 네. 그래서 처음에 큰 이제 대한민국 지도를 먼저 보고, 아, 만약에 충남 어디로 간다. 그럼 충남 지도를 또 봐요. 그 다 섹션별 부분이
0: 그죠, 그죠, 그죠.
1: 그거 찾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충남 어디로 가? 또 섹션을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국도가 몇 번 국도로 이렇게 막. 진짜 잘 보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보는데,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그때부터 운전을 그렇게 한 거예요?
1: 아니, 운전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이제 동아리에서 MT를 간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럼 MT 가기 전에 사전 답사를 먼저 가요. 뭐 회장, 총무 이렇게 해가지고.
0: 야, 그것도 일이다.
1: 그럼 저는 이제 운전 못할 때니까 회장 형님이 운전을 하고
0: 아, 옆에서 이렇게
1: 옆에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0: 오.
1: 쭉 가는데 뭐 엉망진창이죠. 그러다가 정말 웃긴 게 길을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이상한 국도로 가다가 그 회장이 어디서 여기가 황영조 마을이야 그러는 거예요.
0: 오, 마라톤 선수.
1: 네. 황영조 마을이라는 게 뭐예요? 황영조 선수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연습을 했어. 지나가는데 옆에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0: 진짜?
1: 지나가는 거에서 형 황영조! 아니 황영조 마을이라고. 형 진짜 황영조! 황영조! 진짜 황영조 선수를 또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0: 세상에나.
1: 네. 그래가지고 우와! 둘이
0: 사인 받았어요?
1: 아니, 차 타고 가는 길이라.
0: 아, 가는 길이라.
1: 근데 진짜 빨리 달리시더라고요.
0: 아, 거기서 이미 또 연습을 하고
1: 계셨 연습하고 계셨던 거예요.
0: 와.
1: 그 멋있는 곡을 딱 쓰고. 그래서 둘이 막 우와!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0: 야, 황영조 선수 금메달 딸 때 네. 신승훈 씨랑 같이 TV 보다가 같이 부둥켜 안고 막 우와! 금메달.
1: 소위 국뽕에
0: 참아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근데 지도 참 이게 내비 나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기억도 안 나요 나는.
1: 그러니까요.
0: 제가 2002년에
1: 네.
0: 보스턴에 유학할 때만 해도
1: 네.
0: 거의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자체가.
1: 네.
0: 그래서 그때는 보스턴에서 이제 서울 부산 정도 거리면 뉴욕을 간단 말이죠.
1: 네.
0: 근데 이제 갈 때 톨게이트랑 그 이름을 계속 다 이제 인터넷은 있으니까
1: 네.
0: 그걸 다 써놓고 그래서 한 번 잘못 들면 정말 멘붕인 거죠.
1: 진짜 집에 못 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0: 있어요.
1: 네. 네. 거꾸로 가고 막.
0: 그러니까 또 막 무섭잖아요. 미국 무섭죠. 막 그런데.
1: 더 초행길은 더 무섭지.
0: 아 진짜.
1: 이 지도의 맹점이 또 뭔지 알아요?
0: 뭔데요?
1: 밤 되면 진짜 미칩니다.
0: 밤, 그치 밤. 아, 밤 운전.
1: 밤에 어떻게 이 지도를 보면서 운전할 수도 없고. 옆에 갓길에 세워가지고 여기가 어디 있냐.
0: 진짜 난감하죠. 아니 우리 수영 작가님이 그나저나 코너 제목 한 번만 외쳐달라고

0: 원석 씨 소개도. 아니 아까 얘기 드렸는데 아무튼 이원석 씨가 함께하는 라떼를
1: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0: 헤이입니다.
1: 예. 아, 네. 이건 또 오랜만에 하게 되네요.
0: 그러게. 우리가 라떼 얘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네. 벌써 이제 산참 수다가 이어졌고 지금 자동차에 얽힌 추억 엄청 도착하고 있어요.
1: 네.
0: 제가 바로 그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수연님. 지도를 만들지만 저도 보는 게 여전히 어려워요라고.
1: 아 지도를 요즘도 지도 필요하겠죠?
0: 하겠죠.
1: 네, 하겠죠.
0: 와 근데 진짜 몇 안 되는 그런 기술지가 아닐까요? 지도 만드는 일은.
1: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계속 또 지형도 바뀌고 막 건물들도 다 바뀌고 그러니까.
0: 그렇죠.
1: 등고선. 갑자기 생각났어. 등고선. 이 산의 높이를 이렇게
0: 맞아요.
1: 꾸불꾸불 해가지고 이야 등고선 갑자기 생각나네요.
0: 김성규님 카 오디오가 어디 있어요? A필러에서 안테나 쭉 뽑아서 싱글벙글 쇼 들었지.
1: A필러가 뭐죠?
0: 뭐지? A필러가?
1: 밖에 그냥 그 차 밖에 있는 그 안테나를 얘기하는 걸까요?
0: 그런가? 옛날 차 안테나는 진짜 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알아요?
1: 뽑았죠. 뽑았죠. 그것도 차 밖에서.
0: 옛날 그거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 보고 우와 그렇죠. 막
1: 그 최신식.
0: 그렇죠.
1: 라디오 키면 자동으로 올라와.
0: 맞아. 야.
1: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펼쳐졌었습니다. 그때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터널 들어가면 라디오 안 잡혀요.
1: 안 잡히죠. 안 잡히죠.
0: 그러다가 이제 한참 터널 안에도 라디오 수신되는 안테나를 선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해 놓은 터널들도 생겼고.
1: 그쵸. CD 플레이어가 차에 없을 때
0: 그쵸.
1: 카팩이라고 해 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 넣는 걸 이렇게 해 가지고 CD에 연결해서 딱 하면
0: 뭔지 알아.
1: 네.
0: 카세트 같이 생겼는데 네. 걔가 CD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소리를 카세트로 재생을 해 주는.
1: 맞습니다.
0: 한참 썼네 또.
1: 카팩.
0: 아.
1: 음질이 뭐 CD 플레이어인데 테이프 음질이 나는 카팩.
0: 이게 다 90년대 초반 이야기인데
1: 네.
0: 9629님은 연주 시트 받고 어머니가 손재주가 있으면 뜨개질로 만든 굵은 니트 시트 기억나시냐고. 본 거는 같아요.
1: 아, 저도 본 거 같긴 한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 손재주가 없으셨나 봐요.
0: 아니면 이건 진짜 뭐 진짜 이거 하는 법 되게 굉장히 두꺼워야 될 텐데.
1: 그러게요.
0: 이거 알지. 아 이거 작가님이 알죠. 갑자기 아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1: 이거 망사인데요 그냥.
0: 망사 같은 느낌에 네. 아예 근데 이거는 차 시트에 맞게 딱 그렇게 짜셨네요.
1: 야 이거를 손으로 손뜨개로 만들었다고요?
0: 손뜨개 와. 시트 커버 비싸다.
1: 지금도 나오긴 하나 봐요.
0: 하나 봐요. 이게 할인가가 17만 원이 넘네.
1: 이야 근사하긴 하네요.
0: 예, 근데 여기다가 음료수 쏟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1: 그럼 이제 엄마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따는데?
0: 지도 보던 시절 길 잘못 들어서 장거리 여행을 했던 1인입니다.
1: 맞아요.
0: 9065님. 저도 목동 가다 인천 간 적이 있어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유턴 할 데가 없어서
1: 없죠.
0: 와 진짜 그때 가야지. 생각하면 야.
1: 그래서 인간 내비가 한 명씩 필요했었어요.
0: 맞아 옆에 네,
1: 길 잘하시는 분.
0: 맞아.
1: 근데 그 길 때문에 또 싸움도 나고 내가 일로 가자 했지. 뭐 여기 아니야? 뭐 여기 아니라고.
0: 맞아요.
1: 뻥국도 뭐 이러면서.
0: 아 진짜 아버지 차에 필수템이 있었습니다.
1: 필수템. 염주 시트 아까 말씀드렸고
0: 염주 핸들 커버도 있고
1: 핸들 커버도 있었고
0: 까딱거리는 강아지 삼총사 그리고 십자수로 떠주신 번호판. 이거는 좀 우리 아니 저는 일단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친구 집 차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린 거였고
1: 네.
0: 아니 근데 여기에 지금 기억나세요? 이 9284님의 문자인데
1: 네네.
0: 제주사는 원석이 친구 박동준입니다라고 아세요?
1: 아, 잘 알죠.
0: 아 진짜?
1: 아 그럼요.
0: 사연 소개 좀 해주세요.
1: 우리 동준이가 문자를 보냈었군요. 1992년이면 원석이 처음 만난 해네요. 원석이는 모범생이었지만

0: 저희 밴드의 건반 치는 애 옆에 앉아서 제가 불렀던 거예요.
1: 아, 그랬구나.
0: 그걸 제가 쳤다고 지금 기억이 조작된 것 같은데요.
1: 아니, 92년이면 언제야.
0: 네.
1: 자, 그러면 우리 동준님 신청곡으로 익스트림의 네. When I First Kissed You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0: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였습니다. 네. 고등학교 친구 동준님의 신청곡이었고요.
1: 동준아, 제주도 가면 연락할게.
0: 아니 그나저나 네. 원석 씨 이번 여름 어디 휴가도 한 번도 안 간 것 같은데?
1: 저는 여름에 휴가를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 남들 휴가 갈 때 거기에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0: 그 어느 때보다 공연 소식은 많았지만. 네. 그럼 뭐 가을쯤에?
1: 보통 연초에 가요. 아. 연초에 따뜻한 나라로.
0: 아 그거 좋다. 그렇죠.
1: 뭐 제주도를 가든지. 연초가 제일 좀 쉬는 날이 많으니까. 아
0: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1: 상디는 아 미국 갔다 오셨죠?
0: 네, 뭐 쉬러 갔 그쵸? 가서 뭐 많이 잤어요.
1: 진짜 휴가네요. 네.
0: 대신 외출 딱 한 번 했다는 거죠.
1: 아 그래요? 그거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휴가였네요.
0: 그러니까 아 진짜 모과는 멀미 나가지고 탱자를 두셨다는 공칠 이사님.
1: 어 탱자.
0: 탱자는 무슨 향이더라?
1: 탱자가 뭐죠? 그렇게 귤 같은 건가?
0: 그런 종류 같아요. 아 모과가 향이 좀 셌다.
1: 셌어요. 네. 윤정호님은요 아파차에 늘 있던 시가잭 그걸로 놀러 가서 불 피울 때 요긴하게 썼었죠.
0: 아 요즘 차에 시가잭 없는 거 아시죠?
1: 진짜요?
0: 제터리도 없어요.
1: 시가잭이 없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제 차에도.
0: 없어요. 그게 다 USB 이렇게 돼 있고 네. 옛날에는 진짜 뭐 그 시가잭에다 배터리 연결하고 뭐 또 이랬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는 다 USB 포트 아니면은 사라졌습니다. CD 플레이어도 없어지고.
1: 맞아요.
0: 진짜 참 격세지감입니다.
1: 아 집에 있는 CD 그래서 다 버려야 되고.
0: 제가 이번에
1: 들을 데가 없잖아요.
0: CD를 네. 눈물을 머금고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했어요. 정말 진짜
1: 그 재산인데
0: 그러니까 너무 아깝고 근데 다 보니까 이제 일단 그 음악 사이트에 네. 앱에 다 이제 올라와 있는 앨범들이니까
1: 그렇죠.
0: 아 진짜 그걸 아무튼 눈물을 났었습니다. 탱자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네. 딱 귤처럼 생겼다.
1: 어 그러네요.
0: 맛도 그런 건가?
1: 맨날 탱자 탱자 도냐. 탱자가 굉장히 뭐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0: 되게... 어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1: 탱자 탱자.
0: 3970님은 내비도 없던 그때 아빠들은 왜 이렇게 길 묻는 걸 거부하셨는지.
1: 그쵸.
0: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셨다고. 모르면 좀 물어보면 되잖아. 어,
1: 있어봐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0: 아 원석 씨도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요?
1: 어떤 스타일이죠?
0: 몰라도 그냥 안 먹고
1: 가요? 남한테 안 물어보고 그러는 거요? 네. 아 저는 무조건.

0: 물어보죠.
1: 나도 물어봐요.
0: 아, 그럼요. 길은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1: 그죠. 근처 뭐 저 뭐냐 저 주유소 네네. 있으면 꼭 거기서 이제 좀
0: 물어보고.
1: 네. 근데 그렇게 과묵하게 혼자 갈 길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수줍어서 그래요, 보통.
1: 아, 그게 또.
0: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무지함을 인정하는 용기.
1: 아, 그거야.
0: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과감하게 다가가서 나의 또 이 무지함을.
1: 뭘 무지야, 모를 수도 있지.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2: FM for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데이브레이크 이완석 씨와 함께 라떼 토크하고 있는데 마침 고등학교 1학년 동창 동준 씨 덕분에 92년 얘기 잠깐 했었고
0: 네.
1: 오늘 살펴볼 차트는 몇 년도입니까?
0: 오늘은 2005년 9월 둘째 주로 갑니다.
1: 2005년이면 21년 전이네요.
0: 그렇죠. 일단 2005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와,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MBC 드라마가 그야말로 열풍이었죠.
1: 김사나 씨 나왔던 영화.
0: 맞아요, 맞아요.
1: 드라마.
0: 솔직히 저는 이 드라마가 드라마를 보지 못해가지고.
1: 오. 왜 2005년이면은 한참 가수로.
0: 네, 밴드 할 때예요. 데이브레이크 전에 이제 뭐 브런치라는 팀하고 막 머리 이상해하고 막 그럴 때인데.
1: 아, 머리를. 단발 말고 또 이상하게 한 적이 있어요?
0: 아, 뭐 많아요.
1: 많아요?
0: 흑역사 많습니다.
1: 아.
0: 근데 이때 뭐 많은 분들이 이야 이게 마지막 회에는 51.1%였대요 시청률이.
1: 그건 여명의 눈동자 아니야? 이
0: 정도면? 2005년에도 이 수치가 나올 수 있군요.
1: 와, 국민의 반 이상이 보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하긴 대단했다.
0: 네.
1: 그때 선아 씨가
0: 네.
1: 이게 일부러 이렇게 특수분장도 아니고
0: 아.
1: 체중을 좀 늘려서
0: 캐릭터 때문에
1: 그랬던. 저도 이때가 보스턴에 있을 때라
0: 아 여기 보니까 60kg 이상으로 급격히 체중을 늘렸다 라고 써있네요.
1: 건강에 안 좋을 텐데.
0: 근데 여기 드라마 안에
1: 네.
0: 김삼순이 노처녀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1: 네.
0: 그 나이가 서른이었대요.
1: 아,
0: 서른이 그 당시엔 노처녀로 불리던 시절이었나 봐요.
1: 제가 이현우, 윤종신, 김현철, 윤상, 노총각 4인방 할 때가 몇 살이었냐면
0: 네.
1: 서른이었어요.
0: 말이 안 되는 건데.
1: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 서른 애잖아.
0: 서른 아무것도 못하죠.
1: 세상 겨우 이제 좀 알아갈 나이인데 네. 이때는 노총각 노처녀의 기준이 서른이었어요.
0: 2005년, 2000년 초반인데도.
1: 초반만 해도. 그게 한 2010년까지 가다가 네. 급격히
0: 확
1: 올라갔어요. 네. 이제는 뭐 노처녀 소리 들으면 마흔도
0: 그 정도 돼야지
1: 좀, 좀 가야지 않나 이 정도죠.
0: 갈 때는 되지 않. 아무튼 김삼순 내 이름은 김삼순이 있었고 서울 랜드마크에 또 개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서울숲과 청계천이 이 해에 이제 6월과 10월에 각각 개장을 했고요.
1: 아 서울숲이 이때 생겼구나.
0: 네, 그랬대요. 오. 그리고 63빌딩이 개장 20주년을 맞이해서 1000억 원대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1: 야 하긴 이때만 해도 63빌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으니까.
0: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랬죠. 초창하면 앞서는 뭐 여기 올라가면 막 귀 막 먹먹해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여기 살 수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이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1: 올라가 봤어요?
0: 네 그때 전망대 한번 갔었습니다 어렸을 때.
1: 나는 수족관만 가봤는데.
0: 수족관도 괜찮죠.
1: 그렇죠.
0: IMAX 영화관은 어떻고요?
1: 아 맞 여기 IMAX가 있었는데
0: 맞아요.
1: 엑스포 때 네. 이게 사라졌대.
0: 아 그 사라졌군요.
1: 네 그래서 필름 IMAX가 그때 유일하게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는 필름 IMAX 영화관은 없답니다.
0: 없다. 아무튼 남산 서울 타워도 N 서울 타워로 이름을 변경했고.
1: 아 진짜.
0: 네.
1: 남산 서울 타워 얘기하니까 네. 원래 그게 위에가 동그래가지고 네. 식당이 있었어요.
0: 맞아요.
1: 그게 이게 돌아가요 360도.
0: 그랬다는 얘긴 들었어요.
1: 내가 그 거기서 밥을 먹어본 일이니 그 동 우리 어머니랑.
0: 거기 예약하기 진짜 어렵다고.
1: 초등학교 때.
0: 네.
1: 야 서울 사람이니까.
0: 기가 막히네요.
1: 근데 얘네가 언제부터 안 돌아가?
0: 아 그래요?
1: 네, 지금은 그냥 파노라마 360도로 그냥 알아서 자기 발로 걸어서 봐야 되는.
0: 걸으면서 밥을 먹어야 돼. 아 근데 진짜 거기는 그 당시에 그 데이트 코스로 아. 그 예약을 한번 하려고 사람들이 막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랬겠다, 진짜. 네.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더 했겠다.
0: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1: 그렇구나.
0: 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1: 2005년 9월.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이 당시 지금 KCM의 노래가 네. 5위를 차지했는데
0: 네.
1: 기억나세요?
0: 제가 이 노래 좀 생소한데요. 들으면 알겠죠, 당연히.
1: 자, 여러분 어떠신지.
0: 네.
1: 너에게 전하는 9가지 바람이라는 KCM의 네. 노래입니다.

0: KCM이 생각보다 데뷔가 빠르군요.
1: 어, 그러네요. 이게 심지어 2집이래요.
0: 아. 9629님, 바라는 거 참 많다.
1: 그게 이게 헤어진 연인한테 네. 뭘 바라겠습니까, 솔직히. 어,
0: 이별 때문에 아프지 말고 눈이 붓도록 울지 말고 어. 슬픈 일에도 씩씩하고 아, 참.
1: 마지막에 내가 자꾸 생각나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주길. 이럴 거면 왜 헤어질 겁니까?
0: 왜 헤어지냐? 그러니까.
1: 예?
0: 박준성님이 네. 이때쯤부터 맨몸에 조끼 입고 팔토시 끼우고 무대에 서셨던 기억이 난다고.
1: 아,
0: 야, 그 변함이 없었구나.
1: 거의 뭐 시그니처.
0: 삼복더위에도 팔토시 하던 KCM 세 딸의 아버지가 되다니. 아, 세월이요. 4617님 21년 전입니다, 여러분.
1: 그러니까요.
0: 네, 강산이 두 번 변했습니다. 자, 어,
1: 이게
0: 네, 그, 5966님.
1: 어, 그 시절 감성에 눅눅해지네요 라고 하면서 이때 노래들이 좀 눅눅했죠? 라고 5966님이
0: 특별히 그럴 일이 있나?
1: 눅눅하다 하는 게 무슨 느낌이지?
0: 그러니까
1: 눅눅하다 뭔가 이 KCM의 목소리가 뭔가 좀 애수가 있고 서글프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좀 눈물이 촉촉해진다.
0: 어, 그런 뜻이래요.
1: 뭐 그런 걸까요? 근데 그 시절에 이런 노래들이 좀 차트에 많이 있네요.
0: 그렇군요.
1: 한 곡 더 있습니다. M2M 노래? 기억나십니까? M2M?
0: 나는 M2M이 네. 그 서양 저기 소녀 둘이 하는 M2M 있지 않았어요?
1: 아, 옛날에?
0: 나나 나나나나나나나
1: 어? 그 노래 좋은데?
0: 걔네 M2M 아니에요?
1: 그랬나? 아, 또 그런 류의 그런 거인데 뭔가 그
0: 그러니까.
1: 글자로 왠지 두 개가 이렇게 대칭이 되는
0: 맞아요,
1: 그런 느낌이었던
0: 맞아요.
1: 것 같은데.
0: 예.
1: 근데 여기는 한글로 M2M.
0: 오.
1: 세 글자라는 노래가 이때 차트의 2위 곡이에요.
0: 어, 꽤 상위. 예. 아, 박근태 씨가 곡을 썼구나.
1: 그렇죠. 이때부터 뭐 M2M 같은 소속사에 또 SG 워너비가 있었고.
0: 아, 그 회사예요?
1: 네, 뭔가 이 남성 2인조 혹은 3인조의 뭔가 미디움 템포에 뭔가 좀 애수가 젖어 있는, 아까 뭐 눅눅하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질척거리는 그런 느낌?
0: 그런 가사네요.
1: 네.
0: 아, 이게 그쵸. 이 당시에 미디움 템포가 꽤 유행을 했었고.
1: 맞아요.
0: 어, 지금 M2M의 세 글자 준비했는데요.
1: 네네.
0: 루루공주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1: 저는 기억이 납니다.
0: 오.
1: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저도 아마 이 OST에 참여를 한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0: 오, 김정은 씨가 주연을 맡았던
1: 네네.
0: 드라마라고 하고. 아, 서양에는 그 M2M은 M하고 넘버 2하고 M이고
1: 네.
0: 우리가 소개할 M2M은 M하고 아, 2.
1: 어, 너에게 to you 할 때
0: to 할 때 to의 M.
1: 어, 그래도 거의 근접하네요.
0: 아, 그럼 뭘 다시 게 뭐가 있어?
1: 상디의 기억력 아직 살아 있습니다.
0: 맞다, 있긴 있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M2M의 노래 중에 2위를 차지했던 2005년 9월 둘째 주 가요 종합 차트 2위를 차지한 세 글자 들어보시죠.

누구라도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 묻거든 채

0: M2M의 세 글자였습니다.
1: 네.
0: 아, 여기 지금 보컬에
1: 네.
0: SG워너비 진호 씨가 참여를 했.

0: 있나 봐요.
1: 네. 이경 씨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시네요. 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0: 네.
1: 거기 사장님이 김진호 씨한테 SG 워너비 할래? M2M 할래? 라고 선택하라고 해가지고
0: 차이가 뭔데?
1: 일단 정하기 전에 세 글자 녹음을 했대요 그냥.
0: 어.
1: 그럼 그대로 발표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SG 워너비가 데뷔하기 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네. 그렇게 되네요.
1: M2M이 2004년도에 먼저 나왔고 2005년도에 이 곡을 발표할 때 김진호 씨한테 너 M2M 이 노래 일단 녹음해봐. M2M 할 수도 있어 너. 근데 SG 워너비라는 노래 팀이 나올 거야. 누구 뭐 할래? 해놓은 선택하기도 전에 일단 녹음을 했어. 근데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S
0: 근데 S 김진호 씨 SG 워너비잖아.
1: 그러니까요. M2M에는 김진호 없어. 근데 이 세 글자가 지금 엄청 히트가 났는데 김진호가 없네.
0: 야
1: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형?
0: 그러니까
1: 와
0: 참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라 잘 모르지만
1: 형님이 계셨으면 좀 정리 좀 해주셨을
0: 텐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 지금까지 이 노래 SG 워너비 노래인 줄 알았다는 남수정님. 제가 그래서 지금 무슨 자리냐고 물어본 네. 게 노래 스타일도 그렇고
1: 네.
0: 뭐 팀에 뭔가 색깔이 좀 있어야
1: 네.
0: 거기서 할라 그럴 때 나는 이쪽이 더 맞겠다가 될 텐데
1: 네.
0: 아무튼 뭐
1: 결정적인 파트를 또 김진호 씨가 다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 막 우우 이런 거 다 김진호 씨가 하고 있어서
0: 아무튼 2위까지 차지했던 네. 노래였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정리 더 해드릴게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6925님이 대구에는 아직도 꼭대기가 회전하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오. 그리우시면 한번 방문해 주세요라고. 대구 간 적 있는데 몰랐네요.
2: 어지럽진 않겠죠?
1: 천천히 돌아요.
2: 천천히. 네.
1: 먹다 보면 풍경이 바뀌어 있고.
2: 아, 그거 멋있다 근데.
1: 그러니까. 오. 자, 근데 이때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05년 네. 9월 둘째 주가 가수 김종국 씨의 초리즈 시절이었네요. 오. 일단 12위를 차지한 곡이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예. 그리고 8위가 제자리 걸음 김종국. 그리고 1위가 예. 또 김종국 씨예요. 탑10 안에 세 곡이 어떻게, 야 이건 대기록인데.
2: 이거 마이클 잭슨인데요?
1: 거지. 야, 이래서 김종국 그런 거였어.
2: 야, 이해. 2005년은 김종국의 해였군요.
1: 그러니까요.
2: 네.
1: 자, 여러분 어떤 곡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2: 아, 이거 또 굉장히 안무가 네. 또 회사 화제가 돼가지고 자,
1: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네, 정말 뭐 종국 씨 그래도 진짜 이런.

0: 음성과 이런 음역대를 가진 가수가 네. 없었어요.
1: 그쵸. 네. 그 멋있는 체구에.
0: 그러니.
1: 반전 매력 같은 느낌.
0: 그러게요. 네. 자, 2005년 9월 둘째 주 1위를 차지한 김종국 사랑스러워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원석 씨.
1: 네.
0: 계속 바흘도 바쁜 것 같은데
1: 네.
0: 오늘도 그냥 바로 가셔야 된다 그러고
1: 오늘 또 뭐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촬영 잘 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연주하며 기다렸죠. 지금의 저와 10년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는 분명히 다를 텐데요. 그래서 당장 알 수 없다고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가끔은 시간이 가장 훌륭한 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4: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0: 맡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 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목요일 첫 곡으로 조금 낯선 곡을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기분 괜찮지 않아요? 이 음악이 오늘 날씨하고 딱 맞는 기분이 그냥 딱 절묘하게 맞는 그런 음악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곡을 했는데 조금 낯설지요? 영국의 제이미 스콧입니다. 제이미 스콧이 결성한 밴드 더 타운하고 함께한 노래 Rise Up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예, 제이미 스콧이 우리 옆에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서 그냥 얘기해 주는 것 같죠? 고개 들어요. 어깨 펴요. 기운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함께 어깨 동무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힘차게 Rise Up. 네. 그래요 맞아요. 장현웅 씨, 음악에서 살짝 탄 고구마 향이 납니다. 어? 살짝 태운 고구마 향. 뭐 이런 표현을. 달콤하다는 얘기죠. 달콤하기도 하고 구수하기도 하고 가을에 느껴지는 그런 냄새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곡식은 익으면서 고개를 숙이겠지만 우리는 어깨를 좀 펴야죠. 목요일은 좀 의례. 뭐 이 정도는 피곤한 날이야 라고 단정 지으면은 또 괜히 맥 빠지잖아요. 예, 다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하고 계실 텐데 아유 뭐 미래가 별건가요? 내일이 미래지 않습니까? 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고 또 오늘보다 내일 조금 괜찮으면 그걸로 또 된 거 아닌가. 다들 기운 차리고 힘내시고 Rise Up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 또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응답하시렵니까? 네. 샵 8000번으로 문자메시지 저랑 소통하시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고 그리고 미니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저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 있는 얘기 좋고요. 누구 고발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하셔도 되고 뭐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징글징글하게 요즘 장사 안 되는데 아, 이게 좀 알려줬음. 프레시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 중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 이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았어요. 아주 김민기 작곡입니다, 이 노래가. 가을 편지, 김민기 작곡, 고은 시인의 그 시에 김민기 씨가 곡을

만들어서 기타는 이병우 씨가 쳤고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김민기 씨의 1집 앨범 첫 번째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가을 편지. 오늘 같은 날 이런 감성이 터지는 음악을 한 곡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에 젖어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똑같은 노래인데도 부르는 이의 감성에 따라서 아주 슬프기도 하고 또는 희망차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음악이 어떻게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 홍보할 거 있으면 하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 4230님 요즘 전국 지자체에서 황토길 맨발 걷기가 인기잖아요. 하지만 맨발로 걷다 보면 발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맨발 걷기의 효과를 살리면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방송에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 아니 잠깐만. 맨발 걷기의 효과를 살리면서 발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신발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뭐 이를테면 브랜드 이름도 뭐 밝히지 않으셨으니 이거 뭐 그 정확하게 홍보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신발일까? 신발 안에 황토가 있을까? 그걸 개발하셨으니 곧 상품화 되겠네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촌 학원가에 있는 영어 학원이에요. 저희도 홍보 좀 부탁드려요. 평촌 그 학원가에 있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학원의 이름이 없어서 더 이상의 홍보는 어렵겠습니다. 4556님. 그래요. 자, 뭐 홍보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들, 얘기들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8000번 언제나 열려있고요. 미니메시지로 함께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Time in a Bottle이라는 노래로 우리하고 친숙한 짐 크로치가 사랑 노래를 했는데 나는 이 노래로 당신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어요. I'll have to say I love you in a song입니다.

오페라 가수인 조시 그로반과 사라 발레리스 두 남녀가 대화하는 것처럼 부른 Both Sides Now. 예. 구름에도 양면성이 있고 뭐 사랑도 그렇고 이기고 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양면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Both Sides Now였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4444네요. 와, 이런 번호, 야, 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굉장히 좋은 번호를 쓰고 계시네. 4444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는 직업이다 보니 출장이 잦아서 4살 된 우리 아들을 많이 못 봐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분도 일종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일이 바쁜 건 너무 좋은데 또 바쁠수록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쉽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출장에서 돌아가는 길에 아드님이 제일 좋아할 만한 장난감 하나 그냥 센 거 하나 탁 선물로 아들아 아빠 자주 못 봐서 미안 그러고서 탁 내놨을 때 그 환호하는 그 아들의 모습 그 모습 하나 보느라고 우리가 또 힘든 일정들 다 소화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루크 콤즈의 Be By You라는 제목의 노래.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미국의 컨트리 가수인데 되게 달콤한 러브송이에요.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청취자가 보낸 사진만 보고는 이게 뭐지? 응? 오인가? 호박인가? 했다. 그런데 사진과 함께 아주 짧게 이런 설명이 덧붙어 있었다. 요즘 우리 집 마당엔요 심지도 않은 수세미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누리다가 천연 수세미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오이를 길게 느린 것처럼 생긴 그 열매 이름은 수세미였다. 나는 수세미를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만 만나서 잘 몰랐는데 아, 노란 꽃이 진 그 자리에 조롱조롱 열리는 게 이게 수세미였구나. 성격이 별로 까다롭지 않아서 어디서든 잘 자라고 또 어린 열매는 반찬으로 볶아 먹기도 하지만 따는 시기를 놓치면 그 속 알맹이가 얼마나 질겨지는지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좀 기다렸다가 10월 말쯤 따서 껍질을 벗겨내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 그릇 닦을 때 쓰는 진짜 수세미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9월에 수세미가 해야 할 일은 내려놓는 일이다. 반찬이 돼서 밥상에 오르기를 포기하고 더 이상 푸르르기를 바라지 않으며 오, 네가 수세미로구나 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슬퍼하지 않으면서 그냥 혼자 조용히 즐겨지는 9월.

나는 가끔 생각한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질겨지는 것 같다고. 세월과 함께 성격은 둥그러지고 콧대는 납작해지고 아량도 넓어지지만 뭔가 질깃질깃 질겨진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내려놔서 그런 거였나 보다.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꿈꾸는 것도 없어지면 다들 그렇게 되려나? 누가 내게 안부를 물으면 선문답처럼 그냥 툭 이렇게 대답해 봐야 되겠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네, 저는 요즘 질겨지는 중입니다.

Fields of Gold, Sting. 그 황금 들판에 그 곡식들이 무르익어가고 황금 들녘에 그 수많은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날 좀 수확해 주세요. 이제 저 알곡이 완전 차서 이제 저 좀 수확해 주시길 바라요. 네. 저는 만개했답니다. 뭐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필드가 생각이 납니다. 스팅. 아직은 멀었나요? 아직은 별을 수확할 때가 조금 남은 거죠. 이제 추석 지나고서 뭐 한 10월 정도쯤에 돼야 이제 서서히 예,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 Fields of Gold. 아, 농촌의 농부님들의 지금 어느 정도 손길이 바쁠까요? 수확을 앞둔 그 손길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뿌듯함도 있으면서 끝까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뒷짐지고 논과 밭으로 지금 이렇게 쓱 시찰 나가시고 있을 때가 아닌가. 한가로운 그런 농부님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목요일 이 시간 뭐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게 있으면 홍보하세요. 뭐 그 한마디에 9280님 대구 서구 갈마동에서 족발이랑 아 대전이구나 대구가 아니라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족발이랑 칼국수 파는 식당이 우리 어머니 식당이에요. 김치도 늘 직접 담그시고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당 이름이 어머니 식당이에요? 어떻게 되는 걸까? 어쨌든 어머니가 식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족발이랑 칼국수 꼭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를 찾아가십시오. 대구 서구 갈마동에 있습니다.

아, 대전이다. 왜 자꾸 대구? 왜 자꾸 대구라고 읽을까? 안산 와동에서 편의점 운영하시는 3868님, 그리고 사과 계절 맛있는 사과는 역시 안동이지요. 호야네가 보내셨고요. 남양주 별내면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 중이신 7770님, 또 김치 전골이랑 삼겹살 파는 삼포식당, 삼포식당이 바로 저희 부모님 가게예요. 166님. 네. 이런 분들이 홍보를 원하셨고요. 8584님, 엊그제 논산훈련소 수료식을 한 우리 아들이 오늘 가평으로 운전병 후방교육 갑니다. 혹시 운전하시면서 라디오 들을까 싶어 문자를 보내봅니다. 어, 그래요. 운전병 후방교육. 네, 전방교육은 끝났고 후방교육. 운전병, 야, 옛날에는 되게 셌는데 기강이. 엄청 셌어요. 이 기름 묻히는 이런 쪽의 그 병과가 엄청나게 기압도 세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 괜히 또 부모님들 이 한마디에 걱정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 운전만 하는 거라면은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토이 앨범 중에 김연우가 노래한 여전히 아름다운지.

Unbreak My Heart. 토이 김연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두 곡 들으셨어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남원시 농협 쌀조합 공동법인에서 근무하는 박종영 씨가 형님 올해 첫 남원 햅쌀이 나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2026년 들어서 첫 햅쌀이,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한 거죠. 쌀. 예, 그게 지금 현재 나왔다는 소식도, 이것도 홍보네 생각해보니까. 네, 저기 남원 쪽에, 남원에서는 햅쌀이 나왔다는 소식 전하면서 분위기 한번 조금, 예, 뭐 축하의 그런 퍼레이드처럼 한번, 예, 밝혀볼까요? 케빈 해리스, 엘리 골딩이 노래합니다. 예, 미라클.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0: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아바의 마마미아. 예, 이 노래를 이탈리아의 기타 밴드인 40 Fingers, 4명이구나. 예, 그래서 40 Fingers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0개의 손가락들이 마마미아, 예, 연주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음악이 다 소진됐어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0: 또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DJ 예원입니다. 정의가족 4872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이거 딱 제 얘기예요. 가을옷 준비해 100일 쓰는데 가을은 약 일주일.

가을만큼 멋내기 제일 좋은 계절도 없잖아요. 가죽 자켓에 트렌치코트에 시크한 멋쟁이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갈수록 짧아지니까 정말 억울하다 억울해 패션피플 아닙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누릴 수 있을 때 제대로 누리는 걸 텐데요. 자, 다시는 오지 않을 2026년의 가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면서 정호의 망곡 출발할게요.

0: 정호의 만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태연의 1111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만곡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가을 패션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요. 뭔가 스카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그냥 무지 티셔츠에다가 약간 무늬 있는 스카프를 좀 해주면 이게 뭔가 또 느낌도 다르고 매번 다른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가방에 매기도 하고 뭐 목에 두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좀 가을 멋쟁이가 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3, 4부에는요. 정의 가족들의 마음을 맞추는 코너 니 맘 내 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코너의 터줏대감 정모 씨와 함께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1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5: 워킷 안전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아프면 서럽지만 못 맞추면 더 서럽다. 그래서 준비한 혼자 있어도 즐거운 시간, 나 혼자 푼다. 제작진분들에게 제가 살짝 들었는데요, 이 코너 할 때마다 우리 신영언니 신디가 본인의 지식을 뽐내면서 엄청 꺼드럭거린다고 하십니다. 아, 맞아요. 근데 신영언니가

아, 진짜 그 기본 상식, 뭔가 그 잡지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언니한테 가끔 듣고 놀랄 때가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세대 공감 일어키즈쇼. 광희, 절친 예원과 스타 상금 노린다. 이게, 어머! 아니, 지금 기사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제가 빨간 브릿지를 하고서 광희 오빠와 서 있는 이 14년 전 기사 제목이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2012년도에 같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야, 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상금을 탔냐고 지금 제작진 분들께서 여쭤보시는데, 탔겠습니까? 아니, 탔겠냐고요. 아, 정말. 여러분들, 네,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아, 제가 그렇다고 굉장히 그렇게 막 무식하고 약간 그런 편은 아닌데, 예, 네, 맞아요. 네, 덕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너 제목처럼 나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코너인데요. 퀴즈 정답은 한 개이고요. 단계별 힌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또 힌트마다 걸려있는 선물이 다른데요. 난이도가 높은 힌트일수록 선물이 크다는 거 강조해 보면서. 자, 그럼 녹용 홍삼 세트가 걸려있는 난이도 상!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석삼. 가지지, 예절리에, 한자성어로 삼지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것은 새들 중에서도 예의가 있어서 어미새와 같은 가지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어미새가 앉은 곳보다 세 단계 낮은 가지에 앉아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여준다고 하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하! 이거 정말 아까 그 일어키즈쇼와 같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맞추면 굉장히 뭔가 환호성 받을 것 같고, 못 맞춰도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만, 삼지래, 고사성어. 제가 이 분야 그래도 고사성어 나름 잘 알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한자 급수시험을 봤어요. 한 번에 좀 자신 있는 편인데, 아, 예의가 있는 새. 잠깐만요. 조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누구나 생각하는 단계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참고로 나 혼자 푼다잖아요. 그래서 미니 게시판 힌트? 없습니다. 이 코너만큼은 문자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올게요.

노래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오셨고요. 제일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는 녹용 홍삼 세트가 나가고요. 자, 그러면 나 혼자 푼다. 이번엔 난이도 중 힌트 나갑니다. 2023년 8월 2일자 기사. 정호의 이만곡 있지 류진. 웃음 욕심은 없지만 요즘 이것 성대모사 연습 중. 2026년 8월 25일자 기사. 이것 속도로 보내는 초저속 메신저 뜬다. Z세대 슬로우테크 열풍. 2026년 3월 20자 3월 20일자 기사. 예원. 현재 이것과 동거 중. 6회 토크.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군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감이 좀 잡혔습니다만. 청취자분들께 살짝 힌트를 드린다면, 자주 봐요. 정말 자주 보고, 안 가요. 아니, 안 가, 안 가. 그냥, 아니, 땅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가끔은 소리를 쳐도 안 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열려 있고요. 이번엔 떡볶이 세트 걸려 있습니다. 노래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듣고 올게요.

네,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듣고 오셨고요. 두 번째 힌트를 듣고 정답 맞히신 분들 중 세 분 뽑아서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 나는 아직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난이도 하 힌트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중간에 효과음으로 가려진 단어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PD님 첫 번째 노래 힌트 주세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 번째 노래 힌트 나갑니다.

뭐 다 드렸네 드렸어. 아니 특히 노래들이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코요테 만남 그리고 남이 영원한 친구 정답 바로 나오죠 뭐.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자 빨리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이번에 맞히시는 분들 중 5분 뽑아서 핸드드립 커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답 받는 동안 노래 코요테 만남 듣고 올게요. Do you wanna bump?

네, 코요태의 만남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 혼자 푼다 정답 바로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네, 평화의 상징으로도 알려진 비둘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인데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사는 특성 덕분에 예전엔 비둘기의 깃털을 분석해서 그 지역의 대기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난이도 중 힌트에서 내드렸던 기사들. 정호의 망국 잇지 류진. 웃음 욕심은 없지만 요즘 비둘기 성대모사 연습 중.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둘기 성대모사면 이제 구구구구겠죠? 코코코코코 이런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기사 중에 예원, 현재 비둘기와 동거 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코코코코코 할 수 있는 게 아침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리에 깨요. 그래서 제가 비둘기 성대모사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맞습니다. 정답은 비둘기였어요. 네, 아까 그 삼지래? 오, 그게 비둘기와 관련이 있었군요. 이렇게 또 하나 알아갑니다.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추억의 OST 클럽으로 돌아올게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대출불가

Everybody listen. 여기는 추억의 OST 클럽. 지난 월요일이었죠. 추억의 OST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런 사연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0210님, 추노 얘기할 때 예원 씨의 성대모사 언니다. 잠자기 전에도 생각나는 거 있죠. 얼마나 좋아. 이게 맞나? 이 톤이 맞나요? 얼마나 좋아. 이 대사도 같이 해주세요. 언니다. 얼마나 좋아.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중독성 있어요, 약간. 3219님, 아니, 명품 가수이자 명품 배우 예원님과 OST 얘기를 하면서 달랑 30분만 한다고요? 간에 기별도 안 갔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앵콜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OST, 우리를 웃고 울렸던 드라마들, 지금 들어도 가슴 떨리는 주제가들,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볼 텐데요.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김현수님, 예원님의 인생 드라마는 뭘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저는 사실은 예전에 그 천국의 계단, 이게 저는 이휘양 선배님의 그 매서운 눈빛과 박신혜님의 그 딱이 맞는 장면,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셨잖아요. 아,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봤었어요, 최근에. 근데 뭔가 만날만 하면 엇갈리고 만날만 하면 엇갈리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 왜 그렇게 제가 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 이 OST가 진짜 그 가슴 절절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격한 순간에 나오는 아베 마리아, 와, 이거 어찌나 이렇게 두근두근되고 심장이 떨리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저의 인생 드라마 천국의 계단 OST죠,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듣고 오겠습니다.

0: 회사들이 많아요.
1: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0: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 확 찢어버릴라. 여러분들, 저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정말 이 톤으로 하세요. 저 그 표정도 기억이 나요. 아, 근데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이 스카이캐슬의 주제가였던 하진의 We All Lie 신청합니다. 네. We All Lie. Tell you the truth. 이 몽환적인 노래, 저는 이게 팝송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뭔가 창법 자체가 약간 그 천국의 계단 OST처럼 아베 마리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아직도 지금 후끈후끈 하시는 것 같은데 염정아 선배님의 대사였습니다. 이게 어딨어! 하면서 예, 뒤는 하지 않을게요. 박현숙님, 옙디, 이 드라마도 아실란가요? 김희애, 배종옥, 김상중 씨가 나왔던 내 남자의 여자요. 제일 친한 친구가 남편을 뺏는 드라마였잖아요. 특히 배종옥 씨 언니 역으로 나오는 하유미 씨가 내연녀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날리던 대사. 교양? 이게 내 교양이다. 이렇게. 저 잘하는데? 이거 약간 성대모사로 밀고 가도 되겠는데요? 이게 어딨어? 아, 톤을 약간 이렇게 잡으셨어요. 재밌는데요? 교야? 저 이런 역 맡으면 왠지 잘할 것 같은데 한번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뭔가 이런 악역, 뭔가 앙칼진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박윤상님이 메말라 있던 제 눈물샘을 터뜨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양배추 달아요, 양배추 달아요. 양배추를 팔던 박보검 씨. 보검 씨가 팔면 저도 양배추 괴짝으로 먹을 수 있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한때 이상형이 양관식. 모두의 이상형이 양관식이었죠. 네, 드라마에서 아이유 씨가 양배추 주인인데 대신 맨날 팔아주고 관식이, 맞아요. 이때 한참 관식이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저도 노래를 부르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도 이상형이 관식이시죠? 관식이신가요? 박보검 씨인가요? 네. 아, 너무 그쵸. 전 국민의 그 눈물샘을 터뜨렸던 그 드라마였습니다. 1432님. 지금은 부부가 된 현빈 손예진 씨의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이요. 명대사 하면 이거죠. 후라이까지 마시라요. 실제로 결혼까지 한 선남선녀 커플입니다. 아, 부럽네요. 이렇게 드라마에서 만나셔가지고. 주제가였던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지금 너무 예쁘게 잘 살고 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저는 아이유 씨의 마음을 드려요.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사랑해볼 시착 주제가였죠.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듣고 왔고요. 추억의 OST 클럽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볼게요. 5652님 드라마 도깨비 빼먹으면 안 되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수지 씨 때문인지 김고은 씨가 환하게 웃으며 하는 말인데요. 아저씨 사랑해요. 아저씨 사랑해요. 노래는 역시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아 그렇죠. 도깨비는 OST가 굉장히 많아요. 그 크러쉬님의 그 뷰티풀. 아 진짜 공유님, 이동욱님. 아 정말 도깨비는 여러모로 명작입니다. 아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9805님 박효신의 눈의 꽃 신청합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OST인데요.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소지섭 씨한테 뿅 반하고 임수정 씨 무지개떡 니트랑 그 어그부츠 사고 싶어서 엄마한테 애교 부렸던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 임수정 씨의 그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뭔가 이 소지섭 씨의 그 모자 모자도 유행을 했었잖아요. 모자인가요? 머리띠인가요? 아... 머리띠인 게 소지섭 씨의 그 파마에다가 머리띠를 하셨던 것 같아요. 헤어밴드. 예, 맞아요. 그쵸, 그쵸. 빵모자도 쓰시고. 맞아요. 아, 드라마로 그때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다 이제 등장했었던 옛날에는 진짜 드라마를 좀 많이 따라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유행하는 아이템을 관심 가지고 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한참 고르다 보면 그 유행이 지나 있어요. 제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결정을 잘 못해가지고 아 우와 이거 이쁘다 하고 우와 이거 사야지 하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구경을 하다 보면은 지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내 못 사고 뒷북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덕분에 뭐 근검절약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박현진님이 드라마 불새 OST였던 이승철의 인연이요. 제가 신화창조였어서 열심히 봤는데 이 드라마의 명대사는 전부 에릭 오빠 거였어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이 오빠 성격에 이 대사를 어찌했는지 연기력 짱이에요. 아 맞아요. 신화 선배님들이 진짜 오글거리는 거 서로 못 봐주시고 서로 놀리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에릭 씨가 굉장히 시크한 편이시잖아요. 이런 오글거리는 애교 멘트. 그러니까 이제 프로답게 연기를 아주 잘하신 거죠. 맞아요. 일을 하신 겁니다. 이상숙님의 이클립스의 소나기요. 선제업고 튀어 OST인데요. 요즘도 제 최애곡이에요. 드라마가 하는 월요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 연애하고 싶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선제업고 튀어 그 변우성님의 참 이거 보면은 변우성님한테 안 빠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 근데 심지어 노래까지 잘해. 이거 어떻게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OST 제가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요 노래 듣고 바로 3부에 정모 씨와 네 맘, 내 맘으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아이가 유치원 때 소풍날 김밥을 싸울 수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상처 없이 도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내셨다죠. 도시락을 다 같이 모아놓고 뷔페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김밥이 어떻게 다른 맛들을 내는지 미각 교육도 되고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넉넉하게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싸서 아이들한테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 이런 게 사려 깊음이구나. 맞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 축제가

0: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왕국 김신영입니다.
1: 네, 정호의 만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예원이고요. 잠시 후에는 정희 청취자들의 속마음 맞춰보는 시간이죠. 네 맘, 내 맘, 정모 씨와 함께 달려볼 건데요. 과연 저와 정모 씨 중 누가 더 잘 맞출지 치열한 승부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정호의 이만국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0: 김현혁 정모의 기타리스트 정모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기타 치는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네, 안녕하십니까.
0: 저기 저희는 예. 정의에선 첫 만남인데 네네. 예전부터 그래도 인연이 예, 예. 있었죠.
1: 맞아요.
0: 저희 약간 스몰 토크를 나눴는데 네네. 저희의 첫 만남이 과연 언제였을까요?
1: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라디오였어요. 예, 타방송.
0: 그렇죠.
1: 예예. K본부의 슈퍼주니어가 그 DJ를 하던 시절. 슈키라. 일명 슈키라.
0: 그렇죠. 그렇죠.
1: 예예. 예. 그때 제가 그때 고정 게스트였었고 그때 주얼리로 이제 처음 데뷔하셨을 때 예, 그때 멤버분들이랑 다 같이 나오셨었어요.
0: 아니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1: 그 기억력으로 지금까지 방송하고 있는 거. 그거 없었으면 예, 저도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연예계를 네. 살아남지 못했겠죠.
0: 그렇죠.
1: 예, 예. 그리고 그래도...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예원 씨가 혹시 취미로 네. 악기 배우려고 한 적이 있었죠? 있었죠.
0: 네.
1: 예. 그래서 그때 그 악기를 아마 어디론가 사러 갔을 거예요.
0: 와! 와! 대박!
1: 그 맞죠? 맞죠?
0: 웬일이야?
1: 왜요? 왜? 나 아직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0: 잠깐만,
1: 웬일이에요? 예, 예.
0: 기타?
1: 예, 기타. 그래서 그때 네. 예원 씨가 기타를 배운다 그래서
0: 네.
1: 제가 그때 그곳 소개시켜 준 거예요.
0: 나. 예, 예. 종로, 그 악기, 종로.
1: 예, 그 악기를 예원 씨가 이제 뭐 그 악기를 이제 배우고 싶다고 해서
0: 네, 종로요.
1: 뭐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0: 내가
1: 그 주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0: 웬일?
1: 예,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가시면 된다. 그리고 몇 군데를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아마 가셨겠죠.
0: 네, 예,
1: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0: 종로 갔어요.
1: 아, 그러셨구나. 결국은 종로를 가셨군요.
0: 종로 가가지고 예, 예, 예. 거기서 샀어요. 심지어 사가지고
1: 네네.
0: 아직도 있어요.
1: 오.
0: 아직도 있는데
1: 네네.
0: 그 기타가 지금 어떻게
1: 뭐 인테리어로 쓰고 계시겠죠. 원래 많은 분들이 그래요.
0: 그죠,
1: 예, 악기를 처음에 배우다 보면
0: 네.
1: 예, 그 아무래도 바쁘시고 하니까
0: 네.
1: 예, 뭐 그렇게 되죠. 인테리어가 됩니다.
0: 말 나온 김에
1: 네네.
0: 저 오늘 집에 가서
1: 네네.
0: 다시 또 이제 먼지를 이제 슥슥 닦고
1: 네네.
0: 그 다시 한번 좀
1: 기타 줄이 녹슬어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파상풍 조심하시고 혹시나 찔리시면 네, 파상풍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0: 줄 좀 좀 갈고
1: 갈아야죠. 예, 예.
0: 네,
1: 원래 알겠습니다. 악기는 또 예뻐해 주면 예뻐해 줄수록 또 다시 본연의 소리를 내니까
0: 아, 예. 저 갑자기 의욕이 생겼어요.
1: 아니 왜냐면 저도 그때
0: 네.
1: 왜냐면 저도 이제 악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0: 그렇죠.
1: 그 비전공자분들이 악기에 관심을 갖고 악기 하신다 그러면 저도 되게 뭔가 애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예원 씨가 기타를 이제 배우고 싶어 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0: 네.
1: 제가 그때 되게 열정적으로 몇 군데를 이제 안내를 해줬어요. 이런데 가면은 뭐 살 수 있다.
0: 와,
1: 예예예. 예, 예.
0: 그러셨구나.
1: 예예. 예, 이런
0: 저의 취미 생활에 좀 일조를 하셨네요.
1: 네, 제가 예원 씨의 인테리어에 하나 일조를 한 거예요.
0: 아니요.
1: 예.
0: 저 오늘부터
1: 네네.
0: 다시 한번 그 기타를 좀 예뻐해 주도록 할게요.
1: 예, 좋습니다.
0: 갑자기 신나가지고 저 그
1: 네.
0: 기타 얘기를 또 지금 한껏 했네요. 오,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0: 네.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죠.
1: 네.
0: 네, 니 맘 내 맘 첫 번째 주제. 운전할 때 제일 만나기 싫은 동승자는? 네, 정의 SNS에 올려둔 후보가 1번 자꾸만 내비게이션 틀렸다고 우기는 사람. 2번 자동차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 3번 운전 내내 훈수 두고 평가하는 사람. 4번 당연한 듯이 뒷좌석 타면서 운전기사 취급한 사람.
1: 아, 다 싫다, 다 싫어.
0: 자, 후보 모두가 정말 같이 타기 싫은 유형입니다.
1: 네네.
0: 그나저나 정호 씨는 운전면허를 혹시 몇 살 때 따셨나요?
1: 저는 22살 때 땄어요.
0: 오, 일찍 예, 따셨나요, 예. 비교적으로?
1: 예원 씨는요?
0: 저는 20살 때.
1: 더 일찍 땄네. 저한테 비교적이라고 얘기해놓고 더 일찍 따셨네요. 성인 되자마자.
0: 네, 이거 얘기하려고.
1: 이때다 싶어서.
0: 왜냐면 성인 네. 돼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뭔가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1: 맞죠, 사실. 예, 네. 예.
0: 선거,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따는 거.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를 바로 따버렸어요.
1: 그러셨구나. 그 또 운전도 그러면 따자마자 바로 했어요?
0: 그리고 나서 한 네. 3년 뒤에.
1: 그래도 비교적 일찍 하셨네요.
0: 그렇죠. 일찍 한 편이죠.
1: 저는 22살 때 따고
0: 네.
1: 28살 때 처음 운전했거든요.
0: 아,
1: 6년 동안을 못했어요.
0: 그럼 처음 운전하셨을 때
1: 네.
0: 좀 제일 어려웠던 거 있으세요?
1: 후면 주차가
0: 아.
1: 처음엔 제일 힘들었어요.
0: 아무래도.
1: 근데 지금은 전면 주차가 더 힘들어요.
0: 그렇죠.
1: 네, 아시죠?
0: 희한하게.
1: 후면 주차는 오히려 쉬워요.
0: 네,
1: 전면 주차는 지금 조금 힘들어요. 아직도.
0: 저도 첫 사고를 낸 게 주차하다가. 혼자 이렇게 주차하다가
1: 네.
0: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1: 네.
0: 저 혼자 왔다 갔다 하느라고
1: 네.

0: 옆차에
1: 아 옆차에 긁었어요?
0: 그 범퍼를 딱 걸어가지고 네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아이고, 아이고, 뒤로 아이고, 아이고, 갔다 아이고. 앞으로 갔다 하니까 네. 그 범퍼를 예, 뜯었죠. 제가.
1: 그렇죠.
0: 제가 아주 시원하게 뜯어버려가지고 이야. 아주 첫 사고를 네. 아주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1: 액대 마셨네요. 네. 뭐 그 뒤로는 뭐 사고 많이 안 내시죠? 네. 뭐 자잘한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0: 근데 오히려 네. 다행인 게 네. 주차하면서 나는 게 차라리 다행이죠.
1: 아, 그럼요.
0: 그렇죠. 예,
1: 그리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어딥니까?
0: 그러니까
1: 그럼 됐죠.
0: 네, 맞아요.
1: 자, 근데 그나저나 뭐 한문철의 블랙박스 고정 멤버
0: 예시잖아요. 한블리 예. 고정 이제 멤버입니다.
1: 아, 어때요? 다양한 상황을 또 접해 보셨을 거잖아요.
0: 너무 많이 봤죠.
1: 예. 근데 이거랑 우리가 지금 이 운전하면서 벌어지는 그 싫은 사람 네. 그러는 거랑 뭔 상관이 있지?
0: 그래도 지금, 예.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1: 그걸 본인이 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0: 완전 유리하죠.
1: 그래요?
0: 왜? 왜냐면 정말 별의별 블랙박스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동승자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네네. 여러 가지 사고 현장들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대충 압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최악의 동승자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네. 어때요? 제가 먼저 기회 드릴게요. 어떤 게 최악일지. 자, 뭐 자꾸만 내비게이션 틀렸다고 우기는 사람, 네네네. 자동차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 네네네. 운전 내내 훈수 두고 평가하는 사람, 당연한 듯이 뒷좌석 타면서 운전 기사 취급하는 사람.
0: 자, 일단은 네. 저는 1번 가겠습니다.
1: 아, 나랑 겹치는데?
0: 겹쳐요?
1: 예. 아, 근데 뭐 제가 먼저 그 기회를 드렸으니까.
0: 네.
1: 예.
0: 일단 이유는 네. 일단 자꾸 틀렸다고 우기는 사람 이건 사실 기계와 대결을 하겠다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도 저한테 일로 가라고 알려주고 네. 옆에 사람도 아 이거 아니다 졸로 가야 된다 계속 이러면은 예. 저는 세 명과 운전하는
1: 맞아요.
0: 한 차에 세 명과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리지 않을까.
1: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운전할 때 결국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눈으로 보면서 집중하면서 가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갑자기 해?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게 핸들이 아, 흔들린다면 순간적으로 만약에 좌회전으로 가는데 이제 거기 좌측 아니야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살짝 튼다고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맞아. 나도 그래서 1번이 너무 싫은데
0: 아 그러면 저는 바꿔도 돼요?
1: 그래요?
0: 네. 1번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1: 아니요. 저는 기회를 드린 건데 양보하실 거예요?
0: 네.
1: 진짜요? 그럼 네. 저는 1번 할게요.
0: 왜냐면 네. 저는 약간 네. 감이 왔어요. 내비게이션 틀렸다고 우기는 사람? 그냥 안 들어도 되니까 저 일단 3번
1: 3번
0: 운전 내비게이션

0: 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을 듣고 오셨고요. 정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운전할 때 제일 만나기 싫은 동승자 유형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은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블랙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와, 크게 쏘네요.
0: 그렇죠.
2: 정희가 요즘에 선물 상태가 좋나 봐요. 좋은데.
0: 탐나시나 봐요.
2: 이거 탐 안 나요 그럼? 나지.
0: 굉장히 오늘 예. 좀 그러시네요.
2: 예, 예.
0: 아니 또 제가 또 한블리 예. 이제 고정 멤버니까 한블리에서도 또 블랙박스를 네. 또 많이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2: 아 그렇군요. 네. 이거 예원 씨가 그럼 직접 협찬을 받아온 거예요?
0: 그건 아니지만.
2: 그건, 네. 그건 아니군요.
0: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뭐. 네 나를 믿어님 1번 자꾸만 내비게이션 틀렸다고 우기는 사람 제 친구 얘긴가요? 옆자리에만 타면. 야야 내가 이 동네 토박이잖아 그 내비보다 내가 더 잘 안다니까 나만 믿어 라더니 10분 거리를 돌고 돌아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 정말 네, 이럴 수 있어요.
2: 있죠. 예. 그리고 뭐 그 내비 믿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죠. 예, 많이 계세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정말 그 지름길 알려주면 괜찮은데 유독 그렇게 막히는 곳만 골라서 그렇게 또 알려주시는 분들이
2: 맞아요.
0: 있으니까.
2: 예, 예.
0: 정모 씨는 네. 길치이신가요? 아니면 완전 네. 길에 이제 빠삭하신 분?
2: 아, 저는 길치는 아닌데 네. 방향치가 있어요.
0: 길치는 아닌데 예. 방향치라.
2: 길은, 그러니까 한 번 간 길, 이런 외워요. 여기가 이쯤에 뭐가 있구나 하는 외우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딱 나왔어요.
0: 네.
2: 그러면 좌우 방향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 안
0: 그러면은
2: 예예 예. 달라요.
0: 그 공감각적인 능력이 없는 거네요.
2: 그렇게 되나요?
0: 네. 공감감이 없다.
2: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못 찾아요. 좌우를.
0: 예. 그래요?
2: 네. 근데 그 길은 잘 외워요. 네네.
0: 자 오른손 어디?
2: 예 여기요. 너무하네.
0: 방향을 좀 헷갈리신다고 하길래
2: 예, 예.
0: 제가 잠깐 예, 아니, 테스트 좀 해봤어요.
2: 잠시만 왼손 오른손은 구분하겠죠.
0: 아 그래요?
2: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딱 나왔을 때 만약에 저희가 집을 찾아가야 돼요.
0: 네?
2: 근데 그 처음 온 곳이야. 그랬을 때 내 집 방향이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0: 아 방향 감각이 조금
2: 그렇죠, 그렇죠.
0: 둔하시구나.
2: 예예. 왼손 오른손은 구분합니다.
0: 아 그래요?
2: 예예. 예.
0: 다행이다.
2: 어.
0: 예. 저는 그 왼손 오른손도 방향에 이제 좀 이제 속하니까.
2: 근데 어때요? 그럼 길과 방향은 잘 찾는 쪽이신가요?
0: 아니요. 저는 길도 방향도
2: 네.
0: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나갈 때.
2: 네.
0: 아 그런 느낌이구나. 항상 나갈 때 그냥 네. 일단 가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네. 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하는 그런 편이긴 해요.
2: 오른손 어디?
0: 여기.
2: 그거 잘 찾네요.
0: 네네.
2: 예예. 꺼봐. 예, 자 세차는 네. 사치님께서요.
0: 네?
2: 2번 자동차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 저희 가족들은 자동차를 또 하나의 방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과자 봉지부터 생수병, 영수증까지 대충 버려놓곤 나중에 내릴 때 한 번에 버리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치우는 건 제 몫이고 얼마 전에 잃어버린 장갑까지 찾았네요. 어때요? 차를 좀 깨끗하게 쓰는 편이세요? 그래도 좀 편하게 쓰는 편이세요?
0: 저는 네. 그래도 깔끔하게 쓰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약간의 네. 좀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 털이 좀 있다는 거
2: 네네네.
0: 말고는 그래도 좀 차는 좀 깨끗하게
2: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물을 이렇게 마시고 생수병을 쿨하게 뒤로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없을 것 같잖아요.
0: 네.
2: 많아요. 그러니까 뒷자리가 그냥
0: 그건 좀
2: 왜냐면 뒷자리 탈 일이 잘 없으니까 운전자분들은
0: 아 그렇죠.
2: 예, 뒷좌석이
0: 네.
2: 그냥 쓰레기통인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한 번에 한 번에 치우면 되지 하면서.
0: 그러면서 안 치우는 게 문제죠.
2: 그러니까요.
0: 네. 네. 정모 씨는 어떠세요?
2: 저는 다 치우는 편입니다. 제가 되게 이해 못하는 부류예요.
0: 아~
2: 이거 어떻게 그 생수통을 던지지? 그리고 텀블러가

0: 같은 것도 그냥 이게 꽂이에 꽂으시면 되는데 운전하다가 이게 힘드니까 앞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텀블러도 휙
1: 뒤로?
0: 예,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1: 오! 어. 너무 찝찝할
0: 그러면
1: 것 같은데?
0: 만약에 물티슈로 뭐가 묻어서 닦아요? 물티슈? 뒤로? 휙!
1: 진짜로?
0: 이거 많다니까. 저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거봐. 저 다 끄덕끄덕 거리시잖아요. 제작진분들. 예. 아.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아. 저는 그러지 않아요.
1: 확실하죠?
0: 예, 저 안 그래요. 예. 아, 뭐 차 보실래요? 아, 왜 의심하는 거지? 왜 의심해요?
1: 아니요, 아니요.
0: 예, 예. 참.
1: 네. 아, 너나 잘하세요. 라는 분이. 3번. 운전 내내 혼수 두고 평가하는 사람. 직장 상사와 잠깐 카풀을 했었는데 자동차 탈 때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지적질입니다. 아하. 아우 자기야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으면 어떡해. 연수 다시 받아야겠다. 아니 이거 자기 차는 통풍 시트 아니야. 옵션 좀 넣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황당하죠? 더 웃긴 건 우리 과장님 장롱 면허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3번으로 바꾼 게 딱 이 느낌이에요.
0: 근데 지금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다시 바꾸면 안 돼요?
1: 안 돼요.
0: 3번 좋을 것 같은데.
1: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옆에서.
0: 아, 그러니까요.
1: 아 잠깐만. 아 스톱 스톱 스톱. 어어. 제가 알아서 할 건데.
0: 네.
1: 스톱.
0: 어어.
1: 야 옆에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아 왼쪽이다 저쪽이다 뭐 어쩐다 저쩐다. 네. 내비게이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네. 광범위한
0: 그렇죠.
1: 훈수두기.
0: 맞아요. 그리고 막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을 때 뭐 스무스하게 밟아라. 뭐 그렇게 하면 브레이크 망가진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1: 그러니까. 아. 아, 너무 별로입니다.
0: 그러니까요. 김기사 운전해님께서요. 4번. 당연한 듯이 뒷좌석 타면서 운전기사 취급하는 사람. 짐이 많으면 뒷좌석에 탈 수도 있죠.
1: 네.
0: 그런데 타자마자 다리 올리고 뭐해? 출발해. 도착하면 깨워주고. 라는데. 화가 부글부글. 게다가 골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근처 갓길에 세워준다니까. 아 그럼 야 이걸 다 들고 걸어가라고? 이럴 거면 차 안 탔지라는데 걸어서 3분 거리였어요. 그날로 저 얘랑 절교했잖아요.
1: 아 절교까지 했어요.
0: 절교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듣는데.
1: 그러게요.
0: 예예. 예. 아니 근데 이거 절교하면 합니다.
1: 아, 그럴만해요.
0: 예, 예.
1: 아니 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0: 네.
1: 그거를 이렇게 이럴 거면 차 안 탔지 하는 게
0: 그러니까 이럴 거면 내가 안 태워줬지.
1: 너무 꼴보기
0: 싫다. 진짜.
1: 야 이거 다 들고 가라고? 이럴 거면 차 안 탔지. 그냥 저기 앞에다 세워줬지.
0: 잘한다 잘한다. 경험담이다 경험담.
1: 아니에요.
0: 친구들 좀 그만 괴롭혀요.
1: 아니에요. 저는
0: 예.
1: 대부분
0: 네.
1: 태워주고
0: 네.
1: 모셔다 드리고 그러는 편이라서.
0: 그렇구나.
1: 어떤 편이세요?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0: 저도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1: 네.
0: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흔히 얘기하는 민폐 끼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 그러니까.
0: 예, 그래서 일단 뒷좌석에 타고 이런 거 저한테는 없는 일이고.
1: 저도.
0: 사실 좀 멀리 가더라도 그냥 걸어가지.
1: 예,
0: 아, 차 태워준다 그래도 저는 사실은 좀 거절하고 혼자 걸어가는 타입이에요.
1: 그래요? 네. 전 멀면 좀 타긴 하는데.
0: 그래요?
1: 네.
0: 나빴네.
1: 너무 감사하네. 막 이러면서. 아, 그럼 조금만.
0: 언행 불일치가 좀 있네요.
1: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예, 예.
1: 자, 소개된 분들께는 블랙박스 챙겨드리면서 그러면 저희 100% 청취자분들 투표로 결정된 운전할 때 제일 만나기 싫은 동승자 유형 정모씨
0: 네.
1: 결과 발표해 주시죠.
0: 자 정희선생님들이 뽑은 운전할 때 제일 만나기 싫은 동승자 유형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총 58%의 지지를 받은
1: 네?
0: 3번
1: 우후!
0: 운전 내내 운수 두고 평가하는 사람이 선정됐습니다.
1: 진짜로?
0: 야,
1: 거봐.
0: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네요. 심지어 제가 꼴찌예요.
1: 거봐, 거봐. 제가 함블릭 고정 멤버 괜히
0: 그러네요.
1: 됐겠어요.
0: 그러네요.
1: 역시.
0: 네. 자, 1번 내비게이션이 틀렸다고 우기는 사람이 8%로 예, 꼴찌를 차지했고요.
1: 4위네요.
0: 예, 차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이 24%로 2위.
1: 네.
0: 그리고 당연하듯 뒷좌석 타는 운전기사 취급하는 사람이 11%로 3위.
1: 네.
0: 예원 씨가 고른 훈수와 평가하는 사람이 예, 5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 역시
0: 예,
1: 그럴 줄 예. 알았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아. 네. 아, 보셨죠?
0: 예, 예. 아, 고정 멤버 될 만하네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0: 블랙박스 하나 주고 가세요.
1: 아유, 뭐, 한번 드려요?
0: 예.
1: 집에 많아요, 저도.
0: 그래요?
1: 왜냐면 저도 퀴즈 맞춰가지고.
0: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1: 네, 선물.
0: 그 많이 갖고 있어서 뭐예요?
1: 주변 사람들 이제 다 나눠드리고.
0: 이제 저 주세요.
1: 탐나세요?
0: 아, 그럼요.
1: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예, 주면 받지.
1: 네. 3번을 선택한 저 함블리 고정 멤버 저 예원이가 첫 대결에서 이제 승리를 했고요. 그럼 저희는 조유리의 러브 쉿 듣고 4부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추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6: Oh my get get 그림 말린 못 같지 마. 난 다 get get get 또 놓치지 않아.
5: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0: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네 마음.
1: 내 마음.
0: 정모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조금 전 저희가 함께한 게 객관식 코너였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주관식으로 합니다.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
1: 네.
0: 이 잘 푸는 이 꿀팁이 좀 있을까요?
1: 일단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정답 확률이 높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예. 절대 막 이렇게 꼬면서 이거 약간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정 따윈 없다.
0: 저는 생각이 많은 편이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한번 단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그럼 정모 씨 사연 읽어주시죠.
2: 1350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아이가 셋인데요. 가족들이 다 같이 노래방을 가면 각자 역할이 나뉘어져 있을 만큼 다들 흥이 많습니다. 특히 중2 큰아들이 일명 전현무 창법이라고 하죠. 막힌 두성으로 노래를 하는데 올라가질 않아요. 보다못한 남편이 보컬 트레이닝 학원까지 끊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야, 참고로 아이돌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0: 이야.
2: 어렵죠?
0: 이거 어려운데? 최근 전현무 창법을 구사하는 큰 아들이 보컬 트레이닝 학원에 등록했다는 1350님의 사연이었는데요.
2: 네네.
0: 야, 이거 조금 유추하기가.
2: 그나저나 막힌 두성이요. 그러니까 주얼리의 메인 보컬 또 출신이잖아요.
0: 아우, 세상에.
2: 예예. 어때요? 이 막힌 두성 어떤 창법입니까?
0: 막힌 두성.
2: 네.
0: 일단 막히긴 막혔죠.
2: 예.
0: 그리고 계속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2: 네.
0: 그 뭔가로 그러니까 코에서
2: 모르네요.
0: 코에서 두성으로 가는데 중간에 네. 막히는 거야. 그런 말인즉슨
2: 네.
0: 고음을 많이 사용하는 가수다. 라고 제가 할 수 있는데.
2: 그러니까 막힌 두성이 어떤 창법이냐고요.
0: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뚫린 두성이라.
2: 그 뚫린 두성 한번 들려주세요.
0: 이거 아니고요.
2: 예, 예. 예,
0: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예. 콧소리를 많이 비음 그런 거 많이 내죠.
2: 근데 워낙 예원 씨 목소리가 굉장히 네. 매력적인 목소리잖아요.
0: 네.
2: 예. 근데 노래할 때는 저희가 네. 이렇게 흔히 이제 뒤로 소리를 이제 보내라고 얘기를 하죠.
0: 그렇죠, 그렇죠.
2: 예, 그게 이제 두성인데.
0: 이런 거 많이 하죠. 마마마 이런
2: 소리가 이렇게 다 앞으로 나오네요. 뒤로
0: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2: 저희 추리나 할까요?
0: 추리해 보죠.
2: 예예. 그나저나 근데 진짜 아까 네. 좀 그 접근성이 좋았던 게
0: 네.
2: 일단 막힌 그 두성 전현무 창법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0: 네.
2: 고음을 굉장히 도전을 하고 있다.
0: 그렇죠.
2: 아.
0: 고음을 많이 쓰는 가수일 것이다.
2: 그렇죠.
0: 라는 추측이 이제 있는데.
2: 네네.
0: 요즘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누가 있을까요?
2: 아, 글쎄요. 근데 사실
0: 네.
2: 저도 중학교 때 시절을 돌이켜보면
0: 네.
2: 당시 유행하는 가수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한참 이제 중2병. 아, 난 너네들과 달라. 나는 그 오히려 옛날 가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형님들이 진짜 가수야. 이렇게 하는 그 시절이거든요. 딱 이 중2 시절이.
0: 있어요?
2: 있죠.
0: 가수 어떤 분 제가 맞춰볼까요?
2: 네. 한번 맞춰보세요.
0: 약간
2: 네.
0: 밴드 분들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0: 락.
2: 네.
0: 부활 선배님.
2: 박완규 선배님.
0: 네.
2: 예.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민경훈 씨라든지 박완규 선배님이라든지
0: 네.
2: 뭐 이제 플라워 고유진 씨라든지 이런 분들. 예. 그리고 또 1350님이 마지막에 아이돌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0: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솔로 고음 보컬일 가능성이 높죠.
0: 그렇죠.
2: 아,
0: 제가 추리해 본 결과
2: 네.
0: 아, 근데 이게 더 힌트가 없는 건가요?
2: 없어요.
0: 아, 이게 그러니까 끝이에요?
2: 이게 근데 전화 연결을 저희가 이제 합니다. 청취자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0: 네.
2: 유출을 또 해 나갈 거예요.
0: 아, 그럼 일단
2: 1차적으로
0: 1차적으로
2: 맞추는
0: 거예요.
2: 일단 네.
0: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자, 높은 음을 부르는 가수, 요즘 가수? 아, 누가 있을까? 진짜 어렵다, 이거.
2: 예, 예.
0: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그 가수가
2: 네.
0: 박재정 씨?
2: 박재정 씨.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럼 일단은 락 쪽으로 가서 저는 고유진 씨로 하겠습니다. 플라워.
0: 아, 진짜요?
2: 예, 예.
0: 일단은
2: 네, 1차
0: 추리니까요. 추리니까요.
2: 예, 예.
0: 저는 이런 것도 맞추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지금 승부욕이 불타올라 네. 보여요.
0: 그럼 저희 추리가 과연 맞았을지 1350님

0: 네, 사자보이즈의 You Are Idol 듣고 오셨고요. 1350님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스페셜 DJ를 맡은 예원입니다.
2: 네, 저는 기다치는 정모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 예,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예, 이 여름을 치열하게 보낸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0: 이름 너무 예쁘시다.
2: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는 물론 네. 예, 다소 친구들에게 그렇죠. 예, 놀림을 받았을 네. 수는 있지만 너무 예쁜 이름이에요, 사실.
0: 그러네요.
2: 예, 예.
1: 아, 네, 네. 아, 여름에 태어났어요.
2: 그러시구나.
0: 그래서 한여름.
2: 아, 예, 예. 네.
0: 한여름 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다둥이 네. 집안이라고 하셨어요?
1: 네, 네.
0: 아이가 셋이라고 하시던데.
1: 네, 세 명이에요.
0: 그럼 각각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1: 저희 중학교 2학년 15살 아이가 큰 아이고요.
0: 네.
1: 12살, 10살 이렇게 있어요.
2: 15살, 12살, 10살.
0: 그렇게 나이 차이가 네.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사이는 좋아요? 아이들 셋이서? 어때요?
1: 좋을 때 있고 늘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네 그래요. 그때 달라요. 다 지금 사춘기가 왔고 네. 오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이른 사춘기가 온 아이가 있는 것 같아서
2: 결국은 다 사춘기네요.
0: 결국에는
2: 네.
1: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춘기, 오춘기, 삼춘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힘드시겠다.
0: 너무

0: 많으시겠다. 아니 듣기로는 네. 가족분들이 그 노래방 가면 역할도 네. 다 나뉘어져 있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1: 아 이제 저희 집에서 가끔 이제 노래방을 가면 네. 이제 저희 남편은 아이들 영상을 찍는 역할을 하고요.
2: 아, 네네.
1: 네네. 네, 저는 이제 노래방 기계를 열심히 이제 예약을 버튼 눌러주고
2: 네.
1: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랑 셋째가 마이크를 안 놔요.
2: 결과적으로는 네. 그 역할이라는 게 그 네. 아드님들이 노래를 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렇죠. 어. 이제 그 첫째랑 셋째가 마이크를 안 놓기 때문에
2: 네.
1: 네, 그리고 이제 둘째는 미친 듯이 탬버린만 쳐요.
2: 탬버린 네. 역할 중요하죠.
1: 어.
2: 아, 근데 원래 네. 한여름님도 노래하는 거를 네. 남편분이랑 좋아했었어요?
1: 아, 예. 저는 네. 저는 노래를 좋아하고
2: 네.
1: 예. 못 부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네. 저희 남편은 이제까지 제가 남편 노래를 들어본 거 딱 한 번이에요. 평생.
0: 아, 그래요? 그
2: 남편분이 네. 굉장히 괴로우시겠는데요. 노래방에서. 예, 예. 근데
1: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2: 어, 네. 근데 그 남편분이 그러면 한번 불러준 노래가
1: 네.
2: 어떤 노래였어요?
1: 아, 현빈의 그 남자였어요.
0: 웬일이야! 어머, 어머!
2: 어머, 네, 세상에.
1: 되게 많이 연습해서 불렀다고 네. 하더라고요.
0: 와, 진짜!
2: 왜요?
1: 아, 그리고 그때는 연애 중이었어요.
2: 아, 왜요? 그 결혼하고 나서는 그러면 불러준 적이 없어요, 아직?
1: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 번이었다고. 평생에 한 번이었다고.
0: 아, 그럼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네. 남자 노래를 들었을 때
1: 네, 네.
0: 어떠셨어요?
1: 그때는 그냥 노래... 정말 다 아니요. 그때 정말 그냥 가져올 때였어 가지고.
2: 아.
1: 네. 그 되게 좀 멋있었죠. 네, 멋있었죠.
2: 네.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예원 씨가 아까 그 남자라는 제목을 듣자마자
1: 네. 네, 네,
2: 굉장히
1: 네.
2: 오글거려 했거든요.
1: 아니요.
2: 예, 예. 오글... 근데 아 왜냐면 우리는 삼자니까 그럴 수 있죠.
0: 아니요.
2: 그럴 수 있지.
0: 아 오글거리게 보셨어요?
2: 예.
0: 저는
2: 네.
0: 너무 설레서. 아 진짜로.
2: 아니 자꾸 예원 씨. 네. 저희 거짓 방송 하면
0: 아, 진짜로.
2: 안 돼.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고. 이렇게
0: 아,
2: 진짜로. 하실 거예요?
0: 저는요.
2: 예, 예.
0: 이렇게 네. 그 남자 불러준다? 바로
2: 네.
0: 결혼합니다. 바로 결혼해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1: 네,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겠죠?
0: 그렇죠. 그래서 네. 혹시 후회하시나요?
1: 아,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0: 아, 거봐요.
1: 네.
2: 아, 그럼. 네, 예. 그래서
1: 어,
2: 그나저나,
1: 네. 네,
2: 그 큰
1: 네.
2: 아들 분이
1: 네,
2: 지금
1: 네.
2: 보컬 트레이닝 학원에 등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분께서 그
1: 네.
2: 학원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1: 네네네.
2: 이게 본격적으로 가수로 컸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1: 아 절대 아니고요.
2: 네.
0: 네.
1: 절대 아니고요. 어 저기 그냥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0: 네.
1: 이제 높은 음이 안 올라가요.
2: 네.
1: 그 전현무 씨처럼
0: 네.
1: 아! 여기서 안 올라가요.
0: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여기서 안 올라가요.
2: 예,
1: 그래서
2: 예.
1: 이제 막힌 두성인 것 같아서 막힌
2: 네.
1: 두성을 쓰고 있어서 저희가 전현무 창법으로 노래를 한다고 하거든요.
2: 네.
1: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아 노래를 부르는 걸 저렇게 좋아하는데
2: 네.
1: 잘 부르진 못하니까
2: 네.
1: 그래서 예, 보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정말 지나가다가 보컬 학원 간판이 눈에 보인 거예요.
2: 네. 네.
1: 그래서 이제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니까 저는 중2에 시험 기간을 앞두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2: 네.
1: 일단은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도 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어쨌든 한번 배우면 이건 평생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 야,
1: 그래서
2: 오, 멋진 남편
1: 예, 등록하고
2: 네.
1: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2: 좋습니다.
0: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한여름님의 큰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1: 네네.
0: 맞춰봐야
1: 네.
0: 하는데
2: 그렇습니다.
1: 네네네.
0: 일단 저희가
2: 네.
0: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 네네.
1: 네네네.
2: 혹시 솔로 가수인가요? 아니면 그룹의 멤버인가요?
1: 어, 솔로 가수입니다.
0: 이야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2: 좋아요. 솔로 가수.
0: 네.
1: 네네네.
0: 자 그러면
2: 네.
0: 아이돌은 아니라고 했는데
1: 네네네.
0: 그 가수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1: 20대인 걸로
2: 어?
1: 알고 있어요.
2: 20대요?
0: 20대다.
2: 20대 솔로가 혹시 성별이 남

0: 남자 가수겠죠? 남자 가수.
1: 예.
0: 예, 예. 맞아요. 20대의 남자 솔로 가수요.
2: 20대의 남자 솔로 가수?
0: 아.
1: 20대가 아닌가? 20대인 걸로 아는데.
0: 더 헷갈리게 하네. 자, 근데 그 아드님이 이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1: 노래 가사 말들이 정말 좀 이렇게 예뻐요. 예쁘고.
0: 네.
1: 예, 약간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
2: 뭐지? 발라드 아니면은 약간 네네. 어쿠스틱?
0: 그렇죠.
2: 이런 장르일 것 같아요. 댄스 음악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0: 네. 아, 근데 20대에서 지금 제가 조금 막히는데.
2: 네.
0: 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분들 지금 가수분들 잘 몰라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야. 와. 왜냐면 노래 가사가 이제 진심이 묻어나고 예쁜 가사면 싱어송라이터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2: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2: 그러면은
0: 20대 싱송라.
2: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분 데뷔한 지 오래되셨나요?
1: 원래 데뷔한 건 오래됐어요. 원래 데뷔한 건 네, 오래된 걸로.
0: 잠시만요. 원래 데뷔한,
2: 원래 데뷔한 게 오래됐는데.
0: 재데뷔를 하셨나요? 근데 20대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원래 데뷔가 빠르다라는 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일 확률이 높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가 네. 정식 가수로 데뷔를 하신 분일 텐데
2: 네.
0: 근데 20대라고요? 지금 저는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난 가수는 로이킴 씨거든요.
2: 아.
0: 예, 근데 로이킴 씨는
2: 로이킴 씨는 지금 나, 예. 30대죠.
0: 그러니까요.
2: 근데 잠시만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고 저는 떠오른 게 뭐냐면
0: 네.
2: 악뮤였단 말이에요.
0: 악뮤.
2: 근데 악뮤는 그쵸. 지금 솔로가 어쨌든 아니잖아요. 솔로가 아니니까.
0: 그렇죠.
2: 이야 이거.
0: 어렵네요. 자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만 더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것 같아요.
0: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것 같다고요?
2: 잠시만요. 잠시만.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것
0: 교통법...
2: 같다.
0: 그러면 같은 이제 싱어게인에서 예, 라이벌로 나왔던 저는 이승윤 씨로. 예예. 예.
2: 네, 자 그럼
0: 네.
2: 저희 두 사람 중에 제대로 맞힌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보나마나 하지만.
0: 네.
2: 자 한여름님의 큰아드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요. 최종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아 네. 이무진입니다.
0: 아!
2: 좋습니다.
0: 아.
2: 네, 진짜
0: 예.
2: 힌트를 너무 크게 주셨어요.
0: 맞아요. 너무 좋은 힌트였어.
2: 그 힌트를
0: 네.
2: 듣고도
0: 네.
2: 어떻게 생각이 나셨나요?
0: 안 났어요.
2: 아!
0: 안 났어요.
2: 그래요?
0: 예, 예.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단순해야 되는데 저처럼 막 이거 막 꼬기 시작하면.
2: 그러네.
0: 예.
2: 그 이무진 씨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신호등이라는 곡이.
0: 네.
2: 상당히 그 초등학생 분들부터 해서 진짜 그
0: 아,
2: 모두가
0: 정말, 네, 폭넓게 사랑받았죠.
2: 맞아요.
0: 네네.
2: 아 여름님.
1: 네네.
2: 그러면 나중에 큰아드님이 이제 고3 네네. 수험생인데 이 네네. 이무진 씨의 콘서트를 가겠다 네네. 하면 허락하실 건가요? 말문이 막히셨네요.
0: 쉽지 않죠. 예, 예.
1: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거야 뭐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죠.
0: 오, 네. 말씀은 네. 그렇게 해주셨네요.
1: 네, 그 다음에 시험도 뭐 자기 몫이죠.
2: 아, 그렇죠, 맞아요. 그 예, 책임감을 예. 이제
1: 네.
2: 잘 이제 주시겠죠, 뭐.
0: 네.
2: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큰아드님에게
1: 네
2: 한마디 어떻게 좀 해주실까요?
1: 아, 저희 아이에게요.
2: 네.
1: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들,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하고 너는 세상에서 정말 많이 특별한 존재야. 사랑해.
0: 지금 살짝 울컥하신 것 같아.
2: 조금 울컥하셨어요?
1: 그냥 갑자기 너무 예,
0: 네네.
1: 갑자기
2: 진짜로
0: 네, 그 아드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죠.
2: 예. 진짜
1: 큰애라서 다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다 처음 그 아이도 처음 저도 처음 그래서 되게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2: 어머님 너무 말씀이 진짜 네. 이 따뜻함이 근데 다 느껴졌어요.
0: 맞아요. 어머님 우시면 안 됩니다.
2: 울지 마요.
1: 아니요.
2: 여름님 울지 마요.
1: 감사해요.
2: 좋겠다. 네. 우리 큰아드님. 여름님 오늘 전화 연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네네. 감사합니다.
2: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0: 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3: 이거를 쌀까? 이거로.
4: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삼척에서 퇴비로 쓸 풀을 썰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3: 문풀의 꼬들이야. 쌀 꼬들이다.
4: 노래로 어떤 풀인지 알려주면 작두질을 하는 사람은 풀 이름을 듣고 힘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3: 근래치기 해볼까?
5: 잘한다.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6: 네, 객관식부터 주관식까지 수능보다 더 어려운 코너죠. 네 마음.
7: 내 마음.
6: 이게 생각보다?
7: 네.
6: 저한테는 좀 쉬워요.
7: 참나.
6: 생각보다 예. 쉬워요. 왜냐면 저 이런 퀴즈 맞추는 거 좀 강력히 네.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고.
7: 네네.
6: 그래서.
7: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정말 마지막 힌트까지 못 맞췄잖아요.
6: 근데 그런 예. 거 치고는 우리 정모 씨도 예. 마지막까지 힌트를 줬는데도 못 맞추시는 이게 예. 어떻게 된 거죠?
7: 제가 사실 예. 고정 코너로 지금 오래 하고 있지만 네네. 생각보다 승률이 약해요.
6: 그래 예. 보여요.
7: 아, 그랬군요.
6: 예, 예, 예. 네.
7: 제가 그래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번 이렇게 연승을 달릴 때가 있거든요.
6: 아, 그래요?
7: 그때 다시 오세요.
6: 알겠습니다. 예, 예.
7: 본때를 네. 보여줘야지.
6: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끝곡 한여름님의 큰아디님이 좋아하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킬 것 같은 가수 이무진의 신호등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의 이만국 스페셜 DJ 예와
7: 이혁동모의 기타리스트 정모였습니다.
6: See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똑같은 자리에 긁힌 흔적이 있습니다. 다들 운전하고 나가면서 아차 하는 순간에 부딪힌 거겠죠? 아, 이런 실수 왜 하는 거야? 아, 난 왜 그러는 거야? 싶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 다 조금은 엉성하고 가끔은 정신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 너무 다그치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며 삽시다. 9월 10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The Weeknd 아리아나 그란데의 Save Your Tears 듣고 왔습니다. 김은숙님, 앗! 제 최애곡이에요 라고 하십니다. 와 그래요? 전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보면은 어제도 느꼈지만 팝송 참 좋아하셔요. 식자층들이야. 이수진님 출첵해요. 어머 저 위켄드 콘서트 가는데 좋다 좋아 두대도 노래도 좋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참고로 위켄드가 10월에 내한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위켄드 더 위켄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서 티켓팅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안녕하세요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예요. 이윤종님 이쁘다 울 DJ 상콤한 감귤 같아요 라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최영희님께서 오늘 노란 티 너무 이쁜데 머리는 안 감은 듯 감았습니다. 오늘 샤워 싹 하고 왔어요. 정수경님 영미씨 안녕하세요. 날씨가

흐리다가 햇빛 나다가 날씨가 제멋대로예요. 그래도 덥지 않아서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날씨가 두 대야 두 대. 들쑥날쑥하다고. 막 이렇게 막 좋다가 막 웃고 막 빠른 곡 듣다가도 갑자기 툭 쳐진 노래 듣다가 또 갑자기 막 뭐 파라파라퀸 듣다가도 갑자기 또 클래식 음악 듣다 이런 방송이 저희 방송입니다. 가을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미진님께서 완전 청순해 보여 라고 하셨는데 저 오늘 예쁘게 꾸미고 왔어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또 부장님은 영미씨 오늘 축 처진 단무지 같은데 라고 지금 노랑 옷 저 나름 영해 보이려고 저 그래도 건강해 보이려고 상큼해 보이려고 샛노란 옷을 입고 왔는데 세상에 이걸 보고 같은 옷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다? 평가가 달라. 어떤 분은 너무 상큼해요. 비타민C 같아요. 라고 하는데 나 진짜 겨자냐 단무지냐 왜 이렇게 탁한 노란색을 입었냐 정말 저 심지어 오늘 비비까지 바르고 상콤하게 하고 왔는데 나 진짜 그래도 제가 우리 두댕이들이 이렇게 제가 오자마자 우쭈쭈 우쭈쭈 해주니까 제가 고마워요. 내가 또 두대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김정원님께서 아주 팩폭을 하셨네. 팩폭 딱 두 글자 보내셨어요. 닭광이라고.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치? 정말 오랜만에 들어봐. 닭광 낑깡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이잖아 그치? 정겹다. 맞아요. 자 목요일 2시에 데이트 드디어 여러분 박수 치고 가야 돼. 자, 못 몰라도 박수 일단은 쳐. 이거 제 기쁜 소식이니까. 나의 엑스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복귀하자마자 저에 대한 반가움보다도 그럼 나의 엑스 이야기 언제예요? 언제예요? 막 그러셨잖아요. 드디어 합니다. 예, 나비 씨, 김인석 씨 두 분 딱 대기 중이니까요. 두댕이들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려주시고요. 자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따뜻한 커피 그리고 아이스 커피까지 싹 다 쏘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광고주님들 만나볼 시간인데 박혜임님께서 뭐예요? 진짜 바나나 먹었어로 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제 팝송 틀어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그 왜 한국말로 들리는 그런 거 있잖아. 몬더그린 현상 뭔지 아시죠? 그 현상 그거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로 그 노래를 또 띄워드렸었더니 요런 문자들이 왔습니다. 최경모님께서도 약간 띠드버거 주세요 같은 발음이네요. 크크크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노래냐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아시죠? 거기서 첫 가사가 All I want 집에서 바나나 먹었대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거 한번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들어봐. Early morning, she wakes up, knock knock knock on the door. 알레스 아우토 경기.

주식회사 헤리즈하보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샘표식품 주식회사 바나나 머그티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나랑 같이 집에서 바나나 먹었대 아주 야하다 그치?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지마크하게 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3: 네, 두시리트 안영입니다. 윤선영님께서, 아, 이래서 바나나 옷 입으신 거구나. 정다혜님, 바나나, 바나나 먹었다로 들려요. 9772번님, 큰일이다. 이제 이 노래 가사 바나나 먹었다로 들릴 것 같아요. 음수연님께서, 피디님 양복 준비하셔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 왜? 바나나 먹은 게 이게 왜?
4: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었다.
3: 오랜만에 바나나를 먹었대잖아. 자, 이제 바나나 잊으시고요. 자,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저희 방송 그런 방송 아니에요. 이런 방송이에요. 두경술의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유쉐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구경수 아니고요. 두경수도 아니고 세경수 아니고 도경수의 기타리스트로 공기 정화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고 맑다 맑어. 4709번님 늘 듣고 있는 방송이지만 정말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그런 방송인 느낌적인 느낌. 운전하다가 웃겨서 정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그러니까 이 2시간만큼은 여러분들 뇌 빼고 들어야 돼. 이거 뭐 분석하고 깊이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무조건 뇌 빼고 그냥 도 닦는다 생각하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그러고 들으셔야 돼요. 7344번님 영미씨 아내에게도 2시에 데이트 재미지다고 들으라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어요. 영미씨가 얘기 좀 해줘봐요. 좀 들으라고. 뭐 안 듣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거 제 아무리 외쳐봤자 채널은 땅방송을 들고 계시는데 아 나 참 뭐 뭐라도 쏘면은 그래도 좀 아내분이 좋아하실래나? 커피 한 잔 그러면 보내놓을 테니까 안영미 씨가 쐈다고 그러니까 이거 먹고 들으라고 그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뿌르르 따콩따콩따콩 이거 오랜만에 한다. 따콩따콩따콩 0377번님 전 오늘 처음 들어요. 사장님께서 라디오 채널을 옮겼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사장님 나빠요가 아니라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세상에. 사장님의 권한으로 사장님의 라디오 갑질로서 이렇게 두 댕이 한 분이 또 이렇게 또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커피 한 잔 쏠까요? 예. 뿌르르 따콩따콩따콩따콩 사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1118번님 영미님 어제 양조장하는 지인이 막걸리를 이만큼 보내줬어요. 저는 알쓰여서 디저트 만드는 옆 매장 오빠한테 4병을 줬더니 아침에 막걸리빵을 만들어 왔네요. 같이 먹을래요? 술빵 좋아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다. 막걸리 못 마시는 분들은 진짜 이걸로 그냥 빵을 만들어서 막걸리빵으로 어마나 세상에 좋아하죠 좋아하죠. 좀 마시는 막걸리 좋아했었는데 아 지금은 아직은 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빵보단 전 술을 더 좋아하죠. 술빵은 그 시큼달달해가지고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정수영님, 영민님 오랜만에 글 남겨요. 초등학교 1학년 딸내미 처음으로 전화만 되는 폰 개통해서 학교 쥐어 보냈더니 지금 수업 끝나고 방과 후 간다고 전화해서 너무 귀엽네요.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 돌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초등학교 보내면 육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늘봄이 뭐고 돌봄이 뭐야? 수업 후에 또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우리 라 때는 말이지 국민학교 시절에는 뭐 특별활동? 그 CA 활동 뭐 그거 외에는 뭐가 없었는데 뭘 늘 보고 뭘 돌본다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아예 저는 육아 무지랭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댕이들이 좀 알려주십시오. 자,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신청곡이랑 같이 한번 문자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갈게요.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김규리님께서 처음 듣는 노래인데 노래 좋네요.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계절에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좀 빠른 곡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곡들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네들 정서에는 요 노래가 딱인 것 같습니다. 림킴은 김예림 씨 아시죠? 김예림 씨 노래입니다. 자, 김민경님, 언니 오늘 미니언즈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 귀엽게라도 봐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미니언즈처럼 이렇게 통짜 몸매처럼 보인다는 건 아니겠죠? 목이 없어 보인다는 건 아니겠죠? 예. 괜히 빗과서 듣는다 또. 눈이 하나로 보인다는 건 아니겠죠? 2055번님, 언니 무슨 말이에요? 찐 육아는 8살부터래요. 무슨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서워. 나 지금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도 힘든데 무슨 찐 육아 8살부터야.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예행 연습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니지. 그럼 안 되지. 이선아님, 육아는 결혼까지 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딱콩이 지금 장가 보낼까요? 옛날에 그래서 꼬마 신랑이라고 있었나 보다. 그냥 빨리 그냥 해치워버리려고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분가시켜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랬나 보다. 어우 세상에,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에이, 빨리 퇴퇴퇴해. 1301번님, 애들 고등학교에 가도 엄마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오늘은 출근 준비하는데 애가 연애 상담하길래 중간고사나 잘 보라고 소리 한번 지르고 왔습니다. 왜? 너무 이쁘잖아. 요즘에 이렇게 엄마한테 일일이 얘기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나 누구누구 반에 누구 마음에 드는데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이쁘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친구 같고 친근감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난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아 진짜 육아의 길은 정말 일일 샤우팅인 것 같아요. 저 어제도 샤우팅 했잖아요. 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그 놀이터에서 아이랑 만 3세 아이와 똑같이 싸우고 있는 엄마 보신 분들 계세요? 그 접니다. 저예요. 같이 치고받고 싸운 거 저예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했어 그냥. 남이나님께서 영미 라디오 안 듣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안 들으면 처고들만 손해지. 그래. 근데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아우 듣지 마. 안 들으면 안 들으라 그래. 근데 너무 또 듣는 사람만 들으면은, 아 물론 저는 그것도 좋아요. 뭐 오손도손 그냥 우리끼리 소소하게 알콩달콩하는 재미도 있고 좋은데 이 방송 계통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 윗선에서는 또 이 좋은 거를 널리 알려야지. 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많이 홍보해주라고 하더라고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4499번님. 아이유 신곡 나오는 날이라 하루 종일 너무 신나요. 아이유의 라일락 신청합니다. 와 이런 거 진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사랑이다. 세상에 아이유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 신곡 나오는 날에서 하루 종일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하대. 자 라일락 듣고요. 나의 X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 모실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아, 오랜만이다 이 코스.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입만 열면 X가 나오는 X 제조기 영미.
1: 입만 열면 수다가 끊이지 않는 수다쟁이 나비.
3: 입만 열면 두 여인의 타박을 받는 그만 괴롭혀 김인석이 떠들어옵니다.
4: 난

0: 네, 드디어 박수 치고 가요. 아~ 드디어 완전체가 모였습니다.
1: 모였다.
2: 얼마만이에요 이게.
0: 와, 네. 아, 100% 대형보다 연애 토크 개그맨 김희선씨 나비씨.
1: 아, 영미씨 잘 지냈어요?
0: 이게 어떻게 진짜 이런 날이
2: 오는 애를 낳고 이렇게 다시 모였어.
1: 그러니까.
2: 애를 낳고
0: 둘둘둘 드디어 둘둘둘이 만났어.
2: 6시야 우리 이렇게 3시면
1: 애가 6시야.
2: 애가 6시예요.
0: 벌써 어지러지라.
2: 작은 어린이집이에요.
0: 우린 근데 네네네. 공동육아는 못하겠다.
1: 못해요.
0: 예. 정신사 나올 것 같아.
1: 못해. 대화를 못해요.
2: 아들 5세 딸 하나.
1: 딸 하나입니다. 아, 유일한 제가 딸맘이죠.
0: 미치지 네. 진짜.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1021번님 세 분이 너무 반가워하시네요. 보기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정다혜님께서 아, 완전치 너무 오랜만이에요 유유. 김현정님 인성님 오늘 가요 생각하시나요?

0: 있어요. 아니, 인성 오빠 오랜만에 뵌들래. 왜 이렇게 쨍하게 예.
1: 무슨 일이야?
2: 왜냐면 제가 앨범을 냈어요.
0: 어 알죠. 네. 축하 축하. 어, 신곡 발매했더라고.
2: 제비 한 마리라고.
0: 제목이 뭐 제비 한 마리.
2: 근데 방송에서는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0: 왜요?
2: 심의에 걸렸어요.
0: 아니 왜? 왜?
2: 미풍양속 저해.
0: 아니, 가사 좀 잘 써보지 그랬어. 네.
2: 가사의 저속성 때문에 네. 방송은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옷을 맞췄잖아요. 비싼 네. 돈 내고
0: 이거 다 맞춘 거잖아요.
2: 다 맞춘 정장인데 예.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입고 다니고 있어요.
0: 아 심지어
2: 네네네. 저 아, 의미 이런, 있는 자리에 입고 다니고 있어요.
3: 이런 양복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벨벳 소재에
2: 그렇습니다.
0: 땀띠 날 것 같아요 지금.
3: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저도 오늘 노란색 옷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쨍하게 지금 양쪽에서
0: 그러니까 저는 빨간색을 입었고
3: 빨간색 입었고 우리 지금 신호등이야.
2: 신호등이에요.
0: 거의 빅뱅이에요 지금.
3: 빅뱅이다.
2: 오 빅뱅 느낌이다.
0: 빅뱅 느낌이야.
2: 오, 느낌 납니다. 느낌 나요? 네네네.
3: 이 지연님께서 잠깐만 나 근데 왜 울컥하지? 아, 세상에 이 비주얼을 보고도 울컥한데 이건 진짜 찐사랑이지.
2: 와. 아니 그리고 정말 큰일을 치르고 아이 낳는 게 보통 일입니까?
3: 아,
2: 두 사람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저 혼자 지키고 있었잖아 두 대를.
3: 그러니까,
2: 내가 지키고
3: 맞아.
2: 있었어.
3: 맞아.
2: 스페셜 게스트분들 다 모시고
3: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네네.
0: 아니 정말 어디 큰 전쟁을 치르고 아.
3: 그래.
0: 무사히 살아서 다시 만난 느낌이에요.
2: 어, 정말 맞다.
3: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오디세우스 같은 느낌.
2: 집에 돌아오는데
3: 20년이 걸렸어.
0: 맞아.
3: 집에 오기까지가 네. 너무 길었어.
0: 어, 산 넘고 어. 산 넘어서.
2: 네,
0: 어.
2: 네. 네.
3: 정말 여기 우리가 여성이니까 수염만 안 나. 진짜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어. 났을 것 같은.
0: 맞아요.
3: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 네. 근데 영미 씨도 그렇고 나비 씨도 네. 그렇고 얼굴 컨디션들은 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0: 아, 그래요?
3: 아, 나비
2: 저는
3: 씨는
2: 걱정 많이 했어요.
3: 아,
2: 막 그래도, 부석부석해져 있을까 봐.
0: 회복을 그래도 저는 조금 많이 이제는 된 것 같고.
3: 아, 저는
0: 영미 씨는 한참 힘들 때잖아.
3: 뭐, 발레비도, 아내가 썩어 문드러졌어요. 아직 비비 바르고
2: 아, 발랐구나.
3: 왔어요.
0: 왜냐면 아직 10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3: 얼굴이 네. 지금 썩어 문드러졌고 아, 지금 속 안도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2: 입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0: 아, 왜 개인적으로 네. 맡아요.
2: 아, 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건강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네, 네.
3: 성내 한번 받아봐요.
0: 저기 다음 DJ 선생님도 생각해 주셔야죠. 같은 마이크 쓰셔야 돼요.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 예.
2: 네.
3: 지금 은행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예.
2: 아, 아.
0: 어, 은행나무 침대 생각났다.
3: 네, 네. 인간 은행 냄새 한번 네. 받아봐.
2: 옷도 노란색이야.
0: 옷도 하필 노랑이야.
3: 5287번님께서 오늘 세 분 회식 가나요?
2: 아.
3: 애들은 제가 봐드릴 수 있는데
0: 진짜?
3: 삼남매 어여시 키운 베테랑 엄마한테 한번 맡겨보시죠. 그러고 싶다.
0: 아, 진짜 맡겨
2: 마음 같아서는
0: 네.
2: 이거 끝곡 틀어버리고
0: 네.
2: 바로 그때부터
3: 나 진짜 여기서 나 여기서 술 마시면서 방송하고 싶어 진짜로. 자 여기에다가
0: 텀블러에 탄 거 아니죠?
3: 소주 대뜰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네네네. 서로 시시하고
2: 아~
3: 그런 거 하고 싶어.
2: 아, 마음 아니, 같아서 그런 마음이 진짜
0: 애 하나랑 애 둘은 차원이 다르더라고.
3: 이건 정말 달라요.
0: 이게 맨정신에 버틸 수가 없어요.
3: 그런데 예. 거기에다가
0: 네.
3: 첫째가 미운 네 살이다.
0: 아~
3: 끝났어. 게임 섹시한. 게임 섹시한. 끝난
0: 네.
3: 거예요. 제가 진짜 주말에는 이모님이 안 계시고
0: 네.
3: 제가 오롯이 봐야
0: 혼자.
3: 되는데
0: 네.
3: 제가 이제 딱동이를 데리고 잤단 말이에요.
0: 네.
3: 근데 아침에 다음날 딱콩이가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고 있는 방문을 확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오는데 진짜 사랑과 전쟁에 바람 피다가 걸린.
2: 오, 아 그런 느낌이구나.
3: 게임이,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2: 지금 그러니까. 저 남자 누구야?
3: 정말.
0: 진짜
2: 영미,
0: 그래, 진짜.
2: 저 남자 누구야?
3: 헤그머니 이런 느낌이었어. 아, 8128번님 운전하면서 두 대 됐다가 잠깐 주유하러 주유소 왔는데 문 열자마자 주유소에 두 대 세 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0: 와우.
3: 화성의 작은 동네인데 두 대가 온 동네방네 널리 퍼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2: 아, 너무 감사하네요.
3: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강선호님도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어, 보이는 라디오 보는데 세 분 신호등 같아요.
3: 아, 그렇지. 예. 정말 여러분.
0: 많은 분들이 느끼고 예. 계신가 봐요.
2: 나중에 이거 제비 한 마리 다음에
0: 네네.
2: 신호등으로
0: 하는 신호등으로? 이무진 씨의 신호등이
3: 저
0: 있는데.
3: 저 근데 그 제비 한 마리
2: 네네.
3: 왜 정지를 당했는지 가사 한번 들어봅시다.
0: 그래 가사가 어떻길래 왜 그래요? 네.
2: 어, 가사는 얘기해도 되나요?
3: 가사 얘기해도 되죠. 노래만 네네. 안 부르면 되잖아.
2: 사모님
3: 네.
2: 제비 한 마리 키워보세요.
3: 네.
2: 외모 좋고 몸매 좋고
0: 네.
2: 매너 좋은
0: 어.
2: 제비 한 마리
3: 어.
2: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워보세요.
0: 어, 이거 어디가 잘못된 거죠?
3: 이게 왜?
2: 네.
3: 어. 왜?
2: 하, 왜? 손을 꼭 잡아주세요.
3: 어, 네. 제비
2: 화끈하게 땡겨봅니다. 어.
3: 그러니까는 뭐 네네. 반려견처럼 반려조를
2: 그렇죠,
3: 키우는
2: 그렇죠.
3: 거잖아요.
0: 새들도
2: 그렇죠.
0: 많이 키우니까.
2: 네. 그렇죠.
3: 네. 그런 아주 좋은 캠페인송 같은데.
2: 아 조금 아쉽. 근데 S에서.

0: S는 통과가 됐어요.
1: S는 됐고
0: S는
1: MBC가 안 됐고
0: M하고 K가 안 됐어요.
2: 아,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0: 아 모르겠어요.
2: 아 막혔다. 깡 막혔다 진짜. 정문주님께서 아우 아쉬워요. 풀로 듣고 싶은데 8844번님 제비 한 마리 너튜브에서 보자마자 왜 방송에서 나갈 수가 없는지 납득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1: 아니 저는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2: 뮤직비디오는 또 어떤데?
1: 제비를 타고 날아다니더라고요.
0: 저희가 아, AI로 그러면, 하나만 돌렸어요. 예.
2: 그러면 또 많은 걸 상상하게
0: 되네. 예. 위에 올라탔거든요.
2: 위에 올라타고
0: 네네네.
2: 제비 위에 올라타서
0: 네네네.
1: 하늘을 날더라고.
2: 죽어도 좋아 이러면서 하늘을 날아다닌 거 아니야. 예, 예.
0: 근데 또 둘이 올라타갖고
2: 아이고 세상에.
0: 네, 윤성호 씨하고 예. 제가
2: 그렇게 또 네네네. 홍콩으로 날아갔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연히 윗선에서는
0: 예. 네네네.
2: 이럴 수밖에 없지.
1: 넥타임 해야 돼요.
2: 박성남 님께서 20년 기다리면 조혜련 씨처럼
0: 아 몰라요. 있습니다. 아나까나가 풀렸으니까
1: 그러니까 아나까나도
0: 20년 한번 기다려봅니다. 예.
2: 잠깐만 근데 제비 한 마리 키워보세요는 사실 네. 축가로도 부를 수가 없잖아 이거. 이거 어디 가서 불러야 되는 거야?
1: 이거 어디에서 방송을
0: 하는 거야? 저는 그 7순 8순을 노려요. 네네네. 사별하신 어머님 7순.
2: 아,
0: 사별하신 어머님 8순. 그렇죠. 어머님 이제 새롭게.
2: 아, 그럼요.
0: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보자.
1: 120세 세대이기 때문에.
0: 맞아요. 그렇습니다.
2: 김현정님께서 그럼 수제비로 한번 바꿔.
1: 수제비. 아,
0: 그 앞에만 수만 넣어서.
2: 그래 수제비 괜찮네.
0: 사모님 수제비 한 마리 키워보세요. 수를 아주 조그맣게 수제비 한 마리.
2: 근데 또 괜히 이걸 또 수컷으로 또 네.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0: 수제비.
1: 수제비 안 돼요.
2: 수제비 암제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5741번님께서 네. 그러면 행사는 가보셨나요?
0: 최근에 노래교실을 저희가 좀 돌고 있어요.
1: 좋다. 거기 뚫어야 돼.
2: 좋다.
1: 뚫어야
2: 좋다.
1: 돼. 예.
0: 어머님들이 네. 가슴팍에 5만 원씩.
1: 어머.
0: 쫙쫙 꽂아주시는데
1: 좋다.
0: 아 좋았습니다.
1: 예.
0: 네네네.
1: 너무 좋다.
0: 노원 노래교실 감사합니다. 예.
1: 그렇게 틈새 시장을
0: 감사합니다.
1: 돌아야 돼. 네. 틈새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2: 너무 좋다.
0: 금방 3-40만 원.
2: 아유 그럼.
0: 네네네.
1: 옷값 벌었다.
2: 네. 그러면 옷값 벌었어. 만약에 이제 행사 갈 때 좀 더 네. 팁을 많이 네. 얻고자 한다면 우리 네네. 행사의 여왕
0: 여왕이죠.
2: 한번
0: 여왕이에요.
2: 어떻게 뭐 하면은 더 팁을 얻을 수 있을까?
1: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시절에 그 시대에
0: 네.
1: 인기곡 있잖아요.
0: 네네.
1: 차트에 뭐 탑10까지 있는 곡들을 메들리로 저는 뽑아요.
2: 일단 먼저 친근감 있게.
1: 친근감 있게 해서 그다음 마지막은 EDM으로 돌립니다.
0: 그러니까
1: 내 노래보다도 다른 사람 좀 히트곡들을 메들리로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2: 아, 그치 그치. 왜냐면 익숙한 걸 좋아하시니까
1: 그렇죠.
2: 어머님들은.
0: 참고하겠습니다.
2: 그러면은 저희가 또 MR은 준비를 했거든요.
1: 좋아요.
2: 인석 씨가 그러면은 김인석 씨가 선 넘지 않은 선에서 살짝 네. 노래 한번 얹어봐 주시겠어요?
0: 응? 감사합니다. 나가나요?
1: 우리가 맛은 봐야지.
2: 네네. 한번 맛은 봐야지. 그렇지. 우리 식구인데.
1: 나온다.
2: 나온다.
0: 좋아. 일로 와줘.
2: 사모님.
0: 보세요.
2: 뭐야? 가사를 까먹은 거야.
0: 아니 왜냐면 부르면 안 되잖아.
2: 오케이.

0: 깜짝 떠돌리고
1: 돌리고 어머 어머 세상에 나 오늘 장사하네.
2: 아 집에 엄마 집에 엄마
1: 얼마 주다 얼마 하면 돼 얼마 하면 돼 얼마 하면 돼 어머 어머 너무 좋아
2: 너무 신나는데
1: 얼마 얼마 꽂아줄까 얼마 얼마 꽂아줄까 어머나 어머나 거긴 안 돼요.
3: 지난번 노래교실에서는 인공관절하신 어머니까지 일어나시더라고요.
1: 아 됐어 끝났어.
3: 아 인공관절까지
1: 끝난 거야 이러면.
2: 야 이거는 무조건 역주행합니다.
3: 네.
2: 역주행해요.
3: 아, 진짜 감사합니다.
2: 아, 신나는데
1: 너무 좋아.
2: 어머님들 이거 미치지. 예. 이거
1: 야 이거 야. 유민정님도 신바람 이박사가 생각난다고.
2: 이선아님께서 와 두 대 너무 훈훈하다 홍보해주려고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가족이잖아요.
2: 네. 그리고 네. 이선희님께서 아, 멜로디 네. 너무 좋대요. 이상호님 아 자체 음소거 노래 신박하다.
3: 어쩔 수가 없었어. 확 질러버리고 싶었는데 그럼 또 안 되기 때문에.
2: 이은희님께서 네. 세 분이 같이 행사하세요.
1: 아, 네. 좋습니다.
2: 권영숙님 어머 영미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1: 어깨춤이 절로 쳐지죠. 어.
2: 네.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네. 신박했던 게 네. 왜냐면 추석 명절 때나 이럴 때 왜 네. 타짜나 이런 거 틀어잖아요. 예. 영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욕설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 다

0: 무금 처리
1: 무금 처리 되잖아.
0: 그러니까 그 느낌 같았어.
2: 아, 그런 느낌으로.
1: 자체 음소거. 자체 음소거.
0: 아닙니다. 배윤경님께서 아 저희 엄마 칠순잔치 때 인석 씨 부르고 싶어. 여러분.
2: 아 연락 주세요.
0: 연락 주세요. 콜.
1: 인석 씨 DM만 DM으로
2: 주시면 돼요. DM으로 주시면 돼요.
0: 최보현님께서 네. 나도 모르게 홀린 듯 일어나게 되네요. 안지훈님 못 참고 보라를 틀어버렸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저 우리 셋이 같이 행사하면 좋겠다.
1: 아, 너무 좋아요.
2: 너무 예. 좋죠.
0: 보라 켜시면 삼색 신호등 보실 수 있고요. 유민정님께서 이 노래 100% 뜬다. 개사 갑시다.
2: 개사를
0: 해야 되는데.
1: 아, 가사를 바꿔라.
2: 가사를 좀 바꿔서.
0: 나는 이걸 너무 이걸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
1: 그러게, 이거 재밌는데.
0: 그래.
1: 아쉽다.
2: 아, 뭐, 또 조만간 또 좋은 소식 들릴 수도 있어요.
0: 네,
2: 네, 네. 마음이 아, 바뀔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네, 좀 대한민국 방송국이 전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뚫렸으면 좋겠어요.
2: 그렇습니다.
0: 자, 유효연님께서 휴게소 공연 딱이다.
2: 아, 너무 좋죠. 어,
1: 휴게소 가자.
0: 이거 딱이다. 가자.
2: 저희가 그래서 뭐 이런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장소에 네. 무료로 좀 어. 무료로라도. 홍보하기 위해서
0: 어머 너무 좋다.
2: 좀 돌아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1: 있습니다.
0: 돼요. 휴게소 네네. 딱이다.
2: 네. 딱이죠.
0: 네. 네. 네.
2: 추석 명절 때
0: 네.
2: 어차피 큰일 없으니까.
0: 그럼 대목이지. 네. 대목이지.
2: 톨게이트 같은 데서.
1: 데서.
2: 톨게이트 같은 데서. 네. 근데 요즘은 하이패스로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셔가지고.
0: 그래. 네네네. 다들 바쁘다 바빠 현대인이요.
1: 휴게소 꼭 가세요.
2: 휴게소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이 신혜님께서 장터에서 엿팔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런 것도 괜찮죠. 네.
0: 하필이면 이제 엿치기 할 때 그때 이제 옆에서 예, 이 동우님께서 클린 버전 기대합니다.
1: 클린 버전.
2: 근데 가사가 그 걸린 가사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지우면 왜냐면 제비 사모님 이런 단어들이 다 안 듣기 때문에 거의 다 그거의 반복이어서.
0: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제비가 없잖아요.
1: 그죠.
0: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런 음란한 제비가 네. 없기 때문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러나 모르겠네.
2: 네.
0: 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자 본격적으로 나의 X 이야기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1: 어, 이거 오랜만이네요.
0: 아,
2: 어, 자, 설렌다.
0: 어, 자 네. 오늘의 사연 한번 꽁투로 만나 보시죠. 소개팅으로 만난 그녀와 100일을 맞이할 무렵이었어요. 100일이 되기 전부터 그녀가 엄청 진하게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3: 오빠, 우리 곧 100일인 거 알지? 기대해. 내가 선물 준비했어.
2: 허, 진짜?
3: 어, 나 진짜 큰 맘 먹은 거야.
2: 아, 뭔데? 뭔데 그래?
3: 곧 알게 될 거야. 기대해도 좋아. 오빠한테 처음으로 보여줄 거야.
0: 처음으로 보여준다고? 뭘까? 드디어 키스인가? 키스 가지고 이럴 일은 아닌데. 그렇다면 설마? 신호를 캐치한 저는 급하게 몸을 만들었습니다.
2: 하, 둘, 하, 둘. 아, 좋았어. 자신 있어 지금. 근육도 다 올라왔어.
0: 그리고 100일이 되었죠. 그녀가 저기 옵니다. 진정하자, 진정하자. 잘할 수 있어.
3: 오빠.
2: 어, 왔어.
3: 어, 기다렸지? 그 내가 말한 선물 말이야. 오빠만 괜찮으면 지금 보여줄게. 지금.
2: 아, 여기서 이거 공공장소. 근데 괜찮겠어?
3: 짜잔.
2: 뭐야?
3: 오빠, 나 교정했어.
0: 네, 100일 선물이 치아 교정이었습니다.
3: 오빠한테는 내가 꼭 예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결심한 거야.
0: 아니, 교정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필 오늘이냐고.
2: 그래, 그러면 우리 밥이라도 좀 먹으러 가자.
3: 어, 밥? 뭐 먹을 건데?
0: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만 먹으려고 치면.
3: 아, 오빠, 아빠, 이거는 교정기에 껴서 안 돼. 아, 이거는 못 먹어. 아우, 짜증나, 오빠. 교정기 꼈잖아.
0: 이건 데이트를 하는데 이거 맛집을 찾는 게 아니라 교정기에 안 끼는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다가도.
3: 아, 오빠, 잠깐만. 아, 나 꼈다, 꼈어. 어, 치킨 꼈어, 닭가슴살.
0: 뭐가 꼈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100일은 지나가고 200일도 지나가고 키스는커녕 교정기에 낀 음식물까지 같이 걱정하는 사이 아, 우리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2: 아.
0: 절대 미련이 남은 건 아닌데요. 가끔씩 그냥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은 어떤 몸이랑 가지런한 이 건강한 치열로 한바구음 짓고 있으려나.

0: 그냥 꼈잖아.
1: 그래, 꼈잖아. 이건 못 먹어. 권영훈님께서 네. 나비 농익다 녹이고 아~ 농익어.
2: 나 이거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1: 그러니까
2: 집에서는 맨날 으르르 깎고 이것만 하고 있잖아.
1: 아, 진짜.
2: 이 콧소리와 이 숨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 그간에 정말 나를 네. 죽여야 되는 거니까
2: 나를 누르고 살았지.
0: 아, 근데 아. 남편한테는 하실 수 있잖아요.
2: 아, 근데
1: 남편한테는 또 안 나온다.
2: 이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힘이 없어요 밤에는.
1: 그리고
2: 애들
1: 이상하게
2: 보느라고.
1: 애 둘 낳잖아요. 네. 그렇게 남편한테 승질이 나.
0: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은
2: 예민해져.
0: 네, 네. 부부 사이 할 거를 나와서 하세요.
1: 어. 왜 이렇게 화가 나지?
0: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들은 다들 그러세요.
1: 그러니까 너무 꼴 베기 싫은 거야. 네.
2: 그냥 하는 게 없는데 화가 나. 그 자체로.
1: 너무 화가 나. 아, 유효연님. 아우, 키스하다 혓바닥 교정기에 끼면 100% 피본다. 라고 하셨고요. 신가영님. 저는 싱글이니까 지금 교정해야겠네요.
2: 미리미리 하세요. 네.
1: 미리미리 하세요. 예. 나중에 괜히 100일 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꽁트에서 건전에 오늘의 주제도 알려드려야겠죠?
0: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다시 보고 싶은 X.
1: 그렇죠. 뭐 꼭 네. 다시 뭐 사귀고 싶다 뭐 아, 이런 게 네네. 아니지만 네네. 문득 떠오를 때 있잖아요. 아니면 괜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네. 거울 치료가 돼가지고
2: 그치.
1: 아 전에 있던 엑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만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0: 신체적인 특징이 너무 유별났어. 막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2: 있어.
0: 뭐. 네네. 젖꼭지가 너무 밑에 달려 있어서 막 계속 생각이 나. 가끔씩.
2: 있어.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0: 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2: 네. 스쳐갑니다.
1: 네. 다시 보고 싶은 X.
2: 네. 네. 이유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입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X이야기 개그맨 김인석씨 가수 나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 다시 보고 싶은 X입니다. 네? 네. 이유는 다양할 것 같아요. 뭐든 다 좋으니까 왜 보고 싶은지 함께 적어주세요.
7: 이재영님, 제 생일날 잠수 이별이라는 선물을 주고 간 그 X. 아... 다시 만나서 대체 왜 그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연 쓰면서도 갑자기 열이 확 오르네요.
8: 아, 이별 중에 최악의 이별이 잠수 이별입니다.
6: 생일날. 내가 그래, 제일 싫으면. 아...
8: 이유는 정말. 알아야지, 이유는.
6: 그래. 네. 안 그러면 괜히 내 잘못인가? 맞아요. 내가 그때 뭐 이래서 이랬나? 내 탓만 하게 된다고.
8: 계속 찝찝한 거야.
7: 근데 왜 하필 생일날 그랬을까?
8: 그러게.
7: 선물 안 사주려고 그랬나?
8: 아, 설마. 아, 설마 진짜. 진짜. 아, 이런 진짜 사람 있어.
7: 있어요.
8: 어, 있어.
7: 있어요.
6: 아, 그 선물 때문에? 아,
8: 자기는 선물 받았을 거야. 무조건 받았어.
7: 잘해진 거야. 생일 더 빠른 거야.
6: 아, 잘해진 거야. 자, 9078번님.
9: 네, 제 뒤로 몰래 다가와서 귓볼을 앙 하고 깨물던 첫사랑. 그녀의 애칭은 깨물이었습니다. 송곳니가.
7: 사연도 또 나비 씨한테 또 그런 게 가네요.
9: 예, 예. 앙 깨물었는데요. 네. 송곳니가 유난히 날카로워서 참 좋았는데.
7: 좋았다고. 아,
8: 이번, 아, 송곳니 좋아하시네. 아.
9: 가끔씩 그 송곳니가 생각이 나요.
6: 약간 흡혈귀 쪽 고래를 예. 좋아하시는.
8: 귀가 많이 간지러우셨나? 오. 긁어주면 좋, 좋거든요.
7: 약간 자극치고요.
9: 예예.
7: 그러게. 예예.
6: 아, 이런 취향도 있구나. 네네. 예. 광고 듣고 올게요. 예.
1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1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0: 전남.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와 함께 오랜만에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네, 다시 보고 싶은 X입니다.
0: 아, 네.
2: 네, 7344님. 전에 만난 X. 매운 걸 못 먹는다고 매일 설렁탕, 파스타, 잔치국수, 짜장. 나중에는 속이 니글거려서 매운 것 좀 먹자고 했더니 삐져서 안녕 했네요. 어? 지금도 어느 남친과 하얀 것만 먹니? 한번 보고 싶다.
1: 아니 반대로 또 너무 매운 것만 먹어도 힘든데. 어. 아, 이게 너무 슴슴한 것만 먹어도 또 힘들겠다.
2: 그렇지. 이게 입맛이 맞아야 돼.
1: 맞아요. 네.
0: 맞아, 맞아.
2: 서로 맛집도 다니고 하려면 힘들어요.
0: 입맛 궁합도 이것도 중요하다.
2: 그렇지. 아. 여러 궁합 중에 입맛 궁합.
1: 아, 예전에 술 좋아하시는 분 만나갖고 지방간이 왔었어요.
0: 그래. 저도
2: 맞춰주다가
1: 네네, 맞춰주다가.
0: 그래 맞아.
2: 맞아.
0: 그거 맞춰주다가.
1: 간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2: 그렇지.
0: 저는 위궤양까지 왔었어요. 위궤양.
1: 그래. 조심해야 돼요.
2: 그땐 사랑이었지 뭐.
1: 네.
0: 맞아. 그땐 사랑이었지만 네. 지금은 부질없었다.
2: 네. 부질없어요. 나부터 네. 챙겨야 됩니다. 네.
1: 강현숙님. 10년 전에 다이어트 식품을 나한테 팔던 남친.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남친한테서 산 600만 원?
0: 어머,
1: 어머. 600만 원짜리 마사지기는 사자마자 고장나서 애물단지인데 이거 AS 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600만 원짜리 마사지기는 뭐예요? 보통 안마 의자 정도가 그쵸? 600만 원.
0: 그러니까.
2: 아니 지금도 600만 원 비싼데 10년 전 600만 원이면 야 이거 대단한 건데.
0: 아니 남자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야.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사줬을까.
2: 그분은 여기저기 다 팔고 다녔을 것 같은데.
1: 여자친구가 많았을 수도 있어.
2: 여자친구 1번 중에 한 1번부터 10번 중에 한 분이셨을 것 같아.
0: 마사지 그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자기야 좋지 좋지.
1: 근데 뭐 사실
2: 수단 줬다,
0: 이게 얼마냐 말이야.
1: 마사지기가 필요한가요? 내 손이 있는데.
2: 자신 있네.
1: 네네네.
2: 자켓 입었더니
1: 내 몸이 있어. 있는데.
0: 아 지금 또 노래 따라가네. 네네. 가수 노래 제목 따라간다더니.
1: 누님들 연락 주세요.
0: 600만원짜리 마사지기 필요 없습니다.
2: 살아있는 마사지기.
0: 인간 마사지기.
1: 내 몸이 마사지기다.
0: 또 제목 괜찮네. 내 몸이 마사지기다.
2: 예전에 인석 오빠 되게 병약한 이미지 아니었어요? 많이 아팠잖아 여기저기.
1: 맞아요.
2: 되게 좋아졌네요.
1: 네네네. 임파선 염부터.
2: 그러니까 염증이 많았으니까 염증 오빠였어.
0: 맞아.
1: 네네. 가래토시부터 가래토시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 많이 회복을
1: 네, 회복을
2: 봐요.
1: 했어요.
2: 오빠 사이 좋아졌어.
1: 알죠. 회복하면 또 확 좋아지는 거.
2: 확 좋아져. 네. 10년 젊어져.
0: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괜히 또. 네. 불나방처럼 굴지 말고. 2552번님. 저는 맞춤법 자주 틀리는 남친 싫어서 헤어졌거든요.
2: 아, 이거 좀.
0: 근데 외국어 3개하는 똑똑한 남친 만나니까 너무너무 그 남친이 그립고 차라리 마음 편했다고 느꼈어요. 외국어 잘하는 남친 좋았던 거지 제가 같이 잘해야 하는 건 아닌데 계속 관심 없는 외국어를 알려주네요. 아 중국어는 진짜 저 안 되더라고요.
1: 아 이게 성조가 너무 힘들죠. 성조.
0: 중국인들도 본인들도
2: 헷갈려요.
1: 헷갈려요.
0: 와 진짜 그래 너무 똑똑한 남자 만나도.
1: 그런 말 약간 기분 나쁘잖아. 이거 알겠지? 알지? 이해했어?

0: 약간 요런 말들.
1: 어, 한번 해봐.
2: 자존심 상하지.
0: 자존심 상하는.
1: 어, 그렇지, 그렇지.
2: 이 다음.
3: 네, 저는 콘서트 공연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던 전 남친이 있었어요. 오. 뷰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GD 공연도 본 적이 있는데. 우와. 콘서트 티켓 놓칠 때면 그 집 뷰가 그리워요. 아,
1: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3: 어, 일산 사시나 혹시?
0: 일산 쪽인데요,
3: 일산
0: 이러면.
3: 어, 어머,
0: 고향 종합운동장.
1: 어머, 세상에. 어,
3: 근데 아, 집에서 아,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거야.
1: 아, 그래?
3: 네.
1: 어머나.
3: 어, 좋겠다.
1: 어머, 그래, 좋겠다.
3: 어, 나도 사귀고 싶다. 저 GD 너무 좋아하잖아요.
1: 맞아, 맞아,
0: 맞아. 콘서트 갔죠?
3: 콘서트 이번에도 갔다 왔죠.
0: 대단하다.
3: 저는 GD 콘서트만 계속 따라다녀요.
0: 네.
1: 예. 그러니까 그런 여유는 또 어떻게.
0: 아우, 체력적으로
3: 이거 아니, 너무 좋아하니까
0: 아, 네. 되는구나.
3: 얘기를 좀 맡기고
1: 네.
3: 이때 하루만큼은 좀 자유롭게 아. 풀고
1: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3: 엄마도 봐주시고 또 멀리 아, 남편도 봐주시고 하니까
1: 콘서트장 그 근처 가게에다 그냥 맡겨놓고는 거 아니죠?
3: 설마 아, 그 정도는 아니야.
1: 왜냐면 인별그램 보면 엄청
0: 맞아. 그 에너지가 누가, 엄청나.
1: 누가 애 둘 있는 엄마라고 아유, 생각할 거야.
3: 엄마도 풀어야 엄마도 삽니다.
1: 진짜 어 부럽다 부러워.
3: 같이 다녀요 우리 영미 씨. 100일 지나면 어. 나오세요.
1: 아 진짜 그래야겠어. 나도 나가고 싶어. 자 백진아님.
4: 네 첫사랑 오빠가 궁금하긴 해요. 사진이 없어서 기억이 많이 미화된 것 같은데.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3: 진짜?
4: 내가 눈에 뭐가 씌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네요. 아

0: 막상 만나면 아, 네 이래서 헤어졌구나.
1: 애매하다.
2: 네. 아, 그래 옛날에는 헤어지면 막 태우고 그랬어. 사진 다
1: 사진
2: 태우고.
1: 다 태우고.
0: 맞아.
2: 맞죠? 그래서 없는 거야.
0: 아니면 그 잘라버리고
1: 도려내고 막 그랬잖아요.
2: 약간 심령사진처럼. 맞죠?
0: 우리 엄마가 그렇게 눈을 잘라버렸어. 내가 없을 때.
2: 그리고 뾰족한 걸로 이렇게 긁어. 얼굴 부분만.
0: 형체를 알아보시고. 네네네. 자, 다시 보고 싶은 X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함께 알려주세요. 그 전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3: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두세 데이트 안영입니다. 나의 X 이야기 오늘 주제 다시 보고 싶은 X 사연 받고 있죠. 아 6540번님 아 진짜 지금 신랑이랑 싸워서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차 타고 가면서 운전 중인 신랑 옆에서 은소가 웃음 중이에요. 알죠? 배 꿀렁꿀렁 거리는 거.
2: 아 이게 실수로 되면 이제 방구가 나오거든요. 웃음을 참으려다가 네네 위에는 막았는데 밑에가 안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3: 앞 조절을 잘해야 돼요.
1: 그래 이게 관략근 조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볼까요?
2: 아 8595님 부사관이었던 전 남친이요. 성격이 너무 별로여서 헤어졌지만 덕분에 PX에서 이것저것 아 군마트 아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점만 그립네요. 아. 다시 부탁하고 싶어요.
1: 그치 뭐 그 아. 군부대 PX하면 나는 맛다시밖에 모르겠어. 맛다시가
2: 아니, 맛있다면서요? 요즘 이 군마트가 정말 잘 나와서 네. 저는 이제 일산 지역에 네. 이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데 큰데 거기는 주말 되면 진짜 줄을 서. 그게 군인 가족이 누가 있으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1: 아까 뭐가 그렇게 맛있길래
2: 아니 너무 싸.
1: 아 싸서?
2: 싼게 그냥 싼게 아니라 일단 세금이 제외된 상태로 이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겠어요.
3: 잘 돼 있더라고.
1: 그렇구나. 네. 더군다나 맛까지 있으니까 네네네. 가성비 가볍구나. 네네. 야, 그럼 이러면 생각날 수 있지.
3: 네. 네, 0304님 좀 전 사연하고 비슷한데요. 옛날에 딱 한 번 잘생긴 남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얼굴만 뜯어먹고도 살 수 있겠다고 했는데 얼굴값 한다고 어장치고 다니다가 딱 걸려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가끔 궁금해요. 미중년이 되었을지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되었을지 말이에요.
1: 그래 이럴 때 있어. 어떻게 지낼까? 그때 잘생겼던 그 모습 그대로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역시 잘생겨야 되는군요.
1: 네.
2: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일단은, 이렇게 여운이 오래 가는구나. 확실히 잘생긴 게.
1: 그래 사람들이 네.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2: 그런 사연이 많아요 지금. 네.
1: 너무

0: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1: 얼굴이 아팠던 친구.
2: 얼굴이 많이 아팠던 친구는 예.
0: 사랑이 아니었음을. 7903번님.
1: 네, 하나 뽑자면 그때 약간 회피형 X를 사귀었는데요. 당시엔 회피형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헤어진 게 후회가 되네요. 다시 본다면 너 되게 책임감 없어. 라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2: 회피형 힘들어요.
0: 저도 약간 회피형 스타일이라서 도망쳐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엑스들 많이 힘들었고
1: 그래도 다행히 많지 않았어서
2: 네. 한두 명 피해는 되지 않나?
1: 많이, 세상에
2: 명?
1: 피해는 많이 주지 않으셨어요. 못하셨어요. 피해는
0: 난 이 업보를 어떻게 다
1: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주 미미했어요.
0: 그래서 아들만 둘인가? 자, 4648번님.
2: 네, 23살에 만나서 29살에 헤어졌던 저의 찐찐찐 첫사랑. 헤어질 때 저의 미래를 응원한다 해줬는데 그때 저는 차이는 입장이라서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미운 감정이 다 사라진 지금에서야 저도 응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멘트가 20대의 전부를 함께 보내줘서 고마워.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든 우리 알아서 잘 살자.
0: 그치. 진짜. 23살에 만나서 29살에 헤어졌으면
2: 20대를 정말 같이 보냈네요.
1: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그때 나의 맞아. 그 젊음 그 모습이 그치. 그게 그리운 건지
0: 사랑에 빠져 있었던 내 모습 맞아.
1: 그리고 막 풋풋하고 젊었던 막 열정적이던 열정 막.
0: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고
1: 상처나도 금방 붓고 막 이런 내 모습 회복력 너무 좋고 막
0: 그럼 네네네네. 타격감 없고 뭘 해도
2: 밤새도 피곤하지가
1: 않아
0: 그랬던 내 모습이 그리웠던 거지 진짜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헷갈립니다. 4179번님 새천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를 차버린 그 X가 생각이 나네요. 들뜬 기분으로 한껏 꾸미고 나갔는데 연락 끊고 안 나왔어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커플들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X야 1년이 장난이냐? 왜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였냐고. 야. 어머 세상에.
2: 이것도 그냥 잠수 이별인 거잖아. 그냥 갑자기. 갑자기.
1: 요거는 예상해보면 누가 또 있었어요.
0: 그치.
1: 크리스마스 때 연락 안 된 애들은 100% 누가 딴 사람이
2: 이중으로 간 거지.
1: 그렇죠.
0: 너무 나쁘다. 근데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1: 그렇지.
0: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2: 그리고 1년이나 만났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그동안 만났던 거 뭐냐고요.
0: 그러니까. 최승호님.
1: 저는 전 여친보다 전 여친이 키웠던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네요.
2: 이런 경우 많아요.
1: 저를 그렇게 잘 따랐는데.
0: 그래.
1: 도나야. 잘 지내지. 와리와리와리 보고 싶다 우리 도나.
0: 진짜 이런 경우들도 있대요. 네네네. 헤어졌는데 이제 그 반려견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그 반려견 보려고 또 본의 아니게 한 번 더 만나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1: 그 발냄새 이런 게 그리워서
2: 콩콩한 냄새 누룽지 냄새 누룽지 냄새
0: 내 품에 쏙 안겼던 자 다시 보고 싶은 X 사연 받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업타운의 다시

0: on, give me one more time. Come on.
1: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0: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2: 수제비 한 마리 키웠어.
1: 치고 들어오네. 치고 들어와.
0: 제비 다시 만나줘. 제비 다시 만나줘.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워.
1: 키워주세요.
0: 자, 업타운에 다시 만나줘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한번 끼워 팔기에 맞는.
2: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든든하네요. 네네네.
1: 우리만 믿으라고.
2: 네네네.
1: 우리만 믿어.
0: 자,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2: 네.
0: 자, 사연들 한번 또 볼게요.
2: 네, 5290님. 저는 남편 말고는 만나본 남자가 없어요.
1: 아이고, 어떻게?
0: 아, 왜 그랬어요? 네,
2: 심심한
0: 왜
2: 사랑의 그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예. 유일하게 대학 때 썸 탔던 1년 후배가 있는데요. 오. 서로 관심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지금은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0: 아이고야.
2: 가를 만나야 했었는데.
0: 그래.
2: 아, 여기서 갑자기 사투리가 너무
0: 달라. 가를 만났어야 됐는데.
2: 가를 만났어야 했는데. 아깝이.
0: 아깝이.
2: 연하였고 연하였는데.
0: 아이고.
2: 연하였었는데.
0: 아이고, 박보가다, 박보게. 네.
2: 연하를 세 번 강조해주셨어요.
0: 연하였고,
2: 연하였는데, 어? 연하였었는데.
0: 연하를 만났어야 됐는데,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2: 생각할수록 아깝다.
0: 네. 남편, 네네. 지금 남편은 축 처져가지고, 네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러 저거, 아이고, 입에다 밥 넣는 것만 잘한다. 저 입에다가 밥만 잘 넣는다.
1: 입에다 밥만 잘 넣어요.
0: 밥만 잘 넣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죽지도 않는다. 아이고, 참.
2: 근데 진짜, 아, 늙은 사람으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1: 해명 좀 해보세요.
2: 이게 갑자기 늙어요, 노화가. 저도 죄송한데, 여성분들, 뭐 어머님들한테 죄송한데, 늙은 남자 입장으로서.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흔 넘어가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0: 아니, 남자들은 애를 네네네. 낳는 것도 아닌데,
1: 그래.
2: 아, 모르겠어요.
1: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0: 그치.
2: 저희들도 갱년기가 오는 겁니다.
0: 아우, 진짜 괜히 승질나네. 눈만 보면. 7373.
1: 네. 매일 만나면 손금을 그렇게 보던 남자친구. 넌 재물운이 약해 하면서 제 생일날 케이크 하나를 다 처먹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넌 지금 나보다 재물운 좋은 여자를 만났니? 만났어?
0: 손금을 왜 보는 거야 도대체?
2: 그러면서 케이크 한 판씩 왜 먹는 거야?
0: 케이크는 왜 먹어?
1: 이거 되게 기분 나쁘다. 뭐 재물운이 약하다는 얘기를 해요.
0: 그러니까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1: 맞아요.
0: 같은 말이라도.
2: 그렇지.
0: 내 참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 눈치도 없어.
1: 눈치 없다.
0: 너는 눈치가 약하다.
1: 센스도 없다.
2: 아니, 여자가 재물운이 없으면 남자가 재물운이
1: 그러니까,
2: 많아서
1: 그치.
2: 그걸 보완해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1: 내가 많이 벌어줄게. 걱정하지 마.
2: 마루 가야
1: 돼야지.
2: 되는 거거든.
0: 갑자기 이 사연 보니까 지금 나는 솔로 보세요. 지금 약간 영수 씨 같은 느낌.
2: 아, 나도 요새 안 봤어요.
1: 아, 그래? 재밌어?
0: 못쏠 특집 하고 있는데
1: 아, 봐야겠다.
0: 영수 씨가 네. 그렇게 이렇게 식사를 잘해.
2: 많이 먹는 분 한 분 있다면서.
0: 그러니까 짝을 만나러 가신 건데 그렇게 식사를
1: 하셨구나.
2: 아, 그거는 제가 그거는 봤어요.
0: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라서 제가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
1: 봐야겠다.
0: 이제 그분 네. 이야기가 생각났어. 자, 2123번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술을 사줘야지만 만나줘서
1: 아이고야.
0: 술값으로 엄청 쓴 기억이 있네요. 지금 남편 만나느라 그 오빠를 끊었지만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요. 살았나 죽었나. 아이고, 저기 길바닥에서 죽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2: 아니, 이렇게 계속 술을 사줘야 되는 건 단아까시 아니에요? 술을 사줘야 만날 수 있는 건.
0: 그러니까.
2: 네네네.
0: 그 사람이야말로 제비.
2: 네네네. 네.

0: 진짜. 그렇군요.
1: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0: 그러니까.
1: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2: 그러면 술자리에서 되게 재미나게 잘해줬나 보다.
1: 토크를 잘했나 보다. 토크를.
2: 그래서 개그맨들이 장가를 잘 가잖아.
1: 아, 맞아요. 재밌잖아. 아,
2: 요거 잘 풀어.
0: 그렇죠.
2: 예, 예. 네. 1191번님.
0: 네. 아, 저는 저희 엄마가 전 남친을 보고 싶어 하세요.
1: 왜요?
0: 전 남친이 우리 엄마 헬스장 끊어줘서
2: 아, 그랬구나.
0: 엄마 우울증도 나았거든요. 엑스야, 우리 엄마가 너 만나서 밥 한번 산다는 거 내가 말렸어. 연락 받지 마. 어머님이 계속 전화를 하나 보다.
2: 네, 이런 경우가 있어.
0: 받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2: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연을 끊었는데 네.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너무 화가 나나.
1: 불편하지.
2: 왜 연락을 계속하는 거야.
1: 그래도 그 전 남친이 되게 잘해줬네. 엄마 헬스장까지 끊어주고.
2: 맞아, 맞아.
1: 대단했네.
2: 그렇게 잘하긴 잘했네. 네. 자, 그럼 8384번님.
1: 네, 때는 2002년 월드컵 야.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사귀었던 저랑 나이가 같아요. 지금 2학년 선배 누나가 생각나네요. 단호장에서 단체 응원을 했었는데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 골 넣고 우리나라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환호와 함께 그 누나가 어머. 제게 키스를 했어요.
0: 어머.
1: 키스. 박지성 선수의 볼 트래핑 같이 제 메롱을 컨트롤하는데 와우.
2: 와우.
1: 아직도 그때 그 환희가 잊혀지질 않네요.
2: 와 진짜.
0: 아니 뽀뽀도 아니고 키스예요.
2: 키스야.
1: 야, 화끈하다.
2: 뽀뽀 좀 이게 아니라
1: 이 누나도 골 넣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2: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
1: 누군가가 골을 넣기만을.
0: 아, 그런 분들 있죠.
2: 그러더니...
0: 영화관 가서도 영화 안 보고 계속 입술만 계속 보는 애들. 네네네네.
2: 그러더니 넣었어요. 드디어
1: 골을 넣는 순간.
0: 네. 골도 넣고 메롱이도 넣고.
1: 메롱도 넣고.
2: 아,
0: 네네네네.
2: 그래.
1: 보통 누나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1: 연하남들
2: 이런 누나들이 있어.
1: 적극이 누나들이 있어.
0: 네,
2: 네. 맞습니다.
0: 또 저는 어른이 되죠. 이런 누나들 덕분에.
1: 누나들 많이 만났잖아요.
2: 그래서 지금도 누나들 꼬시려고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1: 다들 뭐 딱이야.
0: 다들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만났던 누나들은.
2: MBC 드라마 유부녀 킬러가 생각이 나네요. 다른 쪽의 킬러. 자, 박혜정님.
0: 네. 예. 저는 인석 씨 닮은 남자를 사귀었는데 하도 약해서 보약까지 해먹였더니 곧이 붙자마자 날 차더군요. 다시 만나서 보약 값을 받고 싶습니다. 아.
2: 꼭 이러더라. 이렇게 군대 간 사람들도 군대 다 기다리고 다 나면 헤어지고 이렇게 고시생 기다려주고 이렇게 했더니. 무신양면 이렇게 해주고
1: 다 어버 키웠더니
2: 합격하고 나면 또 이러면 안 돼.
1: 하필이면 인석 씨를 닮았대 얼굴이.
2: 하필이면 약간 배신할 상인가 보다.
1: 관심배상.
2: 아, 그럴 상들이 있어.
0: 대신 사과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사과 많이 하네요.
0: 사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닮은 얼굴로서 우리 혜정씨 그때 미안했어.
2: 네. 네. 자, 그럼 다시 보고 싶은 엑스 사연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투어스의 다시 만난 오늘 듣고 와서 최고 사연 뽑아볼게요.

0: 네, 투어스의 다시 만난 오늘 듣고 오셨고요. 나의 X 이야기, 다시 보고 싶은 X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1: 네, 고2 누나와의 뜨거운 기억을 보내주신
2: 뜨거워라.
1: 8384님 축하드립니다.
0: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1: 담백하게 읽어주세요.
0: 담백하게.
2: 예.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사귀었던 2학년 선배 누나가 생각나네요.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 골 넣고 우리나라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환호와 함께 그 누나가 제게 키스를 했어요. 아직도 그때 그 환희가 잊혀지질 않네요.
0: 아, 근데 그 뒤에 얘기도 궁금하다.
1: 하, 어떻게 됐나?
0: 어. 네. 사귀었나?
1: 사귀었나?
0: 아, 처음 사귀었다고 했으니까.
2: 그치, 그치.
0: 어, 아, 궁금하다.
2: 이 월드컵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2000년도에.
0: 네. 예. 네네네. 모두가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죠. 네. 자, 이분께 칼국수 세트 쏠 거고요. 네. 나의 X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 두 분 어떠셨나요?
1: 아,
0: 오랜만에.
1: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게 호흡이 또.
2: 이거야. 우리가 너무 좋잖아. 게 바로
1: 너무
2: 이거잖아.
1: 좋아요. 네.
0: 아니, 지금 미니에서 네. 김인석 씨 욕실에서 가운만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1: 약간 반신욕 위에만 보면 지금 밑으로는 네 반신욕 하는 느낌이죠.
2: 네, 밑에 입고 하는 거죠.
1: 네.
2: 바지 밑에, 입었죠.
1: 바지 입었습니다.
0: 네. 아, 차재수님께서 인석 씨 입고 있는 나이트 가운 어디서 사셨어요? 저도 너무 사고 싶어요.
2: 구매 가능한가요?
0: 네.
1: 나중에 잘 되면 굿즈로 제작을 예,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김인석 가능한가요?
1: 네네네. 네, 네.
0: 아, 예.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저는 너무 기뻐요.
2: 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아, 진짜 서터레스가 풀린다.
2: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0: 헤어지지 말자. 더 이상 이제 임신 안 돼.
2: 임신 금지.
0: 밧줄로. 예.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네, 까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이었습니다. 아, 아까 키스 얘기가 나와서 키스를 잘하는 예쁜 누나가 생각나는 노래였죠. 아, 2065번님, 버스에서 친구들이랑 배꼽 잡고 웃다가 나 빼고 친구들 다 내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왁자지껄 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 집에 간대. 엄마가 불러가지고. 나마 혼자 지금 골방에 있어 지금. 아, 심심하다. 이재현님, 아니 영미씨 방송 너무 웃기네요. 완벽한 하루 애청자여서 완화 기다리면서 며칠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웃긴지 자주 들으러 올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아, 이렇게 남의 집 손님 이렇게 세벼왔다. 아싸 아싸. 아, 자주 와주세요. 완화 애청자를 위한 특별한 코너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아,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잘해줄게.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4822번님, 이 코너 할 땐 왠지 볼륨 크게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코너 아니더라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올려! 왜 그렇게 쉬쉬하며 듣는지 모르겠어. 자, 쉬쉬하며 듣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볼륨 업해서 들어주세요.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지성미가 있다. 볼륨 이빨 올리시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들어도 부끄럽지 않을 노래, 타 청취자를 두 대로 끌어당길 노래, 책임감을 갖고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시작곡을 보내주신 분은 요 분이에요. 8597번님, FR 데이비드의 Words 신청해요. 오늘 두 대 첫 곡 전주 듣다가 문득 생각난 노래입니다. 흐린 하늘과 잘 어울릴 것도 같은 노래에, 아, 서울은 혹시 맑은가요? 김포는 구름 잔뜩이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서울도 흐려요. 잔뜩 흐려요. 흐리고 심지어 춥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을신년스러운 날 듣기 딱 좋은 노래, 데이비드의, FR 데이비드의 Walls 듣고 올게요.

맛집의 앞집 8597번님이 신청하신 FR 데이비드의 Words였습니다. 8597번님 듣고 계셨네요. 우와 기대 안 했는데 신청곡 나와서 정말 좋네요. 안용미 짱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왜 기대를 안 하셨을까? 두대는 아우 당연히 팝송 안 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안용미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Hey, don't come easy. Come to me. 다 알아들어요, 저는. 영어 척척 박사입니다. 나한테 쉬운 여자라고 말하지 마. Don't come easy. 그거 아니에요. 네, 유형옥님. 유형옥님이 반겨주시네요. 내가 처음으로 따라 부른 곡, 한글로 받아쓰고 외운 곡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노래가 좀 진짜 쉬운 것 같은데요? 따라 부르기 쉬운 곡인 것 같은데요? 1142번님, 두대에서 듣기 부끄러운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토크가 좀 있을 뿐. 아, 참. 부끄러운 토크를 한 적이 없는데, 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당최 전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조혜경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가을 되니까 생각이 나네요.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 그래, 가을 되니까. 김동률 씨 목소리가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기억의 습작 듣고 올게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듣고 오셨고요. 한목규님께서 가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0804번님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이 노래가 조용한 극장 안에 울려 퍼졌을 때의 감동이란 처음 이젠에서 끝났어 끝났어 라고 하셨습니다. 아, 또 신규 청취자 한 분이 또 노래 덕분에 이렇게 또 데려왔습니다. 5131번님, 저 오늘 라디오 처음 듣는데 너무 좋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아, 이 분위기 끄잡아 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자리매김 하셔야죠. 어, 또 딴 데로 또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안아 쏠까요? 보류. 2784번님. 영민 씨, 오늘 같은 날엔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듣고 싶어요. 그래. 가질 수 없을 때 이 감질만 나는 이 사랑. 이게 더 약간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감질만 나는 가질 수 없는 너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and check, 팬티 check.
1: 자꾸,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청.
3: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옆 스튜디오에 우리 임창정 오라버니께서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계신 청취자분들도 우리가 세벼와야지. 임창정 오빠 노래 가겠습니다.
4: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3: 여보세요? 한국 도박 문제 예방치유원이죠? 잘 지내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환인제약 너라도 좀 받아줘.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아크메르 동탄, 브람스 안마의자.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다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나야
3: IS동서 나랑 소주 한 잔만 하자. 이카운트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왜 내 엑스들은 전화를 다 안 받는 거야. 음주 후에 팀을 때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얘들아, 나랑 사귀었던 거 기억이 안 나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오늘 나의 X 이야기 하는 바람에 나의 X들 생각나는 분들 많아요.

아니셨죠? 예, 네, 요 노래. 요 노래가 따인 것 같습니다. 소주 한 잔. 아, 1142번님.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어요. 내일도 해도 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딱 엑스도 생각나면서 소주 한잔 하기 딱 좋은 날씨긴 한데 과음 안 됩니다. 끝곡으로 임창정의 소주 한잔 마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아침잡초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아미르공원. 국립해양박물관 바로 옆 바닷가에 자리한 잔디공원인데요. 넓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부산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을 바라보며 피크닉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미르 공원을 걷다 보면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백마동상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공원 끝에선 멀리 오륙도와 부산항대교가 펼쳐지고 커다란 화물선과 크루즈선이 느릿하게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나무 쉼터가 줄지어 있고요. 소나무 그늘에 앉아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고 있으면 잠시 캠핑 온 기분이 든다고 하네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앞의 풍경은 계속 움직이겠네요. 9월 10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찰리 푸스의 Hey Brother였습니다. 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토마스 쿡입니다. 김선희님께서요. 생각보다 안정되게 진행 잘하시네요 하셨어요. 생각보다. 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안정되게 들리실 수도 있는

근데 사실 안정되지 않았어요. 네. 이 사실은 제가 지금 임시 이 자리를 한 지 꽤 됐는데 며칠이죠? 꽤 됐는데 아, 역시 이 자리는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떨림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 어디 이런 쫄깃함이 어딥니까?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에요. 네. 저는 이 쫄깃함이 좋습니다. 자, 원순이 님.

0: 오사 이사님, 국디 출첵. 오늘 날씨에 딱인 목소리.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스튜디오 밖으로 날씨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은근히 좀 음식 얘기, 술 얘기 많이 해드리는데, 아, 오늘 술 얘기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오늘 레드와인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씨? 레드와인이에요, 오늘은. 와인이에요, 완전. 막걸리 아니고요. 맥주도 아니고. 아, 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멋있는 자리에서 좋은 음악과 함께, 레드와인. 아, 그 목소리 어울린다고 해주시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완벽한 하루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브람스 안마의자, 당진시청,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 올품, 음주우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 아크메르 동탄, 한국도로공사, 가평군청,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종현과 고영배 가을이긴 한가 봐 듣고 오셨습니다. 9709님께서요. 토크옥 하이. 매일매일이 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 힘이 넘칩니다. 저 이제 주 6일 수영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방송을 위해서 수영 안 갔습니다. 네. 제가 어제까지는 꼬박꼬박 수영을 다녀왔는데 저를 보고 수영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수영을 했는데 수영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일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좀 있어서 오늘 제가 수영을 좀 쉬고 좀 점심을 좀 든든하게 먹고 왔거든요. 아, 이거 효과 있네요. 혹시나 해서 오늘 수영을 쉬어봤는데 이거 매일매일 하는 수영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힘이 더 넘치는 것 같네요. 네. 3325님께서요. 아, 날이 선선해져서 오, 돼지국밥에 소주 마시러 갑니다. 뜨끈한 국밥에 소주 한 모금이면 행복이지요 하셨어요. 아하하. 돼지국밥 어디신가요? 대구 아니면 부산 아닐까요? 돼지국밥 많이 드시는 지역이? 아, 저도 돼지국밥 좋아하는데 순댓국이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하,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저도. 0933님 차량 정비하고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날씨가 토마스 쿡 음악 듣기 좋은 계절이네요. 아, 딱 좋은 계절이죠. 정말 이 계절에

제 음악 들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의 어떤 기운, 이 느낌이랑 또 다른 제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게 제 모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까부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음악이 실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 어떤 게 진짜 제 모습인지.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위스어로 바버레치죠. 스바스바의 피처링 비트박스 마이티네요. 좋을 텐데.

스위스로 바보레츠 스바스바 피처링 비트박스 마이티의 좋을 텐데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찬혁의 파노라마였습니다. 5605님께서요. 쿡디 안녕하세요. 순디의 완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쿡디도 좋아요. 완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같아요. 아 좋으시죠. 네. 저도 순디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 순디가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함 그리고 너그러움 같은 것들 그런 걸 좀 저도 흉내내고 싶어서 그리고 익숙해지고 싶어서 좀 말도 좀 천천히 해보고 대본도 좀 느리게 읽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거 갖고는 안 되네요. 역시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냥. 그래서 그냥 제 톤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3996님께서는요. 쿡디 그거 아세요? 쿡디 목소리에 순디 목소리 한 방울 섞여 있는 거? 순디는 도레미파 도, 쿡디는 도레미파 솔, 솔입니다. 나른한 편안함도 좋았는데 툭 건드려지는 솔도 좋으네요. 아, 솔이군요. 네, 좋습니다. 쿡, 톡 건드려드리면서 방송 이끌어가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카일리 미노그와 올리 알렉산더의 A Second Midnight 듣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태양의 공유. 취향의 공유.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세자르 까마르구 마리아노와 페드로 마리아노의 까주세리우입니다. 이 피아노 치는 아버지와 노래하는 아들, 브라질에서 이 여러 활동을 하는 두 사람이 피아노와 목소리라는 앨범을 22여 년 전에 냈는데요. 아, 상순 DJ도 이 앨범을 좋아해서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브라질에 있는 명곡들을 피아노 한 대와 이 보컬로,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고요, 아들이 보컬로 편곡한 앨범이라서 이 들어있는 노래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매력적입니다. 까주세리우는 80년대에 나온 곡이고요. 도시의 얼음밤과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묘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음악 취향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세자르 까마루그 마리아노 그리고 페드로 마리아노의 까주세리우였습니다. 아, 80년대 발매된 음악으로는 리타리의 목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너튜브 검색해보시면은 브라질 뮤지션 에즈모타의 목소리로도 기타 연주로도 이렇게 라이브하는 영상도 있는데 오, 역시 또 에즈모타의 소울로도 듣는 곡도 굉장한 곡입니다. 우연치 않게 저도 한 20년, 15년 전쯤에 우연히 CD를 선물 받아서 알게 된 앨범인데요. 강추입니다. 이 앨범의 모든 곡들

버릴 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안소정님께서요. 우와, 음악이 정말 좋으네요.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좀 외람됩니다만 빨간색 그거 맞죠? 참고로 제 오늘 티셔츠 색깔도 붉은색입니다. 전세로님께서요. 토마토마 쿡디님. 40대 되면서 책도 보던 것만 보고 노래도 듣던 것만 듣는데 완화에서 추천해주는 곡들은 저항 없이 좋아하게 되어요. 오늘 취향곡도 좋으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항 없이 들어주셨어. 자, 그럼 취향의 공유로 권문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도 함께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집에는 늘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 할머니는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끝까지 들으셨어요. 영어 가사는 모르셨을 텐데도 미소를 지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지금은 제 곁을 떠나셨지만 하늘에 계신 할머니를 떠올리며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공유합니다.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할머니 미소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아, 권문경님의 취향곡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 곡 듣고 듣겠습니다.

0: 지오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권문경님의 취향곡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박정현의 사랑이 올까요? 였습니다. 권문경님께 선물 드려야죠. 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과 닭가슴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예리님, 쿡디, 갈수록 DJ 실력이 느시네요. 첫날이랑 너무 비교돼요. 제 마음은요, 아직도 첫날입니다. 첫날 그 급하게 버벅버벅대면서 그 오프닝을 잇던 그날이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잔잔하게 실수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긴장감 늦춰드리지 않게 잔잔하게 실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소정님, 안녕하세요 쿡디. 와인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듣고 있습니다. 와, 이탈리아 이 멀리서. 소개해 주시는 곡들이 좋아서 차곡차곡 모아 운동하며 이동하며 잘 듣고 있어요. 아, 와인 드시고 계신 거 아니겠죠? 네. 혹시 아, 네. 운동하며 이동하며 들으신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그래도 한 손엔 한 손엔 와인잔 이런 상상까지 했네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상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0: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홀데이에서.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백진아님께서요. 아, 이젠 소소한 실수도 쿡 뒤의 캐릭터로 느껴져요.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수를 밀고 나가시라는 말씀인지 진행을 밀고 나가라는 말씀, 실수 말하시는 거죠. 사실은 모바일 커피 쿠폰과 닭가슴살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던져드리는 이 잔잔한 실수까지도 함께 묶어서 이게 토크 세트예요. 제가 따로 이게 세트라고는 설명 안 드리는데 이거 함께 묶어서 토크 세트입니다. 176267님께서는요. 쿵님, 요즘 쿵님 보면서 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준비하고 계셨군요. 176님께서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를 만나게 되신 겁니다. 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2부 끝곡으로 FR 데이빗의 Words, 김장무님의 신청곡인데요. 이 곡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나이가 꽤 들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할 때 늦깎이 글 공부로 발음하면 틀린데요. 정확한 발음은 늦깎이 글 공부입니다. 나이가 제법 들어서 뭘 시작한 사람은 늦깎이가 아니라 늦깎이. 글을 배움은 글 공부가 아니라 글 공부로 발음해야 맞습니다. 글 공부엔 다른 뜻도 있는데요. 글의 속뜻은 익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공부도 글 공부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미스터 빅의 네버 세이 네버로 힘차게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토마스 쿡입니다. 아, 미스터 빅 노래, 아, 추억의 노래네요. 저 이 곡 들으면서 중고등학교 때 밴드 하던 시절, 아, 그때 그 친구들, 형들, 저는 세대가 이 형들 없으면 안 되는 세대거든요. 뭐든지 다 형들이에요. 그냥 형들 쫓아다니고 형들이 하라면 하고 형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네. 에릭 마틴 목소리 들으니 아, 참 아름다웠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영란님께서요. 오늘은 볼일 보느라 이제 들어왔어요. 올드팝송 연달아 나오니 너무 좋아요. 아, 이제 들어오셨군요. 오늘 곡 좋죠. 아, 3부 첫 곡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0705님.

0: 안녕하세요. 저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진행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요새 계속 바빠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아,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와주신 게 어딥니까? 지금이라도. 네. 아직도 좋은 곡들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부에도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S 동서,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경기주택도시공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주식회사 헤리즈 아보에, 음주우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스타 호텔

0: 가족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밀레나의 Miss You 함께 들으신 곡은 메이트의 아니야였습니다. 0619님, 쿡 아저씨 안녕하세요. 30살 소녀예요. 소녀요? 쇼츠 중독이 심해서 다 끊고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데 쿡디 웃음소리 너무 좋아요. 완전 제 스타일. 아, 쇼츠 중독. 저는 이 쇼츠 중독이라는 말이 뭔지 몰랐거든요.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몸의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날 무심코 핸드폰을 열었는데 울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짧은 영상들, 자극적인 영상들이 사실은 그동안 나를 좀 이렇게 되게 괴롭히고 있었구나, 자극시키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FM4U 그리고 완벽한 하루 힐링 해드릴 수 있죠. 음악 지금까지 뭐 선곡, 오늘 선곡도 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네, 언제나 환영합니다. 6744님, 쿡님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쿡님의 솔직하게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노래가 통화 연결음이었는데 남자친구랑 싸우기만 하면

저는 퇴근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한 나를 위해서 노래 신청해요.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신청합니다. 아유, 오늘 하루 수고하신 8231님께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 또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네요. 특히나 이 시간에. 아. 3254님, 쿡디, 이제는 발음도 정확하고 톤도 정말 좋아요. 덕분에 편안한 오후 보내고 있습니다. 발음, 톤, 아, 고민되더라고요. 네. 제가 평소에는 사실 자기가 말하는 발음, 톤 모니터할 일이 없잖아요.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우와, 방송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저 다시 듣기 한번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참. 매일 보는 거울이지만 저만 못 보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번 기회 아주 알게 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구사사님, 집 앞에 택배가 와 있어서 이름을 확인했더니 신랑 이름이길래 그냥 뜯어봤어요. 근데 여자 스카프가 있더라고요. 제 거 맞겠죠? 모르는 척하고 다시 포장해놔야 할까요? 하, 왔네, 왔어, 진짜. 그거 왜 여셨어요, 그거. 아, 참. 저도 택배나 뭐 주문한 게 있으면은 바로 뜯어봅니다. 특히 뭐 이렇게 그 우편 같은 것도 고지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 자동이체 됐다고 영수증 같은 거 따로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올 때도 무조건 뜯어보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고지서나 그 차라리 뭐 범칙금이 낫지. 아, 여자 스카프.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냥 에이, 모른 척하고 다시 포장하세요. 아무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자, 3부 끝곡으로 뮤즈의 Uprising 들려드리고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시,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숙,

0: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960년 오늘 9월 10일은 배우 콜린 퍼스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콜린 퍼스의 대표작으로는 킹스맨이 있는데요. 매너 메이크스 맨,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대사로 유명합니다. 이 매너의 다른 말로는 에티켓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에티켓이라는 말은 원래 표를 뜻하는 티켓에서 나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좀 갑작스럽죠? 네. 콜린 퍼스 생일에서 매너 맥스맨 나오다가 에티켓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 티켓이라는 게 표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입장료, 뭐 입장할 수 있고 무언가를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잖아요. 표라는 걸 통해서. 그렇다면 없던 것을 티켓을 통해서 권리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켓을 소지할 수 있는 자, 티켓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그게 에티켓이란 말로 번진 게 아닌가. 보통 영어에는 뭐 앞에 E를 붙이거나 뒤에 ER 붙여서 이렇게 좀 의미화 이렇게 하잖아요. 매너라는 말도 맨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입니다. 에티켓이라는 말은 원래 표를 뜻하는

Take that, sure.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 에티켓이라는 말이 원래 표를 뜻하는 티켓에서 나왔다. OX. 이게 오늘의 상순 퀴즈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정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87님께서 오늘 따라가 볼란 있게 책임지시라요. 정답 O 해주셨어요. 아, 무작정 따라오시네요. 왜 따라오시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가 좀 어땠다 생각이 든다 이런 설명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냥 따라가 볼란 있게 따라오세요. 네. 자, 0165님. 제 생각에 정답은 O입니다. 왜냐고요? 그냥 오늘은 그러고 싶네요. 제가 보기 상순 퀴즈 이거 순디 스타일이에요. 다들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물론 OX이 좀 선택이 쉽긴 한데 별 내용 없습니다. 다들. 자, 박현진님. 정답은 X. 오늘따라 쿵님 말에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 그러세요?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넣어서 제가 확신을 넣어서 말씀드리면 따라오실 거예요? 현진님? 제 생각은 옵니다. 확신에 찼죠. 전 지금 확신 있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현진님 X 골라주셨고요. 6382님 X. 진짜 에티켓은 오후 4시엔 완벽한 하루 들어줘야죠. 6382님은 뭐 선물 보내달라고 지금 보내주신 것 같아요. 상순 퀴즈를 떠나서.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상순 퀴즈 정답이 궁금합니다. 이 에티켓이란 말이 정말로 표를 뜻하는 티켓에서 나왔을까요? 정답은 오! 이 에티켓이란 말이 오! 원래 표를 뜻하는 티켓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고대 프랑스어인 에스티케, 이 붙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했는데요. 원래는 물건에 붙이는 작은 표지나 이 꼬리표, 이 티켓을 뜻했다고 합니다. 아,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에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사가 사람들이 이 화단을 밟지 못하도록 꽃밭 출입금지라는 그 푯말, 그 에티켓을 세워두었는데요. 이후 왕이 귀족들에게 이 푯말의 규칙을 따르게 하면서 사회적 규칙을 지키는 행위, 그렇게 뜻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무턱대고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그래도 느끼셨죠? 뭔가 이 한 레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평행하게 가는 어떤 그 옆 레인 정도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상순 퀴즈 갈수록 진짜 흥미진진해지네요. 네. 이제 퀴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퀴즈에 따라서 무슨 말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떤 얘기를 뱉을 수 있을지 아 진짜 하루하루 궁금증, 호기심 커져만 갑니다. 자, 6929님의 신청곡입니다. 듀스의 너에게만.

0: 듀스의 너에게만.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6071님의 신청곡 스텔라장의 라무 레바게빠히였습니다. 송지영님께서요. 쿡디, 아 가을이라 그런가 선곡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파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시다고요? 그리고 후벼 팠으니까 아프죠. 저희가 파드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좋은 음악만 선곡했고요. 아 송지연님 오늘 아 기분 좀 센치하시나 보네요. 네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네 7907님 국디 오늘 저희 부부 캐나다로 휴가 떠납니다. 공항 가는 길에 문득 사연 보내고 싶어서 문자 보내요. 그새 스며든 쿡디 텐션 너무 좋아요. 아, 콩며 드셨군요. 저의 텐션에. 순디는 도지만 저는 노래 쏠입니다. 쏠. 네. 아, 정들었네. 7907님. 아유, 제가 또 며칠 더 있으니까요. 또 오늘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며칠 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보며 걷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 데이터처.
9: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1: 완벽한 하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0234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저는 청주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늘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종점에 도착 후 문자 남깁니다. 아 맞다. 이 운행하실 때는 문자를 보내실 수가 없으시죠. 운행하실 때는 완벽한 하루 들으신 거죠? 여기 타신 분들하고 함께. 근데 버스에서 음악 틀 수 있겠죠 요즘에도? 아...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선곡 틀어만 두시면 어? 기사님 센스가 하고 타시는 분들이 좀 힐끼들끼 보실 겁니다. 이지연님께서는요. 완아는 매번 이렇게 좋은 노래만 갖고 오시는 거 진짜 대단하셔요. 이렇게 손쉽게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곡 알아가도 되는 건지 싶네요.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노력 왜 안 하세요. 저희랑 함께 계시는 게 재현님이 노력하시는 그런 겁니다. 네, 김순중님. 같이 듣던 딸아이가 쿡디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초록창에서 아 그럼 안 되는데 검색해서 사진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연이 바로 오늘도 질퇴하세요 쿡디. 참나 사진 보여주시고 그 뒷얘기는 없으시네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다다다의 엔딩 전까지 울지 마요. 이 곡 준비되어 있고요. 완벽한 하루는 연출의 황종현, 작가의 박찬음, 조아름, 신범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토마스 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 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0: 앞에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때는 어린이들의 국민가요 같았던 DJ DOC의 1997년 이 두고 DOC와 춤을 MBC 텔레비전에 지나간 영상에서 찾아봅니다. 그해 9월 이 노래는 MBC 탑뮤직의 1위 후보고 경쾌한 곡에 맞춘 춤도 춤이지만 무엇보다 가사가 유쾌합니다. 전국의 아이들이 좋아하며 따라 부를 만합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백햄 막내 작가에게 간혹 젓가락질 이상하게 한다고 지적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어린이 그림책 똑똑하게 사는 법에는 젓가락질 잘하는 법이 나오는데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든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와, 어떻게 저렇게 젓가락을 집을 수 있지? 경이로운 젓가락질 신공을 보면서 젓가락질 표준을 강요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 표준에 벗어나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쓸데없는 표준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Sly and the Family Stone, Dance to the Music 들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혜성같이 등장한 샌프란시스코 출신 밴드인데 아, 이 팀 음악 진짜 잘했어요. 1969년에 우드스탁 페스티벌에도 참여를 했고요. Sly and the Family Stone, Dance to the Music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엔 티맵대리에서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콜드플레이 Adventure of a Lifetime 들었습니다. 586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아, 오늘 야, 아까 젓가락질 얘기했더니 젓가락질에 대해서 얘기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네요. 저도 사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젓가락질을 이렇게 무슨 가위 X자로 이렇게 잡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아, 콩장을 이렇게 집어먹다가 콩장이 자꾸 튀어가지고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꿨는데 지금 뭐 표준 사용법이죠. 예. 뭐 사실 예. 밥 먹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불편하면 바꿔야죠. 아니 뭐 포크를 사용하면 되고요. 콩장도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됩니다.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106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토토의 연주한 노래, 파멜라.

톰 코크레인 라이프 이즈 하이웨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에 삽입된 레스칼 플랫스 버전을 많이 들었죠.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톰 코크레인 라이프 이즈 하이웨이 063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토토의 파멜라. 예전에 그 스티브 루카스 출연했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 음악을 들었어요. 우리가 파멜라는 누구냐. 예. 스티브 루카스가 난 모른다. 예. 뭐 데이비 페이치에게 물어봐라 그랬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자, 4122번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인 딸 아이와 강원도 평창으로 캠핑 와서 듣는 중이에요. 딸 아이에게 백햄 전파 중입니다. 백햄이여 영원하라. 이 너무 강권하진 마세요. 예. 아, 물론 뭐 좋으니까 너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권하는 거지만 예, 강권하면은 들을 것도 안 듣거든요. 예. 은근히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이라는 건 이제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 거죠. 아, 그러면 퇴근길에 백햄 들어야죠. 아, 그럼요. 아, 그럼. 자, 김지연 씨. 더 스트록스의 음악 청해 주셨는데. 아, 참. 여름에 제가 서머소닉 갔었잖아요. 근데 스트록스가 출연했는데, 공연을 못 봤어요. 예. 다른 공연 보느라고. 그럴 수도 있죠, 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자, The Strokes의 Someday.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이제 겨우 가을이 시작됐는데 오늘은 좀 성격 급한 가을을 만난 기분입니다. 하루 종일 긴 소매 입은 분들 많이 봤는데요. 설악산과 일부 산지에는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9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인데 내일도 아침은 오늘만큼 쌀쌀하겠고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겉옷 꼭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다소 많겠고 볕은 강하겠습니다.

0: 이제는 대기도 꽤 건조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대기가 많이 건조한데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쾌청한 초가을 날씨 이어지겠고요. 환절기인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질투를 초록 눈을 가진 괴물로 자주 묘사한다. 질투와 의심과 열등감을 주제로 한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오 장군님, 질투를 조심하세요. 그것은 희생물을 비웃으며 잡아먹는 초록 눈의 괴물이랍니다. 오셀로는 무어인 장군인데 그는 베네치아 귀족이자 권력자의 아름다운 딸에게 사랑을 받아 결혼한다. 혁혁한 무공을 세웠고 혼인으로 정치적 배경도 얻었고 무엇보다 데스데모나의 사랑을 차지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터. 하지만 불행은 의외의 균열을 파고든다. 영화 오디세이에서 절세미녀 헬레나의 피부색이 논란을 일으켰듯 오셀로도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에 은연중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 고급 사교수를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젊은 아내에 비해 나이가 많은 것도 장군에겐 열등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사악한 이야고는 복수를 위해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나선다. 적어도 이 무어인에게 판단력으로 치유 못할 정도의 강렬한 질투심을 일으키겠다는 게 그의 계략이었다.

이야고는 오셀로에게 확신의 말을 건네지 않는다. 그는 모호한 암시를 던지고 때로는 말을 멈춘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짐짓 주저하거나 괜한 의심을 만드는 건 아닌지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일부러 의혹으로 유도한다. 걱정하는 척, 진실을 알리는 척, 그는 상대를 속이고 조종한다. 철수는 오늘 오셀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사에 주목한다. 우리가 이런저런 인간이 되는 건 우리한테 달렸어요. 우리 몸은 정원이고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와 같은 거니까요. 사람들이 신체적 효율성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저마다 애쓰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궁금하다. 몸 가꾸기에는 그토록 힘을 쏟으면서도 왜 정신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는 투자하지 않는 건지. 오셀로가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정신과 영혼을 잘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힘썼다면 그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쓸데없는 질투에 사로잡혀 모든 걸 잃지 않았을 것이다.

네, 존 레논 젤러스카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예. 존 레논 목소리도 참 독특하죠. 예. 근데 사실 비틀즈 초창기에는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가 함께 노래 부르면 목소리 구별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존 레논 젤러스카이. 자, 6시 40분 13초 막 지났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미니를 들으면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아, 귓구멍이 헐렁해서 기존의 이어폰이 자꾸 빠져서 골전도 제품을 새로 샀는데요.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 나름 비싼 걸 샀는데 가장 먼저 백캠 들으며 테스트해보려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아, 근데 귓구멍이 굉장히 저 넓으신 모양이죠? 자꾸 이어폰 빠지는 거 보니까. 오. 근데 골전도 제프 이어폰은 아무래도 소리가 저 음질이 아주 좋진 않을 거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라인이 있는 헤드폰이 제일 음질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선 헤드폰이 그렇고 이어폰 그렇고 골전도 아하 아이 뭐 근데 사실 라디오

뭐가 그렇게 좋은 음질로 방송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912번으로 청해 주신 예, 린다 론스테드 그리고 아론 네빌 Don't Know Much.

트럼펫 연주자 크리스 보티, 목소리는 스팅입니다. 라벨 담송 리그레. 예. 뭐 직역하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인. 네. 박미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차가 밀려서 이런 멋진 석양을 봅니다. 백캠에서 나오는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예.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어울려요. 예. 크으, 노을을 진짜 멋지게 9815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린다 론스탯 그리고 아론 네빌 Don't Know Much.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고

0: 듣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박지현 씨가 와 음악 좋다고 요즘 다시 백캠 듣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요. 와, 고맙습니다. 예. SONI 소니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 싱가포르 소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서울에 와서 따뜻한 차와 석양과 함께 아저씨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2021번 아저씨, 저 대학생인데요. 저희 단과대에서 한 명에게만 주는 장학금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이게 다 백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 일단 뭐 장학금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예. 이게 뭐 논리의 비약인데? 이거 뭐 제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백캠 덕분이라는 거는, 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좀 문자 보내신 학생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예. 아, 이거 뭐, 예. 아무튼 뭐 잘하셨어요. 예, 축하하고요. 4947번으로는 어제 오아시스의 돈룩백이 낸 거 보고 왔습니다. 성숙해진 갤러거 형제를 보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인 다큐였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도 허리 안 들면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자,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아이가 유치원 때 소풍날 김밥을 싸울 수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상처 없이 도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내셨다죠. 도시락을 다 같이 모아놓고 뷔페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0: 똑같은 김밥이 어떻게 다른 맛들을 내는지 미각 교육도 되고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넉넉하게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싸서 아이들한테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 이런 게 사려 깊음이구나. 맞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앨라바마 쉐이크스 돈 워나 파이트 들었습니다. 7588번으로 통해 주셨고요. 예. 홍경화 씨가 혹시 이거 임진모 쌤 마음인가요? 예. 임진모 씨 마음은 제가 모르겠고요. 예. 저는 예, 평화주의자입니다. 예. 폭력을 싫어합니다. 예. 박은영 씨 어지간히 싸우기 싫은가 보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엘라바마 쉐이크스의 Don't Wanna Fight 들었고요.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로브로학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0: 믿고
1: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스크로브로 악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야, 보니까 이발하신 것 같은데. 이발하시고.
3: 네, 네. 더워서.
2: 와, 아니 오늘 얼굴 이상하게 빛이 막 나는 게.
3: 예. 아, 지금도 안 좋은데. 예.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제 그 중학교 동창이 나중에 이제 인기 개그맨이 돼요. 박세민이라고.
2: 네네. 누구요?
3: 박세민이.
2: 아, 박세민 씨하고 동창 맞죠. 네,
3: 예. 제가 연타까지 맡아가지고 그날 학교를 못 나왔는데. 너는 머리가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나빠졌다고. 아하. 맨날 그랬어요.
2: 14 떨어졌어요.

0: 근데 그게 저는 기억나는 게요. 아직도 뭔가 꿈을 대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1: 어. 아유, 야, 근데 그 연탄가스 중독되면 네.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일산화
0: 맞아요.
1: 가스 쪽에
0: 예.
1: 어, 근데 그때는
0: 네, 동치미
1: 국물 맞아, 마시고
0: 동치미
1: 집에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어.
0: 근데 저는 너무 안 깨어나서 어. 결국 병원에 갔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저보다 더 하셨군요. 병원 갈 정도니까.
0: 예. 아, 참 갑자기 연탄 얘기하니까 재밌습니다.
1: 예. 뭐 재미없는데 무슨 재밌다고 그래요?
0: 재미없어요?
1: 아, 연탄가스 중독되는 게 재밌어요?
0: 근데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1: 그러면 울면서 얘기해요? 아, 근데 예전엔 정말
2: 네네.
1: 위험이
0: 우리
1: 삶 곳곳에
0: 네.
1: 지뢰들이 막 그럼요. 엄청 많았어요. 네. 와, 이거 참 지금까지 임진모 씨도
0: 네.
1: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 건
0: 네.
1: 아, 기적입니다.
0: 그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그런 뜻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1: 아, 그거죠.
0: 그리고 또
1: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0: 이거
1: 밤에
0: 하도 밤에 많이 죽으니까.
1: 어, 그러네.
0: 예.
1: 그리고 예전엔 예. 식사하셨습니까가 큰 인사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2: 예.
1: 굶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0: 저는 인사 중에 제일 충격적인 저한테 해준 게
1: 어.
0: 올해 돌아가셨지만 제 옛날 경향신문에 박물 아시잖아요.
1: 아, 예, 알죠. 예.
0: 네, 박 국장이 예. 항상 저한테 이랬어요. 배고파? 항상 저한테 배고파?
1: 어. 그리고 사주셨어요?
0: 사주셨죠. 어.
1: 네. 말만 배고파 하고 안 사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 배고파라는 말은 식사했어 이거보다는 또 다른 말이에요, 느낌이.
1: 야, 근데
0: 네네.
1: 우리가 좀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청취자들이
0: 네.
1: 아유, 이 인간들은 또 무슨 옛날 그 아유, 고리짱 얘기를 또 하고 있나 이렇게.
0: 아니죠. 왜냐면 어? 과거에 말이죠. 핑크 플로이드와 퀸 음악이 살다시피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옛날 얘기라고 다 사라져야 되나요?
1: 아일라라는 분은 야, 죽다 살아난 게 다섯 번이라고 하셨네.
0: 진짜 맞아요.
1: 그렇게 따지면 저도 뭐 네. 감전사고도 있고 여러 번 있어요.
0: 네. 그리고 그 연탄가스가 아주 거의 도처에 널려 있었던 게 거기다 오징어 구워 먹고 어? 별거 다 했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고 뭐 다 했어요. 그래서.
1: 근데 그러니까 이 오징어는 연탄불에 구우는
0: 게 훨씬 더 맛있어.
1: 맛있긴 맛있습니다.
0: 맛있어요.
1: 아, 그건 네. 예.
0: 고구마도요. 연탄불 훨씬 더 맛있어.
1: 자, 이 얘기 네. 그만하죠.
0: 네.
1: 너무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0: 어제 오늘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어요.
1: 가을이 됐죠?
0: 네.
1: 오, 깜짝 놀랄 정도로.
0: 진짜 이제 여름이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빌보드 보니까요. 송스 오브 더 썸머 그 차트 얘기가 나왔어요.
1: 아, 여름 음악 차트가 나왔어요?
0: 네, 여름 음악 차트 얘기가 나왔는데 전 사실 빌보드 이제 이 뭐랄까 피지컬로 이 잡지로 보질 못하니까
1: 네.
0: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송스 오브 더 썸머를 집계를 하나 봅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름이냐.
1: 그렇죠.
0: 그죠?
1: 어.
0: 근데 저는 사실 그 이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이 여름을 정하나 그랬더니 메모리얼 데이부터 레이버 데이까지예요.
1: 메모리얼 데이가 며칠이에요?
0: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이게 전몰 장병 추모일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이죠.
1: 네네.
0: 이게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에요.
1: 5월 마지막 주.
0: 네. 그다음에 레이버 데이는 우리는 노동절이죠.
1: 네.
0: 우리는 5월 1일인데 레이버 데이가 미국은 9월 첫째 월요일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럼 우리하고 5월 비슷하네.
0: 예, 네, 5월 마지막 9월 첫째니까 6, 7, 8이 여름인 거예요.
1: 그 우리하고 똑같네.
0: 예,
1: 네,
0: 거의 같아요.
1: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남반구에 네. 사는 분들은
0: 좀 다르겠죠.
1: 거꾸로잖아요, 이거 사실.
0: 응? 8월이 크리스마스니까.
1: 그러니까 순전히 뭐 따지 보면 자기들 위주로
0: 예,
1: 이렇게
0: 예,
1: 만든
0: 예,
1: 거죠.
0: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 기간에 가장 히트곡을 많이 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어떤 곡이 최고냐는 게
1: 여름 시즌에
0: 집계가 나왔는데요.
1: 네.
0: 이게 언제부터 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앤디 깁 노래가 들어온 걸 봐서
1: 앤디 깁
0: 네, 1970년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티스트 중에 두 곡 그러니까 송스 오브 서머 차트 1위 했던
1: 예, 예.
0: 곡이 있잖아요.
1: 네.
0: 가수와 곡이. 근데 이걸 두 차례 한 사람이 6명이었다.
1: 아, 6명이
0: 예.
1: 여름 노래를 두 곡이나 정상에 올려놨어요?
0: 예, 두 곡을 정상에 이제 그러니까 해가 다른 거죠.
1: 어.
0: 근데 앤디기

0: 깁이 있고요.
1: 앤디 깁이 있고.
0: 그다음에 머라이 캐리.
1: 머라이어 캐리.
0: 그다음에 어셔. 그다음에 케이트 페리.
1: 케이트 페리.
0: 예, 드레이크.
1: 드레이크.
0: 그다음에 모건 월렌.
1: 모건 월렌. 네, 아, 네. 최근이죠, 모건 월렌은.
0: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1: 네.
0: 역대 최고의 여름 노래는 뭐냐는 조사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건 무조건 데스파시토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데스파시토는 5위에 머물고
1: 5위에 있어요.
0: 1위가 아마 못 맞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노래는 가을 겨울에 들었던 느낌이거든요. I'll be missing you.
1: I'll be missing you가
0: 네네.
1: 1위예요?
0: 네. 그러니까 그 퍼프 데디 페이스 에반스 곡이죠. 그다음에 2위가 이제 The Voice Is Mine. The Boy Is Mine. 브랜디랑 모니카 했던. 그다음에 3위가 이제 바비 루이스의 Tossing and Turning.
1: Tossing. Tossing and Turning.
0: 그다음에 4위가 크게 되죠. Bloodlines. 로빈 세크.
1: 아, Bloodlines.
0: 네. 퍼렐 윌리엄스도 있었던.
1: 네네.
0: 그다음에 5위가 이제 데스파시토고요. 6위가 이제 올 타운 로드 릴라스 엑스.
1: 네.
0: 7위가 이제 옛날 노래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1: 아, 이런 네, 노래들이 네. 여름에 했던 얘기군요. 네.
0: 8위는 머라이 캐리 We Belong Together. 근데 여기서 빌보드에서 시작을 갖다가 이 머라이 캐리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머라이 캐리는 겨울 최고의 곡 있잖아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1: 크리스마스만 되면 지금도 뭐 네. 싱글 차트 1위로 다시 올라오는.
0: 근데 머라이 캐리는 여름에서도 강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꼽힌 곡이 뭐냐면 Vision of Love 있죠. 1990년.
1: 아, 비전 오브 러브가 여름에 히트했나?
0: 네, 여름에 히트했나 봐요. 전 기억이 저기 한데 하여튼 아, 여름이었어 여름.
1: 느린 분명히. 템포라서 가을이나 네. 겨울일 네. 것 같은데.
0: 여름이었고 그다음에 We Belong Together 두 곡이 1입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머라이 캐리는 그야말로 진짜 여름과 겨울을 동시 지배한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1: 자, 음악을 뭐 한 곡 들까요?
0: 아니, 그래도 요 9위 10위까지 할게요.
1: 아, 해요? 네,
0: 9위는 네. 누구냐면 바로 앤디 깁입니다.
1: 앤디 깁.
0: 앤디 깁의 I just want to be your everything.
1: I just wanna be your everything.
0: 이 노래가 바로 앤디 깁 열풍의 시작이죠.
1: 네.
0: 10위가 When Doves Cry. 프린스입니다.
1: When Doves Cry.
0: 예. 아.
1: 네. 노래 한 곡 듣자고요.
0: 노래요. 그리고 앤디 깁은요.
1: 네.
0: 노래가 두 곡이에요. 조금 전에 I just want to be your everything.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Shadow Dancing입니다.
1: Shadow Dancing.
0: 이 노래가 훨씬 히트했죠.
1: 크게 히트했죠.
0: 자신이 크게 히트했는데 그 순위가 왜 9위에 이게 들어가고 Shadow Dancing 없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때 그야말로 우리 배선배도 하지만 이때는 정말 비지스와 RSO 그 RSO 레코드사의 전성기였어요. 진짜 쓸었어요. 쓸었어.
1: 그러네. 네. 뭐 비지스 히트곡뿐 아니라
0: 네.
1: 앤디 깁의 히트곡도 있고 또
0: 에릭 클랩튼.
1: 네.
0: 그다음에 이번 엘리먼.
1: 어허.
0: 진짜 많죠. RSO가.
1: RSO.
0: 네네. 네. 그 시대입니다.
1: 자, 그럼 뭐 들을까요?
0: Shadow Dancing.
1: 앤디 깁의
0: 1978년 히트곡이죠. 1위 곡.
1: Shadow Dancing.
0: 네.
1: 자, 듣겠습니다. 앤디 깁 Shadow Dancing.

0: 네, 앤디 깁의 섀도우 댄싱 들었습니다. 그 앤디 깁이 잘 보면 네. 그 비지스 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1: 막내예요.
0: 근데 제일, 가장 먼저 제일 잘생겼던 것 같아요.
1: 잘생겼나요? 그건 모르겠고 좀 먼저 갔어요.
0: 귀엽게 생겼죠. 예. 사실 뭐 비지스 형제들이 이렇게 인물은 베리 깁이 그나마 괜찮고
1: 그런가요? 나머지 그때 매사추세츠 그때 부를 때는 그 로빈이 인물이 괜찮지 않았어요?
0: 에이 로빈 깁은 그런가? 약간 그 예. 아니 뭐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1: 네, 하여튼
0: 약간 오래비과 아니에요?
1: 근데 로빈 깁 참 인생이 묘한 게 어떻게 이 팀은요 비지스는 그 형제들이 도와줬던 앤디 깁이 먼저 가고
0: 네.
1: 또 삼형제 중에서도 가장 막내 격인 모리스 깁이 가고 예. 그 다음에 로빈 깁이 또 세상 떠나고
0: 모리스 딱 깁하고 로빈 깁은 남았어요.
1: 쌍둥이죠.
0: 예, 예. 예.
1: 마티형 근데 이제 나오는 순서가 로빈이 좀 더 먼저 나왔나 봐요.
0: 그렇겠죠. 예.
1: 그래서 둘째로 되는데 마티형만 살아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좀 가는 네. 데는 참
1: 순서가 없습니다.
0: 순서가 없네요.
1: 네. 네.
0: 제가 그래도 임진모 씨보다는 먼저 가야 할 텐데.
1: 예. 네. 지금 봐서는 제가 먼저. 아 죄송합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1: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있는데.
0: 네.
1: 여기서 또 빌보드가 이것까지 조사했어요. 또 이 여름 노래, Songs of the Summer 노래 중에 탑 10 곡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1위는 이제 여섯 명이 1위 곡을 갖고 있는 거고요.
0: 네네네.
1: 리아나가 탑입니다. 10곡이나 됩니다.
0: 리아나가 여름 시즌에
1: 최고의
0: 탑 10 히트곡을 10곡이나 했어요?
1: 와. 1위 곡은 하나인데 1위 곡 하나가 엄브렐라고요.
0: 역시 백햄 친구.
1: 예, 네. 리아나. 네. 여기 출연했죠?
0: 그럼요.
1: 네. 네. Take About More, Love the Way You Lie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0곡이 탑 10에 들었습니다.
0: 리아나 목소리가 그러고 여름에 잘 어울려요.
1: 어울려요.
0: 네. 시원해.
1: 예, 느낌이.
0: 목소리가.
1: 아무튼 참 리아나도 한 시대를 풍미했죠. 요즘 좀 인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10곡이나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2위가 드레이크고요.
0: 드레이크.
1: 드레이크는 뭐 히트곡 숫자는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0: 드레이크인데 아홉 곡이에요. 아홉 곡. 아홉 곡이 탑10에 들었고요. 여섯 곡이 네 명입니다.
1: 네.
0: 여섯 곡이 네 명인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중에서 7, 80년 스타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배송에 맞출 겁니다.
1: 저한테 맞추라고?
0: 네. 나머지 멤버 얘기할게요.
1: 네.
0: 저스틴 비버, 그다음에 케이트 페리, 포스트 말론. 이렇게 세 명이 여섯 곡이 탑10입니다. 여름 노래가. 근데 이 중에 레전드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슈퍼스타.
1: 그거 어떻게 맞춰요?
0: 아, 왜 70년대 최고 곡 기록 많이 낸 사람?
1: 아, 그냥 얘기해요. 누군데요?
0: 아, 저 제 옛날 별명.
1: 임진 모리슨인데 별명.
0: 엘튼 존입니다.
1: 아, 잠깐. 네. 임진모 씨 별명이 어떻게 엘튼 존이에요?
0: 키 작다고 애들이 고등학교 때 다 엘튼 존이라고 그래서 저한테요.
1: 그래요?
0: 예.
1: 아, 그러고 보니까 또 비슷하게 생겼네. 아, 가만히 보니까 예. 비슷하네, 비슷해. 엘튼
0: 느낌 존. 느낌 있죠?
1: 어어,
0: 감사합니다. 이제 엘튼 존과 비교되다니. 안경, 완전 출세한 느낌이에요.
1: 안경을 좀 특이한 걸 쓰세요. 그러면 엘튼 존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0: 높은 곳 드실까요, 아마?
1: 오버하지 마시고. 자, 요 시간 다 됐네. 음악 듣죠.
0: 노래는 네. 그 리아나의 넘버원 송을 듣죠. 이거 피처링 제이지.
1: 네.
0: 엄브렐라.
1: 자, 네. 리아나 피처링 제이지 엄브렐라 들으면서 네.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로브 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핑크빛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오늘 이제 해가 지면서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특히 낮 동안에도 외투 입은 분들 많이 봤는데요. 가을이 점점 깊어집니다. 특히 오늘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도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아침은 오늘만큼 쌀쌀하게 출발하겠고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좀 올라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가을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외투 꼭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대기도 많이 건조해졌는데요. 불씨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도 끼겠습니다. 일찍 운전하실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니키 미나시 슈퍼베이스 8286번으로 통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핑크 팬더리스 피처링 자라 라슨 스테이트사이드였습니다. 8671번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복사 초 3학년 학생이에요. 가족이랑 서울에서 부천으로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네요. 야,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듣는데 이게 노래가 좋아? 아니 그냥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도.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냥 예의상 보낸 거니 아니면 음악이 진짜 좋아서 보낸 거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초등학교 3학년이 음악이 좋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들의 어떤 분포도를 볼 때? 아, 예. 어렵네. 예. 아무튼 뭐 고마워요. 예. 자, 7시 42분 29초 막 지났습니다. 4002번으로 예. 가족들하고 강원도에 별 보러 가고 계시다는데요. 와, 남편은 지금 운전하고 계시고 딸은 이름이 사하네, 사하.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신청하신 거예요. 예. 자, 코난 그레이, 헤더.

뱀파이어 위켄드의 옥스포드 코마 들었습니다. 정재윤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코난 그레이의 헤더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의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I was born by the river.
6: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고고 펭귄의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2334번으로 정해 주셨네요. 자, 내일도 뭐 청취자 여러분 모든 일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연주하며 기다렸죠. 지금의 저와 10년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는 분명히 다를 텐데요. 그래서 당장 알 수 없다고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가끔은 시간이 가장 훌륭한 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1: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주차장에 세워진 낡은 트럭 한 대. 차량 앞유리에는 손글씨로 쓴 고별 운행이라는 편지가 붙었습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1997년 10월 28일. 총 주행거리는 44만 8천 킬로미터. 29년간 지구 11바퀴를 돌 만큼 동고동락한 트럭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두 아이를 키워내는 동안 IMF의 폭풍도 함께 견디고 무사고로 함께 달려줘서 고맙다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절절하게 담아냈습니다. 교통수단을 넘어 생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동료에게 건네는 이별 편지를 통해 근사하게 헤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2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위즈 칼리파 피처링 찰리 푸스의 See You Again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29년 동안이나 함께 달려온 트럭에게 고별 운행이라는 편지를 쓴 어떤 차주분 얘기를 소개했어요. 지금 편지 사진을 보는데 글씨도 너무 잘 쓰시고 빼곡해요. 세상에 이분 어떤 감성을 갖고 계실까? 근데 29년이면 정말 보낼 때 눈물 좀 날 것 같아. 실제로 차를 폐차하거나 넘길 때 우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김현우님께서 결코 이별하고 싶지 않은 곳들이 있죠. 이 시간 대장부엉의 오프닝 같은 뭐예요 현우님. 나를 이렇게 오프닝부터 감동을 주면은 칭찬합니다. 8906님, 서울에서 택시 운전하고 있는 30대 초반 기사입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터라 트럭 사장님 마음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희 회사 택시들도 30만, 40만 키로 뛴 친구들이 많은데요. 가는 날까지 충분히 사랑해주며 마음을 실어나르는 소중한 시간 많이 가져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지금 현재 운전하고 계시는 분 사연이 또 반갑게 도착했네요. 그 차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보다도 집을 이사할 때보다 차를 바꾸거나 아무튼 처분해야 될 때 좀 이상해. 이게 굉장히 1대1의 관계를 긴밀하게 은근히 맺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성향에 따라서 차랑 뭐 아무 교감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과도 정을 쌓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은근히 마음이 꽤 힘듭니다. 아무튼 지금 차에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행부터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3, 4부에는 별밤 초대석 있습니다. 데뷔 10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함께해요. 수빈 씨의 새 앨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이따 9시에 전달하겠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집니다. 그 전에는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받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IS동서, 아크메르 동탄,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8: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은 내 인생 가장 설레는 장면. 한편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 다시 안녕. 이란 말로 우린 이별을 반겨. 참 재밌었어 모든 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지난 날들이. 마지막 모습 두 눈 속에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그 안에 그대가 존재했기에 버틸 수 있었어 난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싸인 피처링 이성경의 마지막 장면 듣고 왔습니다. 7445님께서 차에 대한 애정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저의 95년생 아들이 93년식 땡 로퍼. 아, 네, 그 차. 무슨 로퍼를 타고 다녀요. 그 차를 정말 애정하는 아들입니다. 너무 잘 관리하면서 타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오래된 차라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은근 멋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차 정말 예뻐요. 예, 당시에도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그 당시에 좀 차 좀 좋아한다는 젊은 분들이 많이 타던 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연예인들도 좀 많이 탔었던 것 같고 차는 잘 관리하는 그 분들이 탄 차들은 되게 오래됐어도 와, 그 상태가 진짜 주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9807님 안녕하세요. 투잡 뛰는 배붕이 배달 부엉이랍니다. 배달하다가 노을이 이뻐서 부엉이들과 같이 하고 싶어 몇 컷 찍었습니다. 해지는 노을이 점점 더 이뻐지는 시기인 듯 합니다. 오늘도 별밤과 함께 열심히 배달해 볼랍니다. 감사해요. 라면서 너무 예쁜 하늘 사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못 봤었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하늘이 어땠는지 보네요. 구름이 오늘 약간 수채화처럼 옅게 깔려 있었군요. 선으로도 깔려 있었고 이렇게 약간 새털로도 깔려 있었고 그런 하늘이었군요. 김현아님, 그렇게 뜨겁던 여름이었는데 밤엔 제법 쌀쌀함이 느껴져요. 별밤 들으면서 동네 걸어보러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에 가을이 오나 봐요. 그죠. 와, 세상에 우리 가을이 이제 곧 온다. 그러니까 여름 아무리 더워도 또 여름도 예뻐해 보자 했던 게 엊그제인데 이건 웬일입니까? 낮에도 해가 좀 쎄도 이제는 급기야 약간 서늘한 기운이 살짝 섞여 있어요. 한 주초까지만 해도 더울 땐 더웠거든요, 낮에. 근데 전 오늘만 해도 좀 해가 쨍쨍한데도 살짝 바라면은 선선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실시간 사연들도 보내주세요. 엔플라잉의 Autumn Dream.

엔플라잉의 어텀 드림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드디어 나온 신곡입니다.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듣고 오셨어요. 전호진님, 아이유 신곡 공부하다가 듣고 있어요. 수시 원서 접수하는 것도 떨리긴 했는데 새로 나온 노래 듣는 것도 떨리네요.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신곡 너무 반갑다 좋다라고 민이랑 문자로 기뻐해 주셨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그죠? 아이유가 부지런해서 이런저런 행보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역시 또 노래할 때 아이유를 기다리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2705님께서 오늘 저녁에 반딧불이를 봤어요. 행운이 올것 같고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보려고 여행 가신 분도 있었는데 그 우연히 마주치시는 건 정말 큰 행운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지금 벌써 노래를 들어야 되는 시간인가 봐요. 폴 파이트햄의 노래입니다. 원더러스트.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이 마음에 들어간 곡은 어떤 건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요즘 별밤의 신청곡으로 자주 들어오는 곡들 중에 하나인데요. 악뮤 수현이 부른 푸른 산호초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부엉이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었고요. 2위도 리메이크 곡이에요. 투마로우바이투게더 연준이 부른 홈. 원곡이 마이클 부블레인데 연준 씨가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정식 음원으로 발매돼서 함께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은 윤상 데이브레이크가 함께한 한 걸음 더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죠. 지난주 부엉이들로부터 가장 많은 하트를 받으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2위 곡 한 번 더 들을게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연준이 부른 홈.

연준이 부른 홈 듣고 오셨습니다. 별밤 차트 탑3 2위 곡으로 함께 들었는데요.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좋고요. 사연 계속해서 볼게요. 2005님, 대장부엉 저 응원이 필요해요. 52세 나이에 내일 공공기관 면접 봅니다. 긴장 풀고 잘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긴장하실 필요 하나 없습니다. 이게 이 세월에서 나오는 노하우라는 거 아마 스스로 인지가 안 돼도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고스란히 면접 볼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가가지고 좋은 결과까지 얻어오셨으면 좋겠어요. 8662님, 젊은 택시기사 드물다고 하는데 아까 그 기사분 30대 초반. 저도 서울에서 택시 모는 91년생이에요. 게다가 오늘은 차 이야기군요. 와, 반갑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분들 바래다 드리고 편하게 왔다고 인사 들을 때 나름 뿌듯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꽤 계세요. 그 버스 기사분 중에도 비교적 좀 젊은 분들도 계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드물긴 한데 종종 있으니까 더 반갑죠. 그리고 버스나 택시 기사님들 메시지 제가 유독 좋아하고 있잖아요. 기사부엉이님들 사연들. 근데 항상 좀 타이밍이 살짝 늦게 도착하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운행 중에는 보내실 수가 없으니까 손님 내린 뒤나 정차하고 보내시는 거 당연히 너무나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이후에라도 이렇게 얘기 보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785님, 이나님, 지난번 제 반려견 이든이 사진 보내고 별밤에서 보내주신 선물 받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2주 전에 일하다가 큰 무지개 떠서 찍어둔 거 보내요. 오늘 아침에 이든이랑 산책하다가 너무 귀여워서 찍은 것도 덤으로 보낼게요. 항상 좋은 노래와 이야기 고맙습니다. 라면서 항상 이 사진 찍어 주실 때마다 보면은 이거 다 엽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사진들이에요. 무지개가 정말 정말 크게 이제 이 앞에 막 건물도 없고 평평하게 지평선 위로 쫙 낮게 떠 있어요. 약간 언뜻 쌍무지개네요. 위에도 살짝 한 겹이 더 흐릿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아, 너무 아름다운 사진 감사드리고 그 옆에 우리 이든이 그냥 딱 봐도 착해 보이는 골든 리트리버인데 자기 털 색깔이랑 비슷한 약간 마른 풀 사이에서 찍었는데 딱 뒤돌아보고 있는데 너무 자기 털 색깔이랑 어울리는 거 알았는지 모델 같은 포즈를 지어주셨습니다. 이든이 사진까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의 너를 만나.

폴 킴의 너를 만나 이어서 에일리의 If You 함께 들었습니다. 유현근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다 좋아하는 노래네요. 조금 지치는 날이었는데 다른 분들 사연까지 들으면서 야근하니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욕조에 들어온 것처럼 힘들었던 기분이 노곤노곤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어쩜 이렇게 라디오에 대한 이상적인 감상평을 보내주셨어요. 역시 이 반신욕하는 것 같은 기분을 얻으시다니. 심지어 지금 야근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말입니다. 다른 분들도 오늘 좀 지쳤더라도 약간 지금 좀 편안하게 좋은 노래 들으면서 뇌가 편안함을 느끼면 희한하게 이게 힘이 들어가 있었던 우리 몸의 부분들도 싹 힘이 풀리면서 실제로 많이 호흡도 편해지고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431님, 이나님 지금 차 안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비 오는 거 보고 있어요. 야외에서 하는 운동하러 갔다가 한두 방울 비 와서 취소됐네요. 덕분에 이런 행복한 시간 가져요. 아쉬우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별밤을 듣고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가 오나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올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아무튼 강상희님, 대장봉이님, 포레스텔라 조민규의 솔로 앨범이 2시간 전에 나왔어요. 사랑스럽고 달콤한 청혼송 Next to You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 안 챙겨 들을 수가 없죠. 조민규 노래입니다. Next to You.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0: 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207님께서 강원도에 사는 삼형제입니다. 엄마와 동생과 원주에서 통영으로 여행 가고 있어요. 저는 둘째 중1 학생입니다. 4시간이나 가야 하니 힘드네요. 근데 별이 빛나는 밤에 들으면서 가니까 힘이 나요. 신청곡은 포스트 말론의 선플라워입니다. 저희 삼형제의 최애곡이에요.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너무 예의 바르고 사랑스럽죠? 삼형제 신나게 노래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포스트 말론의 선플라워 듣고 저는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안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소수빈 씨 모셔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의 에어비앤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

0: 좋아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별밤에서 지어준 소수 텅 빈, 소수 범 외에도 이분의 별명들은 심상치 않습니다. 목소리 천재, 모달, 무연버터, 핫초코 보이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고막이 녹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별밤 초대석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함께할게요. 소수빈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네, 소수빈입니다. 예.
0: 처음 등장하셔가지고 저 우리 이제 또 선물로 항상 네. 그 플로리스트 분께서 네. 수빈 씨 드리려고 준 선물 꽃인데 저기에 수빈 씨가 가려지는 바람에 네. 미니 창을 봤더니 꽃이 가렸어요. 수빈님이에서 예 네, 뒤늦게라. 근데 지금부터는 요 앵글로 보실 거라서 실컷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무흐지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김민지님께서 수빈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성은님 소수빈님 격하게 반가수비라고 하셨고요. 어? 권아람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네, 지난 별밤 때 팬 커뮤니티에 대한 대장부엉님의 열혈 강의를 듣고 수빈님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팬들과 소통한 사실을 아실까요? 대장부엉님께 매우 감사드리고 우등생 우리 수빈님 칭찬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누나 그때 그 한번 엄청난 이제 저도 뭔가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같이 안부 드리고 네. 그냥 이유 없이 라이브 켜고 네.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0: 아, 네. 진짜 제가 또 우리 수수깡 분들에게 신세계를 열어드린 겁니까?
1: 네, 중간, 맞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누나 얘기도 하면서 아, 너무 고맙다고 네. 덕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내가 그때는 이렇게 안 했을까 이런 얘기도 팬들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네.
0: 해보니까 좋죠?
1: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완성된 뭔가를 주고 싶은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과정과 정말 실없는 농담하는 걸 해야 하는 건데 그걸 몰랐다가 덕분에 알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제가 또 이렇게 네. 한 권에 냈습니다.
1: 맞습니다.
0: 역시 덕후가 덕후들 마음 알아가지고요. 네. 제가 항상 아무튼 너무 기쁩니다. 우리 모범생 또 수빈 씨. 야,
1: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0: 박은정님도 수수깡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삼이형님 진짜 우리 수비가 라이브 방송에 네. 황제가 됐어요. 야 이제 난리가 났군요.
1: 이제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켜고 뭐 할까 해서 한 번은 막 틀린 그림 찾기도 하고.
0: 오 그런 거 그런 네. 거.
1: 그냥 뭐. 밸런스 게임 있잖아요. 네. 이상형 월드컵, 뭐 야식 월드컵 이런 것도 하고.
0: 밸런스 게임 얘기 나온 김에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얼마 전에 저희 부엉이들이랑도 약간 저희 게임을 하는데 하나는 그 레서 팬다 아세요?
1: 아, 압니다.
0: 되게 귀엽잖아요. 네. 근데 온 집을 다 망가뜨리고 냄새가 너무 나고 네. 아무데나 막 변을 봐요.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1번 초이스.
1: 1번?
0: 네. 2번은 약간 한 이만한 이제 그 바선생.
1: 아, 네. 깜짝이야.
0: 근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집을 청소해. 청소 자기도 네. 완전 세균 없어. 너무 깨끗해. 이게 약간 집사예요. 바 집사야.
1: 네.
0: 깨끗하고 막 설거지 밀려 있으면 좀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뭐 콧노래로 또 불러요. 나는 바선생 이러면서.
1: 와, 세상에.
0: 둘 중에

0: 한 1년 동안 키워야 돼요.
1: 와. 아, 제가 바퀴벌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0: 아니, 모두 아,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1: 얘기를 듣는데도 너무 소름 돋았고요.
0: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1: 아, 저는, 아, 저는요. 팬더. 그래도 레서 팬더.
0: 수빈 씨 베개에다가도 쌀 거예요. 괜찮죠? 일어났는데 코앞에 있는 거야.
1: 아니면 같이 싸죠, 뭐. 그냥. 너무 오케이. 귀여우면
0: 소수빈 네. 씨는
1: 그 정도로 바선생이 싫다.
0: 오케이. 레서 판다와 네. 함께 침대에서 변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걸로 결정을.
1: 네. 아. 같이 또 네. 원래 이제 기준을 맞추다 보면 이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그냥
0: 해버리겠다.
1: 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0: 아, 우리 부엉이들은 완전 바선생 매니아들인 걸로 그날 결정됐거든요.
1: 진짜로?
0: 너무 좋아하더라고. 난 당연히 바선생이 같이 살겠다고.
1: 근데 또 이제 그 적응이 되면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다.
0: 좋아요. 갑자기 또 예, 틈새 질문.
1: 와, 잘 만들었다. 근데
0: 이런 걸로 예, 우리도 가끔 놀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재밌고
1: 맞아.
0: 아, 또 약간 그 추억 쌓이는 것에 그런 할일 없는 그 네. 시간들이 오히려 더 특별해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게 진짜 우리 수빈 씨가 일단 데뷔 10주년이 되다가 정규 앨범은 처음입니다.
1: 맞습니다.
0: 늘 그래왔던 것처럼이라는 제목에 이 가수가 되고 싶어서 21살에 서울로 상경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담은 앨범

0: 시기라는 거죠. 단단한 발판 정리는 다 끝이 났고 수빈 씨가 그 어디에서부터 상경한 거죠?
1: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사실 가수가 되려면 부산에서 가수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치.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서 우선 그 당시 친구들 뭐 예를 들어 뭐 에이핑크 정은지 누나라던가 여러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먼저 서울을 가고 저는 이제 저도 따라서 올라가고 싶으니까 서울로 갔죠. 네, 그게 21살입니다.
0: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가수가 되고 싶어 상경을 하면 뭘 해요?
1: 일단 집을 구했죠. 사당에 네. 되게 작은 원룸 반지층을 구해서 거기 살면서 근데 일단 제가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뭔가 자본이나 이런 게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일단 알바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0: 뭐 하셨어요?
1: 저는 그때 일단 집 주변에 있었던 PC방이나 편의점, 고깃집, 횟집 이런 알바는 다 해봤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는 너무 사실 재밌었어요.
0: 왜냐면
1: 이제 부산에서 서울 왔다라는 거 자체에 뭔가 이 부산 사람들의 기대감을 안고 올라온 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와.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일단 가수가 될까 보다는 우선은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제가 되게 씩씩하게 사람들과 지내면서 알바를 막 가림 없이 하다 보니까 되게 기특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막 마구마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진짜 생활력이 일단 네. 그만큼 의지가 강한 만큼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야 아무튼 그런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의 대수빈, 소수빈, 중수빈을 거쳐 이제 대수빈이 아이고, 되셨는데요.
1: 아이고. 네.
0: 아 이제 앨범 가사가 어느 때보다도 좀 솔직하고 팬들 입장에서는 괜히 왜 눈물도 좀 나고 이럴 만한 얘기들이 정규 앨범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이번만큼은 가사 쓸 때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1: 맞아요. 네.
0: 이번 앨범 컨셉 때문에도 더 그랬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정규라서 무려 11곡이 실려 있습니다. 당연히 전곡 다 우리 수빈 씨가 작사 작곡 참여를 하셨고
1: 네.
0: 이게 한 얼마나 걸렸죠?
1: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규 앨범의 첫 미팅 스타트가 2월이었습니다.
0: 올해?
1: 네, 올해 2월이었고 2월 말쯤에 곡을 저도 모아야 하니까 곡을 그때쯤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썩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을 좀 통해서 곡을 받아볼까에 대한 고민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앨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 시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고 언제 내가 가수가 되기 위해 뭔가 그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21살이더라고요. 그때 서울 올라왔을 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 사실 여정이 너무 그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순탄치 않았는데 그 과정들을 노래로 담아서 발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2월부터 정말 열심히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수빈 씨가 지내온 지난 10년이
1: 네.
0: 어땠던 것 같아요? 스스로?
1: 일단은 정말 사실 계획적으로 된 건 하나도 없고요. 계획을 해도 계속 뭔가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하거나 뭐 막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서 그때 정말 다들 뭐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돈 조금 모아서 발매도 해보고 그리고 홍대에 있는 작은 클럽들도 다녀보고 사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들을 겪어보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엇나가지 않고
0: 네.
1: 제가 열심히 원하는 바를 차곡차곡 하나씩 맞아. 쌓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변에 그래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덕분에 이렇게 아직까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원래도 좀 일희일비하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닌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시간이 수빈 씨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1: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0: 아.
1: 네, 좀 확실히 예전에는 뭔가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저 스스로를 좀 많이 더 내려서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본인을 좀 많이 낮춰서
0: 뭔지 알죠?
1: 뭔가 그런 시간들도 많았고 뭔가 자존심을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챙기기보다는 이 일이 우선이면 뭔가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러한 저의 뭔가 자세가 좀

0: 태도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없고 할 때는 일을 해야 하니까 어떤 일이든 주면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스케줄이 있는데 네. 그때 그 정자에서 네. 팔각정 이런 에, 에, 에, 에. 정자에서 노래를 하는 행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그 계획대로 그날 갔는데 네. 어떤 서울 박람회 이런 거였고 네. 할머니들이 앉아서 부채질을 하면서 네. 제 관객 역할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약간 사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노래를 불러라고 해서 그때 혼자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 30분이나. 네. 진짜 힘들죠. 왜냐면은 듣는 분들이 네. 이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니죠. 그때 네. 아니었으니까.
0: 네. 그래서 노래하니까 그냥 얘가 혼자서 버스킹한 애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1: 그 혼자 취미로 부르고 네. 있는.
0: 그래서 주먹밥 막 주시고.
1: 어머. 그래도 네. 좋은 분들이었다.
0: 맞아요. 네. 그런 행사도 혼자 가보고 그리고 어느 행사는 또 대학교 학생이 본인의 과제에 저의 그러니까 직업을 소개하는 걸 해보고 싶어서 저를 어떻게 당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또 교실에 가서 노래한 적도 있고
1: 우와.
0: 여러 가지 경험을 사실 가수 이전부터 좀 해왔던 것 같아요.
1: 야 수빈 씨 진짜 이 고요한 강의 나면은 네. 진짜 치열하고 빼곡한 시간이 있었군요. 역시 너무 재미난 썰들이 많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앨범 타이틀곡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더블 타이틀이고요.
0: 네.
1: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어떤 곡인지 짧게 알려주시고 듣고 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이 노래는 처음 저희 정규앨범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있었던 노래고요. 이 노래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는 작업할 때 항상 이렇게 테이블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녹음을 탁 누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뭐 혹은 켜두고 다른 업무를 보다가 흥얼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담기곤 하는데 그 메모에 딱 그 한 소절이 있더라고요.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라는 그게 있었는데 뭔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 노래로 뭔가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음악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정규 앨범의 시작을 만들어준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이별 노래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이별 후에 좋은 안녕을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담고 만든 노래고요. 그래서 이 노래한테 참 고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노래예요. 소수빈의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듣고 올게요.

0: 손수빈의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딱또 때마침 날씨가
1: 그쵸.
0: 예, 앨범스러워졌어요.
1: 네.
0: 노린 건 아니었겠지.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이 몽글몽글해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곡이랑 다른 곡 하나 더가 또 타이틀곡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바로?
1: 가지 말라고입니다.
0: 근데 후회하다가 바로 또 가지 말라고. 어떤 의미의 곡이에요,
1: 사실
0: 이거는?
1: 이게 일단은 가지 말, 원래 그 타이틀곡은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한 곡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곡을 가지고 막 이제 사전에 뭐 유튜브도 나가고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11곡을 만들고 이제 보니까 뭔가 그한 곡만 계속 이뻐해 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타이틀만 들을 게될 텐데
0: 네.
1: 저는 제가 만든 음악들이 좀 다양하게 들렸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0: 그럼요, 다들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행사나 이런 공연할 때 미리 좀 들려드리곤 했는데 그때 가지 말라고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냥 발라드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쿠스틱으로 이렇게 서러운 노래 하나
0: 서러운 노래.
1: 네 가지 말라고가 좀 서러운 노래예요.
0: 그렇죠.
1: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제 노래 중에서
0: 네.
1: 좀 무너지는 노래다
0: 너무
1: 라고
0: 좋아.
1: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래도 같은 이별 노래지만
0: 네.
1: 너무 다르거든요. 괴말근은 이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 좋은 안녕을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가지 말라고는 그냥 제목 그대로 막 엉엉 울면서 가지 말라고 외치는 노래예요.
0: 혹시 라이브 할때 무릎도 꿇나요?
1: 꿇어도 괜찮겠네요. 네, 꿇진 않았지만
0: 근데 역시나 이게 제가 볼때 수수깡 분들이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제 워낙에 그 프로그램에서도 소수빈 씨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었고 한데 이게 그이 소수빈 같은 스타일의 가수가 조금 무너지는 거 부를 때 진짜 좀 짜릿한 그게.
1: 또 누나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아이
0: 아, 그래요?
1: 노래 무너 그러니까 저는 저의 부족하고 좀 그런 뭔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래이지 않을까.
0: 기타
1: 아 이게
0: 잡은 상체를 유지하면서
1: 네
0: 딱그 힙힌징으로 스쿼트 자세로 앉아가지고 딱
1: 알겠습니다.
0: 무릎으로 가는
1: 네
0: 김선미님도 으악 무릎숲 보나요 해주셨는데요.
1: 구름이래 그 구간이 떠올랐어요.
0: 어디서 꿇을지?
1: 네
0: 아
1: 어디서 꿇을지
0: 여러분들 준비할 건가 봐요.
1: 큰일 났다.
0: 자, 이 노래도 듣고 올 텐데요. 노래가 그리고 꽤 길어요. 조금이라도 듣기 위해서 빨리 얘기할게요. 4부에서도 수빈 씨랑 이야기 이어갑니다.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시고요. 노래 들을게요. 소수빈의 가지 말라고.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소통왕에 이어서 무릎숲까지 무릎까지 이제 곧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침대에서는 레서판더와 함께 네. 볼일을 보는 미래를 꿈꾸는 네. 김홍현님께서요. 4부에 다룰 수록곡 중에 안 될 걸 알면서도 꼭 있으면 좋겠네요. 리듬감 있고 마이너라 대장부형도 참 좋아할 스타일 같은데. 아니 진짜로 우리는 서로를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수수깡들. 왜냐면 당연히 정말 너무 만말이에요. 과연 그 곡이 준비돼 있을까요?
2: 근데 좀 놀란 게 짠 거 예. 아니죠?
1: 지금 아, 짜진 않았어요.
2: 예, 이제 라이브를 할 건데 네. 안 될 걸 알면서도 라이브를 지금 할 거여가지고
1: 굉장하죠. 우와, 굉장한 흐름이
2: 또 왜냐면 제가 저도 누나 좋아하실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2: 저는 이 노래 안 될 걸 알면서도를 만들면서 사실 윤상 선배님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넌 쉽게 말했지만을 통해서
1: 하, 진짜.
2: 또 너무 많은 분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저도 너무 윤상 선배님 덕분에 이 노래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앨범 만들면서 꼭 그런 음악을 정말 의도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구름 씨와 정말 열심히 만든 노래고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불러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1: 좋아 죽겠어요. 자, 소수빈 씨는 라이브석으로 이동해주시면 네. 됩니다. 야, 어쩜 이렇게 딱 귀신같이 리듬감 있는 마이너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딱 꿰뚫고 계셨고요. 그리고 안 될 걸 알면서도 불러준다는 얘기에 지금 난리 났어요. 수수깡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요.
3: 수수깡들이 되게 좋아해요.
1: 지금 소리 너무 질러가지고 수수깡인데 소리 어떻게 이렇게 지르지? 박성은 꺄! 이주희 꺄! 김선미 씨는 우네요. 저 그거 듣고 싶었어요.
4: 들리는 것 같은데 음성이?
1: 자, 수빈 씨는 준비가 되셨을까요?
4: 준비됐습니다.
1: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소수빈의 안 될 걸 알면서도.

0: 감사합니다.
1: 아, 오랜만에 너무 화가 나서 진행을 하기가 참. 수수비는 안 될 걸 알면서도 라이브를 들었는데 저 너무 좋을 때 화가 나거든요.
2: 네, 그쵸. 네.
1: 아시잖아요. 네. 노래를 왜 그렇게 불러요?
2: 아, 너무 어이가 없네. 아, 너무 좋다.
1: 아, 저는 왜냐면 이게 최애란 말이에요. 현재까지. 이게 너무 좋아요.
2: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이 노래가 그래서 꼭 준비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땠나요? 오늘 이거 라이브 처음이라.
1: 아, 진짜?
2: 네, 라이브 처음이에요.
1: 어땠냐고요? 노래를 왜 그렇게 불렀냐고요.
2: 아, 이 반응 너무 좋다.
1: 약간 저는 그래서 노래 너무 잘할 때 살며시 이어폰을 뺍니다. 와, 여러분 생으로 듣는 목소리 심지어 더 좋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나만 들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진짜 이게 그 와, 이 소수빈 목소리가 참 희한해요. 이게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면 되게 완벽하게 딱 그 믹스 보이스라고 하는
2: 네.
1: 딱 그 공기 잘 섞여 있는 목소리인데 그냥 생으로 들으면은 진 오히려 부피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소수빈 씨 왜 현장에서 들으면 네. 이 느낌이 소리 꽉 채우는 이 정도가 완전 다른데 오랜만에 내가 그 부피 좀 느꼈네 진짜. 야,
2: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그 나를 밀어내잖아 그 부분 완전 그 딱 소수빈 인장 같은 여기 수빈 씨 멜로디 있지 않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죠?
2: 네.
1: 밀어내자는 한 번만 짚어주세요.
2: 아, 여기요?
0: 나를 밀어내잖아.
1: 와, 이거 너무 네, 소수빈. 소수빈이라고 써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 들어가는데.
2: 그렇죠. 이렇게 반음으로 움직이는 거.
1: 네. 아, 저 이런 거 참 좋아해. 박은정님. 이게 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은정님. 다들 좀 약간 나만 그러고 지금 다 12조로 얘기하는 수수감 없어요? 수비두비 루빠빠. 아, 수비두비 루빠빠님께서 마지기네 이거. 오경아 이거 맞아요?
2: 마지기네.
1: 아, 좀 더 낮춰.
2: 좀 더 내려가야 돼요.
1: 마지기네.
2: 지 어.
1: 지기네. 괜찮나요?
2: 아, 지금 네.
1: 괜찮아요?
2: 오, 배우 같으신데요?
1: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한 분은요 지금 대흥분을 해가지고.
2: 오, 네.
1: 박은유님이 요대로 읽어드릴게요. 넌 쉽게 말했지만 입덕은 수수깡들의 심장을 후드려 패. 어머 어머 어머 윙크 무슨 일이야?
2: 윙크?
1: 엄마 소수빈이 저 꼬셔요. 그 아, 윙크했어요?
2: 아, 제가 하다가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애매해서 껴가지고 어머, 눈을
1: 폭스,
2: 감았는데
1: 폭스 아니라는데 피가 그런 거 아니라는데
2: 그랬나요?
1: 아, 진짜로 네,
2: 윙크했습니다.
1: 아이고 네. 아,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막 네. 나는 완전히 소리에 집중하느라 화면 안 보고 있었거든. 내가 모르는 사이 그런 걸 하고 있었단 말이야 화면으로. 아, 그러니까 제대로.

0: 해달라고 하는데
1: 네.
0: 돌려보세요.
1: 아 윙크를 한번 더 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해줄 수 있죠.
0: 아 뭐야 되게 쉽네. 네. 어.
1: 네. 근데 이 느낌 아니었던 것 같은데.
0: 이 느낌 아니야. 네. 아 수빈 씨 생각보다 좀 쉽네요.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아 이 노래는 정말 난 이거 이런 거 꼭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어. 나 왜 이렇게 마이너 소수빈이 마이너 분 소수빈이 좋지?
1: 저도 이번에 이 노래를 하면서 아 좀 그러니까 좀 이런 이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 발라드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아, 그 최고지.
1: 네, 마이너한 리듬을 노래를 이번에 만들어봤지만 네. 마이너 발라드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0: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좀 해줘. 메이저 마이너 네. 메이저 마이너.
1: 퐁당퐁당 좋다.
0: 네, 네. 아, 제발 좀 마이너 좀 더 쌓아주시고요. 너무 좋다 진짜. 자. 이제 다른 얘기도 나눠야 되니까 1집 수록곡 들으면서 음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들려주시죠.

0: 나 이거 너무 가슴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1: 조금 슬픈 노래예요.
0: 슬퍼요. 21.
1: 21살이죠.
0: 네, 이라는 곡입니다.
1: 네.
0: 아까 얘기했던 수빈 씨가 상경했을 때 나이고요. 아, 여기 그 허풍 같았던 칭찬들이 나를 이곳에 묶어두고 있죠. 이게 이 수빈 씨가 올라오기 전에도 주변에서 엄청 막 그런 평가가 많았죠. 너는 가수 해야 된다.
1: 그쵸. 그러니까 가수 하러 하는 걸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0: 네네네. 근데 그래서 가끔 그런 의심의 시기도 있었나요? 이 가사처럼 뭔가 네. 아, 내가 너무 내 주변 말 듣고 이런 거 내가 정말로 가서 될 만할까? 이거 의심한 적은 있어요?
1: 그럼요. 제가 올라가서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로는 좀 주변 그런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에 되게 뭔가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의심도 하고 뭔가 또 한창 이때 너무 어리니까 이런저런 감정의 변화가 많잖아요.
0: 그럼요.
1: 그런 뜻의 가사였고.
0: 소수빈 씨는 21 때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그리고 이때 당시쯤에 메모 이제 실제 생각인 거 아니면 그때를 회상해서 많이 네. 한 거야 아니면은 어디 기억이 나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1: 그때, 이때는 무조건 그랬고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부산에서 서울 왔을 때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때 막 좀 즐겨 들었던 노래나 영화 보면 이때 생각이 되게 나요. 음악 영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가수가 되고 싶으니까. 네. 그리고 이때는 저는 이 트랙 마지막에 들어보면 음성 메시지로 어쿠스틱에 노래 부르는 게 나와요.
0: 네.
1: 지금 막 나옵니다.

0: 너무 아련하잖아.
1: 이게 제가 그 원룸방에서 혼자 기타로 노래 만들면서 난 가수가 될 거야 하는 꿈을 키웠던 그 모습 장면을 음악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게 실제 데모예요.
0: 아 진짜? 네,
1: 실제 데모에 있는 부분을 넣었고 이때 그 여름에 그 반지층이잖아요. 풀벌레가 주차장 쪽에 항상 있어가지고 그 풀벌레를 쓴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려고.
0: 어머나.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긴 음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애절하고 뭔가 애절해. 참 그냥 뭐 좀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싶고 그래.
0: 그래. 네. 이렇게 참 정규 앨범에 21살 소수빈을 박제를 딱 시켜준 거는 그 진짜 잘한 거예요. 그때 소수빈이 고생한 가치가 이 앨범에서 완전히 네. 발휘가 된 거고요. 1671님께서 21살 수빈이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라고 이 노래 아마 특히 팬분들은 이 노래 너무 예뻐해 주실 것 같아. 가슴이 좀 이상하긴 해.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것도 참 소수빈스러워요. 네, 여러 리듬이나 이 느낌들이 다 참 딱 내가 좋아하는 소수빈이 많이 드러나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헷갈리게 해라는 곡이고요.
1: 네.
0: 이 뭐랄까 저는 이 가사가 제일 뭐 좀 기술적으로 훌륭한 느낌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이거 쓸 때 어떤 가사를 쓸 때 제일 힘을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되게 프로페셔널 작사가 느낌 가사였어요.
1: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선 이 노래는 저는 8분의 6박자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0: 저도요.
1: 이번에 정규에 꼭 넣고 싶었고 가사를 사실 굉장히 고민하지 않고 만든 노래예요.
0: 아, 그래요?
1: 네. 가사가 정말 쉽게
0: 부럽네.
1: 나온.
0: 너무 부럽네.
1: 왜냐면 누나도
0: 되게 기만이네 이거.
1: 가사 써보시면 뭔가 훅 나오는 게 있고 조금 고민 오래 하게 되는 게 있지 않아요?
0: 그건 맞아요.
1: 그렇죠. 근데 이 노래가 조금
0: 진짜 좀 오래 걸렸다고 해주지 너무 잘 써놨어.
1: 뭐 나에게 부럽다. 온 노래?
0: 맞아 그런 게 있어요.
1: 노래여서.
0: 왜냐면 이게 오늘 하루를 통째로 버릴 게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랑의 말로 널 설근슬쩍 중간에 상상을 되게 자극적인 상상을 하게 만드는 구간도 있어요. 폭스 같이.
1: 네 맞아요.
0: 내 옆에 누워 나눴던 대화는 노래 가사 같아. 뭘 한 레서팬다인가요?
1: 그렇게 또 이어지네.
0: 예. 이런 좀 과감성도
1: 맞아요.
0: 있고.
1: 과감한 것도 있고 이 노래가 사실 거의 앨범 제작 막바지에 들어온 노래예요. 원래는 근데 이 노래가 후보에 있었던 노래였고
0: 후보에?
1: 네 후보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정규 앨범에 들지 못한 채로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노래 하나가 어떤 노래와 너무 비슷하게 편곡이 되어가서 좀 겹쳐지는 것 같으니 고민을 좀 해볼까. 근데 그때가 믹스를 맡기기 이틀 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이 노래를 특 꺼내면서 이걸로 바꿔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라고 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0: 네. 이렇게 가사를 써놓고 그러니까 그런 가사는 그때 쓴 거예요?
1: 가사는 있었어요.
0: 나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 부분도 참 이게 진짜로 그 나를 헷갈리게 한다라는
1: 네.
0: 너무 많은 그런 감정이 너무 잘 드러나는 표현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오락가락하는 느낌에서 실제로 나고 이상과 현실을 방황해 나의 가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해 여기 굉장히 약간 T와 F가 섞여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1: 그렇죠.
0: 네. 참. 잘 쓰네.
1: 아 너무 기쁜데요?
0: 좀 쓰네.
1: 어이예.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0: 노래는 그렇게 만들 부르질 않나. 계속 좀 화가 나는 가운데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여기 간주 너무 따뜻해요. 아 이거 너무 그리고 노스텔지아를 떠오르게 만드는 간주더라고요. 그래서 수빈 씨 연배인데 오, 와 약간 이런 정서 가끔가다 그런 나오는 게 있어. 꼭 시간 여행자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인데요. 이게 마지막 곡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안쓰러운 20일과 딱 그 대치를 이루면서 좀 안심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맞아요. 트랙에서.
1: 이 노래를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결국 지금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20일이 과거에 있었던 제가 처음 가수가 되고 싶었을 때 이야기를 담았잖아요. 이 앨범을 놓고 쭉 들어보면 1번 트랙부터 12번 트랙까지 제가 지내온 여정과 나날들이 담겨 있는데 네. 1번 트랙의 소수비는 나를 위해 노래하는 사람 증명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고 근데 이렇게 1번부터 쭉쭉쭉 수록곡을 지나서 11번 트랙 마지막의 소수비는 누군가를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0: 가만 있어봐. 수빈 씨가 팬송이 딱히 팬송 같은 노래 별로 없었나?
1: 콘서트를 하면 마지막 노래가 대부분 따라 불러주시거나 할 때 팬송으로 역할을 했던 노래는 있거든요. 자장가라던가. 근데 사실 제대로 된 팬송은 없었기 때문에
0: 작정, 이번 처음이구나.
1: 노래가 좀 작정한 노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죠. 자, 2800님이요.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앨범. 너무 좋은 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1: 벌써?
0: 네. 근데 할 얘기 넘쳤는데 잠깐 좀 클로징 좀 같이 하게 앉아 있어 보세요.
1: 좋아요,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5: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0일 목요일 방송 소수빈 씨와 함께 클로징까지 도착했습니다. 3303님의 문자를 수빈 씨가 읽어주세요.
6: 저는 고3 수수깡입니다. 저 콘서트도 수능 에너지 얻으러 갑니다. 콘서트에서 만나요. 어, 콘서트 오신다고.
5: 고3이래.
6: 고3인데.
5: 어, 괜찮아요?
6: 아이고, 아, 뭐, 하루 정도야 뭐 괜찮지 않을까요?
5: 오히려.
6: 네, 네, 아, 네.
5: 소수빈 네. 노래가 좀 사람의 뇌파를 정리해주는 느낌 좀 있어.
6: 뇌파 정리는 제가 아, 너무 처음 들어봤는데.
5: 사이비 같나, 이거는? 네, 되게... 아니, 난 진짜로 그래, 그 공명 때문에.
6: 참 네.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5: 앞에서 거죠. 들어보세요. 뇌파 정리 잘 될 거고. 전하경님 공연 예매했어요. 단콘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6: 물론이죠. 있습니다. 네, 단콘에서만 볼 수 있는 노래, 무대가 있습니다.
5: 예컨대 뭐요?
6: 일단 이번에 돌출이 있어요. 처음으로.
5: 무릎 꿇러 나가는 거구나.
6: 무릎으로 나갈 겁니다.
5: 네네.
6: 네네네.
5: 좋습니다. 뭔가가 특별한 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10월입니다. 단독 공연 예정돼 있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10월 24, 25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수수깡들이랑 부엉이들한테 끝인사 이제 남겨주시죠.
6: 네, 함께 클로징까지 남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또 인사드리러 왔는데 정규앨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내년에도 사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뭔가 매년 매년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 곁에서 노래할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남은 또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아, 그래요. 네. 요거 싹 다 끝나고 연말쯤에 꼭 소수범 씨
6: 좋을
5: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6: 너무 좋아요. 한번 또 긁으러 와야죠.
5: 예, 좋습니다. 네, 확 긁는 수범 기다려 주시고요. 아, 그건 바로 사랑해서 짧게나마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훈, 박영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6: 저는 싱어송라이터 소수빈이었습니다.
5: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연주하며 기다렸죠. 지금의 저와 10년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는 분명히 다를 텐데요. 그래서 당장 알 수 없다고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가끔은 시간이 가장 훌륭한 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맛집에 가면 어떤 재료가 어디에 좋은지 적어놓은 글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읽고 밥을 먹으면 괜히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아핫이 어디에 도움되는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아핫의 좋은 점은요, 일단 신나는 노래들 덕분에 스트레스가 날아가고요, 저랑 수다 떨면서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이렇게 두 시간 함께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이분 케이타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첫 곡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의 DJ 캐디 이분의 케이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출근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거울 보고 요즘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잘 소화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하고 오늘도 힘차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의 문자도 도착했는데요. 졸린 해바라기 님께서 캐디는 목소리가 정말 좋은데 라디오 진행하기 전에 먹을 풀거나 준비하는 루틴이 있나요? 저는 평소에 랩을 하는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게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금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풀어주는 루틴이 있기는 해서 아침에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이제 아핫이 어떤 방송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0: 40위부터 1위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하스를 듣고 계신지, 또 캐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하스의 다양한 소식을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공충 뮤직 아이돌 장르에서 40위부터 1위까지 노래 가져왔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차트 확인해볼게요. 먼저 40위입니다. 바로 이찬섭의 천상연인데요. 워터땡 무대에서 이 발라드 곡을 부르셨는데 깜짝 선곡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저도 워터땡을 예전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신나는 노래를 하니까 엄청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중에 밴드 노래 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또 그런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게요. 39위는요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영케이 선배님이 저작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이 곡이 저작권 중 인기 1위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죠. 이어서 38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뉴진스의 하이포이인데요. 노래도 춤도 정말 인기가 많았지만 뉴진스의 하이포이요라는 밈이 참 유행했었죠. 저도 그때 엄청 많이 찾아보고 저 가끔씩 멤버들과 함께 따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37위로 가볼까요? 바로 브루노마스와 함께한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한국에서 쓸 게임으로 많이 하는 아파트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노래인데요. 들을수록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머리에도

이렇게 37위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7319님께서 집에서 침대에 누워 듣고 있습니다. 침대보다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캐디는 어떤가요?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요. 저도 침대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쉬는 날이 있으면 침대에서 저도 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 공감합니다. 다음은 말랑말랑 먹부 햄스터님께서 요즘 이타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은 뭐예요? 본인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요즘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큰일이에요. 제 요즘 자주 하는 말은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맛있는 건 너무 많고 참 괴롭지만 한번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캐디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톤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이찬섭의 천상연.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찬섭의 천상연에 이어서 뉴진스의 하이포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36위부터 33위까지 노래를 만나볼게요. 먼저 36위입니다. 바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인데요. 이 곡이 사랑 노래여서 하트를 만드는 안무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하트가 등장하는지 무대 한번 찾아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상 평소에 하트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팬 사인회나 그런 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볼하트를 가장 많이 시켜주시고 또 많이 하는 것 같고, 멤버들과 함께 큰 하트를 만드는 것도 요즘 되게 엄청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다음 순위 확인해 볼게요. 35위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이죠. 바로 제니의 Like Jenny입니다. 노래도 노래인데 한 시상식에서 보여주신 메가 쿨 퍼포먼스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자, 바로 34위로 가볼게요. 바로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입니다. 라틴 느낌이 나는 신나는 노래인데요. 멜로디가 중독성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썸머송은 역시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가 봐요. 다음 곡은요, 선배님이 또 나오시네요. 바로 제니의 플릉 엔젤입니다. 3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곡인데요. 기타 소리 위주의 조용하고 담백한 노래로 마음 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 합니다. 저도 힘이 들 때는 조금 위로가 되는 곡이나 조금 담백한 노래를 좋아하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숨 쉬고 싶으시면은 이 노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3위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한번 볼까요? 이타 시구 기다리는 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이타에게 질문이 있어요. 이타가 야구 선수가 된다면 등장곡이 어떤 노래로 하고 싶어요?

저는 캐시키나 스테이가 등장곡으로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타석에 들어설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약간 캐시키라는 곡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중에 뭔가 기타 사운드가 들어가는 멋있는 곡이 있으면은 그런 노래로도 한번 상상을 해봤었던 것 같고 만약에 제가 타석에 들어가면은 조금 무표정으로 투수들이 표정을 잃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님께서 가을하면 운동회잖아요. 이타는 운동회 추억이 있나요? 저는 운동회를 옛날부터 조금 했을 때 친구들이 이상하게 저를 달리기에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제가 달리기가 빠른 편은 아닌데 조금 느린 편이긴 한데 제가 달리는 거 꼭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제니의 폴른 엔젤입니다.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9월의 DJ 캐디, 이분의 케이타입니다. 앞서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미, 그리고 제니의 펄른 엔젤 듣고 오셨고요. 차트 계속 달려볼게요. 32위부터 29위입니다. 먼저 32위는요, 요즘 대세 그룹 리센루의 런어웨이입니다. 제목처럼 뮤비에서 멤버분들이 계속 달린다고 하는데요. 역시 청춘의 꽃말은 달리기인가봐요.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31위는 로제의 Toxic Till the End입니다. 로제 선배님의 음색이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요즘 날씨랑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어서 32위 곡도 소개할게요. 바로 리센루의 핀볼인데요. 2024년에 나온 곡인데 올해 1월에 일본어 버전도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언어가 달라지면 느낌이 또 새로우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V로 가볼까요? 떼창을 부르는 노래, 바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입니다. 데이식스 선배님들 무대에서 정말 잘 노시잖아요. 보니까 무대 전에 외치는 파이팅 구호가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잘할 거 아닙니다, 놀다 옵시다 인데요. 부담감을 내려놓고 무대를 즐기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분도 무대를 할 때 꼭 다 같이 파이팅, 그냥 하나 둘 셋 파이팅 이거를 외치는 편인데, 저도 이 선배님들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멋있는 구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나중에 무대에서 잘 놀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29위까지 노래 만나봤고요. 잠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천재 너그리님, 캐디 커버곡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랩 말고 보컬을 선택한 이유와 또 다른 후보곡들이 있었는지 궁금해. 이렇게 시원한 보컬을 가진 캐디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아서 좋았어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번에 커버곡을 멤버별로 하나씩 했었는데, 저는 랩을 평소에 많이 하니까 보컬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의 무대 영상을 보다가 아, 이 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컬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케이타 파이팅님께서, 케이타는 노래를 만들 때 보통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테마, 노래, 분위기, 리듬, 장르, 가사, 한 문장, 기타 리프 등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 항상 하는 건 무조건 그 인스트 비트부터 만드는데, 비트를 만들 때 저는 만들기 전에 뭔가 테마를 한번 생각을 하니까 테마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테마가 약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작업이 후다다닥 이제 잘 되기 때문에 테마를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톤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리센느의 핀볼에 이어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까지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리센느의 핀볼 그리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셨고요. 다음 순위도 알아봐야죠. 28위부터 25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28위는요, 이 곡이 나오네요. 바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헤비와 세레나데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제목이 참 독특한데요. 그래서 눈에 먼저 가는 곡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27위도 확인해 볼게요. 바로 에스파의 위플리시입니다. 이 노래는 발매한 지 600일

1위 훌쩍 넘었는데도 계속 차트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행을 안타는 명곡인 것 같아요. 다음 순위도 소개해드릴게요. 허리를 얼마나 꺾으시는지 대단하다 느낌이 드는 그 노래 아이브의 뱀뱅이 26위를 차지했네요. 이 곡에 홈트 버전 챌린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침대에 앉은 상태로 이불의 등이 닿지 않게 버티는 챌린지인데요. 아, 듣기만 해도 운동이 되는 느낌이네요.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운동이 필요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위 곡 만나볼까요? 바로 블랙핑크의 띄어가 올라왔는데요. 뮤직비디오의 액션 장면들이 정말 화려한데 그래픽이 아니라 댄서분들이 진짜 와이어를 타고 찍으신 거래요. 정말 리스펙입니다. 근데 저도 그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와이어를 써서 액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순위 확인해봤고요. UI님께서 한국어를 진짜 너무 잘하는 케이타군. 캐디가 꿈을 꿀 때는 일본어로 말해요? 한국어로 말해요? 또 최근에 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최근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바다에 있어가지고 서핑을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서핑하는 꿈을 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멤버들이랑 가족들이랑 다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꿈에서는 항상 제 가족들이 한국어를 쓰고 멤버들이 일본어를 씁니다. 약간 이렇게 섞어서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제 꿈은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카와이타님께서 요즘 고민이 있어서 남겨요.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는데 복학을 안 하고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학과로 다시 입학을 하려고 해요. 과를 정해야 하는데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할지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할지 고민이에요. 어떠한 선택을 해도 후회를 할 것 같은데 캐디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잘하는 거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또 오래 가고 인생도 더 재미있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그리고 에스파의 위플래시.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캐디와 함께하는 목요일 밤의 음악 여행. 여기는 아하시고요. 앞서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에 이어서 에스파의 위플래시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24위부터 만나볼까요? 82 메이저의 신곡 Like Fire입니다. 이 노래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새 앨범으로 초동 코리아 하이도 찍고 지난 4일에는 이 곡이 공춤뮤직 실시간 탑 100 차트 1위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노래 더 대박 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하츠트 하츠의 레몬땡이 2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수학여행 떠나는 컨셉인데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키나와에 옛날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날씨도 엄청 좋았고 바다가 예뻐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행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22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포포인데요. 이 곡 제목이 인터넷을 할 때 가끔 보이는 오류 코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으시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필요할 때가 많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1위로 가볼게요. 이분들이 바로 등장하시네요. 바로 하츠트 하츠의 루드입니다. 루드 챌린지 중에 웃으면서 상대방이랑 이야기하다가 뒤돌아서 표정 싹 바뀌는 버전도 정말 유행했었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보는 맛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21위까지 차트 만나봤습니다. 남은 1시간도 좋은 노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82 메이저의 Like Fire 그리고 하츠트 하츠 레몬 댄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6: 대장부엉, 저희 집 6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맨날 어제 못다한 얘기 나누자고 하면 이야기는

0: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1: 7살 아들이 괴롭다는 듯 양쪽 머리에 손을 올리며 도대체 얘기를 언제 다 나누는 거야? 왜 어제 다 안 한 거야? 하더라고요.
0: 그러게요.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우리들의 남은 이야기는 오늘 또 마저 나눠요. 매일 밤 8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아핫에서 무조건적인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아이돌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는 시간,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올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팀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모인 멤버들이 엄청난 실력과 에너지가 돋보이는 글로벌 힙합 그룹입니다.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하이프린세스입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하이프린세스의 스털른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던 제 동생 리노의 그룹이죠. 그래서 저도 사심을 담아 하이프린세스를 응원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피 친구들이 실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무대를 저도 동생이 무대하는 걸 궁금해서 많이 많이 찾아보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LA 공연도 갔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하네요. 정말 이제 라이브

그룹의 그런 맛을 좀 제대로 아는 그룹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9일에 신곡 아와도 발매됐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생 홍보까지 야무지게 해봤고요. 방송을 기회로 직접 음성 편지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하고 또 한국말 하는 거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좀 잘할 수 있게 됐으니까 디노도 꼭 열심히 해서 같은 멤버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좋은 성적 많이 남겼으면 좋겠고 하이피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무대 다치지 않게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제 마음 잘 전해지겠죠? 하이프린세스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아응아 코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돌라에서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여러분의 문자도 보겠습니다. 햄버거님께서,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 친구는 배울 점이 정말 많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완벽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자기가 잘 한다는 걸 의심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 친구의 장점을 말해줘도 그 친구는 계속 본인을 믿지 않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해주면 제 친구가 스스로를 조금 또 인정해줄까요? PS 이타야, 너 잘하고 있으니까 이타도 스스로를 아껴줘, 알겠지? 되게 좋은 사연을 보여주셨네요. 일단은 저도 약간 옛날에는 완벽의 완벽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좀 많이 본인 스스로를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연이 너무 예쁜 것 같고, 근데 그 친구에게는 옆에 그런 말을 계속 꾸준히 해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히 힘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꾸준히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면은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마일 감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제 요즘 고민은 뭐냐면요. 제 첫인상이 다들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스스로 웃는 모습을 마음에 안 들어 하다 보니 평소에 표정이 되게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화난 거 있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냐는 말을 가끔 들어요. 다들 좀 웃고 다니라고 하는데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잘 웃는 방법 좀 알려줄 이따 구해요.

뭔가 약간 그런 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색해지는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만날 때 편하게 그냥 다 본인을 되게 예쁘게 봐주시는 사람이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으면은 그게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 웃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사람을 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잠시 여러분과 고민 상담 타임 가져봤고요. 다시 차트 소개에 이어가겠습니다. 20위부터 출발해볼까요? 먼저 20위는요, 덕영수의 팝콘입니다. 선배님의 목소리가 갓 튀긴 팝콘 같은 곡이죠. 어떤 맛 팝콘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카라멜 맛 달달한 팝콘이 아닐까요? 저는 카라멜 맛 팝콘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선배님의 목소리와도 잘 어울려서 여러분도 한번 노래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순위도 가볼까요? 채애나의 캐치캐치가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시상식에서 예나 선배님의 캐치캐치 무대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즉석에서 다른 아이돌분과 같이 이 안무를 추시더라고요. 다들 이미 팬분들을 통해 연습이 많이 돼서 그런지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이번엔 18위 확인해볼까요? 바로 레드벨벳의 서핑보이입니다. 저희 선배님이 작사에 참여했는데요. 데드라인이 맞춰서 급하게 작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감 시간에 최고의 영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배님도 그러셨을까요? 저는 항상 노래 수급이나 그런 기간이 있으면은 마감 시간을 조금 넘을 때가 많긴 하지만은 일단 전날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도 조금 그러실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위는요, 바로 화사의 굿굿바이인데요. 뮤직비디오에 배우 박정민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원래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해요. 화사 선배님이 직접 손편지로 출연을 부탁해서 함께 하게 됐다던데 진심은 언제나 통하나 봅니다. 자, 17위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잠깐 볼게요. 팬님께서 곧 한국에 갈 계획이에요. 추천하는 한국식 달콤한 음료가 있나요? 오, 달콤한 음료를 저는 최근에 잘 안 먹긴 하는데 저희 멤버들 중에 과일 주스를 되게 좋아하는 멤버가 많아가지고 한국에 또 카페 음료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과일 주스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카리는 햄스터님께서, 저는 엄청 낯을 가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완전 아이인데 다들 저를 완전 아이 같지 않다고 해요. 사실 속으로는 엄청 긴장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아무도 몰라줘서 억울합니다. 저처럼 캐디도 실체 성격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저도 사실 주변에서는 완전 MBTI가 완전 E 대문자 E일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완전 I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억울할 때가 있지만은 뭔가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밝게 봐주신다라는 점에 좀 감사를 하면서 또 집에서는 혼자 푹 쉬면서 그런 시간도 챙기는데 좀 재밌게 생각을 하고 낯가리는 햄스터님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덕영수의 팝콘 그리고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아이돌 음악 전문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도경수의 팝콘에 이어서 레드벨벳의 서핀보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 가볼게요. 먼저 16위는요, 연준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너무 뜨거우면 녹아버리고 급하게 먹으면 차가워서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아이스크림의 성질을 사랑의 감정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이 곡으로 음방 1위도 하셨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제 애창곡이 나오네요. 바로 우주의 드라우닝이 15위를 차지했습니다. 군복 입은 영상 말고 빗속에서 드라우닝 열창하시는 라이브 영상도 정말 낭만 넘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이번엔 14위 가볼게요. 지난주 컴백한 분들이죠. 바로 몬스타엑스의 매직입니다.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는 순간을 마법으로 표현한 노래인데 주원 선배님이 작업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몬스타엑스 하면 또 강렬한 퍼포먼스잖아요. 무대도 함께 감상하셔야 감동이 두 배라고 합니다. 다음 순위도 만나보겠습니다. 13위는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가 13위를 차지했네요. 이 곡의 기타와 키보드 사운드가 매력적인데 나른해서 편하게 듣기 참 좋은 곡이죠. 저도 작업을 할 때 기타를 많이 쓰는 편인데 손가락이 아프지만 열심히 그래도 기타 사운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한번 연습 중입니다. 자, 이렇게 1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보내주신 문자 보겠습니다. 9950님께서 안녕하세요 캐디, 저는 요즘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느라 바쁘지만 최근에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좋은 문장이 있으면 메모해두고 하는데 캐디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좋은 멘트를 듣거나 예쁜 말을 보면 기록해두는 편인가요? 저도 약간 곡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누군가가 되게 좋은 말을 했을 때는 뭔가 꼭 기록해두는 편인 것 같고 메모장에 적어놓는 편인 것 같아요. 다음은 7506님께서 이제 수영 막 배우기 시작한 초보 수연인입니다. 물도 많이 먹고 몸은 무겁지만 언젠가 물개가 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수영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꼭 물개가 되어서 자유롭게 헤엄치시는 날이 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연준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매직.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 버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KD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연준의 아이스크림에 이어서 몬스타엑스의 매직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12위부터 9위까지 노래들 만나볼게요. 그럼 12위부터 소개할게요. 바로 아일릿의 It's Me입니다. 이 곡 무대를 보면 멤버분들이 헤어 컨트롤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뛰면서 헤어스타일링까지 챙기시는지

역시 프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무대를 할 때 머리를 엄청 많이 흔들면은 헤어쌤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가볼게요. 오늘만 세 번째 등장하는 분들이죠. 리센느의 프리티걸이 11위를 차지했고요. 이 곡은 제가 챌린지를 한번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예쁘게 찍어서 올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아핫 인별그램 와서 많이 봐주세요. 이어서 12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팝업팝업인데요. 제목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키키분들이 팝빠빠빠 라고 발음하면 된다고 딱 정해주셨다고 하네요. 팝빠빠빠. 저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팝빠빠빠 많이 연습해놓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볼까요? 9위는요, 효연, 유리, 수영 선배님의 유닛 그룹 바로 소녀시대 효리스의 스키비리입니다. 노튜브에서 이 유닛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도 이미 큰 재미를 주셨는데요. 노래가 공개되고 역시 소녀시대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이 곡은 하우스로 시작해서 힙합으로 이어지는 구성인데요. 우리만의 새끼를 만들어 라는 메시지가 선배님들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저도 만약에 유닛을 할 수 있다면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저는 막내 지우와 함께 좀 힙합 노래를 멋있게 한번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9위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연두님,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캐디에게도 아끼는 덕질 애정템 같은 것이 있나요? 유니폼이라거나 키링이라거나 그런 거요. 저는 일단 뭐가 있냐면요, 모자란 응원 배트, 그리고 응원 타월, 그리고 키링 유니폼까지 있고요. 저는 야구를 좋아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런 아이템들도 예쁜 게 너무 많아서 바로 금방금방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버리는 성격이어서 엄청 많이 쌓았는데, 지금은 키링을 제일 좋아하고요. 최근에 일본에 갔는데 같이 챙겨 다닐 정도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1님께서 입사한 지 3개월 된 회사원입니다.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적응됐고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할 때쯤 되니까 다시 힘든 일이 생기네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겠죠? 캐디는 사회생활 힘들 때 뭐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힘들 때 있으면은 마음에 잘 담아두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꼭 이제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시고 좋은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 효리스의 스키비디.

캐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소녀시대 효리스의 스키비리 듣고 오셨고요. 이번엔 8위부터 5위까지 곡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8위 확인해볼게요. 바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이 버전으로 들어도 정말 좋은데 존박 선배님과 권진아 선배님이 커버한 버전도 있더라고요. 테크노 느낌을 제대로 말아주셨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봐 주셔도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곡 소개해드릴게요. 태연의 만찬가가 이번 주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J-POP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다음 곡들도 공개가 되었는데 로이킴 선배님이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OST 스파크를 리메이크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곡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나중에 J-POP 리메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 옛날에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이나 조금 시티팝 장르의 노래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6위로 가볼게요. 바로 리센의 데자뷰입니다. 예전에 멤버분들이 이 곡을 역주행했으면 하는 노래로 꼽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네요.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5위 곡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코리티스의 레드레드인데요. 노래도 멤버들이 같이 만들었지만 포인트 안무도 함께 짜보면서 만든 동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같이 도가니 사리지 말고 뛰어놀자 라는 의미를 담은 안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5위까지 확인해봤고요. 여러분과 수다타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문자 볼게요. 9955님, 캐디 라디오랑 같이 과제 시작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생각한 대학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혹시 캐디는 대학교 로망 같은 거 없었나요? 일단 과제 열심히 힘내시고 저와 함께 잘 끝내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뭔가 대학교에 한번 다녀보고 싶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학교에 가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공부도 만약에 제가 공부를 계속 했으면은 대학교도 재밌게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1111님께서 이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가면 매번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캐디가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장 즐거운 경험은 뭐였나요? 오,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네요. 저는 뭔가 친구들이랑 제일 재밌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경험이었고, 그 한국에 맛집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 사장님들이 되게 정이 많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랑 어디서 왔어? 하면 저 일본에서 왔어요 얘기하면서 진짜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반찬 하나도 챙겨 먹어 하면서 뭐라도 하나씩 챙겨주시는 게 되게 저는 감사하면서 또 그런 한국 사람들의 정의 맛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한국에서 식당에서 뭔가 사장님들과 좋은 대화를

목요일 밤의 아이돌 음악 여행 아핫 캐디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확인해볼게요. 먼저 4위는요, 빅뱅의 빅입니다. 선배님들이 지난 주말에 음악방송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음원 선적이 엄청났다고 하는데 빅뱅 파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다음 곡도 만나볼까요? 바로 IOI의 갑자기가 지난주에 이어 3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가사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듣고 나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나지 않나요? 자, 이번엔 2위 곡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에이티즈의 배드인데요. 이 곡은 최상 그 파트라고 하는 챌린지 구간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노래까지 더 사랑받게 된 곡인데요. 캐치캐치 다음으로 배드 챌린지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위까지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재워주세요님, 요즘 잠을 많이 못 자서 고민이에요. 늦게 자면 새벽 4-5시고요. 빨리 자도 새벽 2-3시에 잠드는데 일어나면 늘 피곤합니다. 이타는 잠을 잘 자기도 하고 또 많이 자잖아요. 그래서 잠 잘 자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닝콜도 해주세요. 저는 일단 잠을 많이 잘 때는 하루에 15시간 정도는 많이 자는 것 같고, 저는 또 잠을 편하게 자는 거를 연구하는 걸 한참 좋아할 때가 있었어가지고, 뭔가 그 아로마 향 같은 거 그 손목에 바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은 되게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닝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저 진짜 갈게요. 귀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가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까지 모닝콜로 한번 써주시면은 좀 힘이 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눌게요. 빅뱅의 빅, 그리고 IOI의 갑자기.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0: 구호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 퇴근길, 직접 고른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당신. 한 달에도 몇 번씩 설렘 가득한 공연장을 찾는 당신. 주말 밤 이어폰을 꽂고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12시 당신의 취향이 머무는 2시간 스포왕 고영배.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캐디, 이분의 케이타입니다.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1위 곡 발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리센느의 러브 어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1위를 하셨네요. 리센느 분들 아핫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캐디와 함께한 두 번째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또 여러분과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저의 또 오랜만에 모닝콜도 해드리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모닝콜은 네, 이제 안 시켜주시고 이걸로 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캐디 만나러 와주시고요. 저는 1위 곡 리센느의 러브어택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점양, 진행의 이분 케이타였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핫!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973년 영화죠. 용쟁호투의 한 장면. 이어서 테마 프롬 엔터 더 드래곤. 용쟁호투의 영문 제목이죠. 엔터 더 드래곤의 테마. 랄로 시프린의 스코어였습니다. 별다른 대사가 없어도 딱 들으면 이게 누구 영화인지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그 특유의 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0: 성룡만 나오나요? 이 영화에 홍금보도 나오고 원표도 나오고 그런 배우들이 젊을 때 단역으로 출연하던 그때 최고의 스타는 이소룡. 이소룡 사후에는 이제 성룡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무협의 그 패턴도 좀 바뀌게 되죠. 뭔가 비장한 이소룡의 1달러 제작비 안 되는 작품 가운데는 용쟁호투를 넘어선 게 없단 말인가? 와, 대체 어떤 작품이었나 용쟁호투는. 뭐 85만 달러였다라고 자료가 나오는데 옵세션도 대단한 게 이게 75만 달러인가 뭐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용쟁호투보다도 제작비가 적다는 거잖아요. 50년 전 영화보다 제작비가 적을 수 있다니 얼마나 저예산인 건가 옵세션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잊고 있던 영화를 옵세션 관련 기사에서 오랜만에 발견하고 제가 신기하고 반가워서 용쟁호투 오늘 오랜만에 다시 떠올려봤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착.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착, 팬티 착.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젊은 애들 갈 데가 없어. 로크 그룹 실업자제 이 둘을 미팅 시켜주면은 여러분들 대박 회다.
2: 그럼 이 기자는 바라는 게 뭐예요?
1: 나요? 이 밤이 너무 조용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3: 밤이 너무 조용할 때 저도 가끔은 시끄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센 음악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시끄럽습니다.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조금 전에 용쟁호투의 테마를 들려드렸죠. 음악 감독은 랄로 시프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랄로 시프린이 남긴 그 유명한 영화 음악 스코어 가운데는 미션 임파서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테마를 활용하여 만든 노래, 미션 임파서블 2편의 노래, 림프 비즈킷의 Take a Look Around 듣고 왔습니다. 뭐 엄청난 테마를 만드셨어요. 미션 임파서블은 빠라밤, 빠라밤. 네. 이 테마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시리즈죠. 그야말로 시그니처. 그 테마가 랄로 시프린. 그분의 또 다른 대표작이 용쟁호투. 오랜만에 림프 비즈킷 음악 시원하게 달린 김에 좀더 달려보죠. 네. 요즘 밤이 너무 조용했죠? 5400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에이리언의 TV 시리즈 있죠? 에이리언 어스. 거기 세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엔딩곡, 메탈리카의 Wherever I May Roam.

Du hast mich. Du hast mich.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학교 다닐 때 물리 화학 수업 들을 때요. 살면서 가장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때는 세상 모든 게 양자와 전자로 구성된 걸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이 정말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보던 그런 녹색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신청곡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Rock is Dead, 마릴린 맨슨, 박동건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한곡더 앞에 붙여봤어요. 람슈타인의 두 하스트를 먼저 듣고 Rock is Dead로 이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메탈리카의 Wherever I May Roam, Alien Us, 세 번째 에피소드 엔딩곡 5400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저 갑자기 이 노래 듣고 싶은데요. 영화 발레교습소, 변영주 감독님의 발레교습소 사운드 트랙에 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거든요. 못 콜드 블러드.

영화 발레 교습소 사운드 트랙에서 콜드 블러드, 모세 노래, 그리고 이어서 긴지의 더 드랙스 더 웨이브, 영화 테이큰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힐게요. 오늘 시작부터 좀 달렸네요, 오랜만에. 이희선 씨, 제가 정말 힘들 때 우연히 듣고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던 음악이 있어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2악장인데요. 처음에는 그 음악을 듣고 무슨 음악인지 한참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 유명한 곡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잘 몰랐다는, 그 이후로 비창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FM 영화 음악에서 이 곡을 들으면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서 어떤 영화에 삽입되었을까 열심히 찾아봤더니 일본 영화 노다메 칸타빌레

최종 악장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영화는 아직 못 봤지만 원작 만화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노담의 칸타빌레에서 베토벤 비창 2악장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곡 하면 허공의 질주에서 그 리버 피닉스가 연기한 데니가 처음 학교 가서 음악 선생님 앞에서 연주해 보인 피아노 곡이잖아요. 비창 2악장. 그래서 허공의 질주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코엔 형제의 영화에도 또 비창이 중요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외 정말 많은 영화에서 만날 수 있는 곡. 말씀하신 노담의 칸타빌레 사운드 트랙에는 피아니스트 랑랑의 버전이 실려 있습니다. 그 사운드 트랙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작품 번호 13, 비창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요거 이어서 이 비창을 조금 다른 느낌으로, 색다른 느낌으로 사용한 영화가 있어요. 페어웰이라고. 이게 룰루안 감독의 작품이고 주연 배우는 아쿠아피나. 이게 할머니의 병을 할머니에게 알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온 가족이 뭐랄까요? 사랑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영화 페어웰. 이 영화의 비창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피아노곡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같은 곡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두곡 이어 듣겠습니다. 노담의 칸타빌레의 비창, 그리고 영화 페어웰의 비창.

지금 끝난 곡 영화 페어웰에서 비창 이 곡처럼 기존 클래식 곡을 새롭게 해석한 또 대표적인 노래가 있죠. All by myself.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의 선율을 가져와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에릭 칼맨의 목소리로 마무리할게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덕분에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곡이 되었죠.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Saturday, Sunday.
1: Mojo Top.
2: All people.
1: Mojo Top.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ha. Çusok.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0: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구직하시는 분들이 이력서를 쓰면서 한참 고민하는 항목이 있죠. 바로 희망연봉인데요. 너무 높게 적으면 이 회사에서 연락이 오긴 할까 싶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낮게 적으면 내가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닐까 싶고,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 게 바로 희망연봉인데요. 등산 좋아하시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왕봉, 대청봉, 유명한 봉이란 봉은 내가 다 올라가 봤는데 결국 오르지 못한 게 희망연봉이라고 말이죠. 아, 이게 웃기면서도 한편으론 참 씁쓸한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직장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적당한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9월 11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이었습니다. 아, 이제 연말 슬슬 다가오면 또 연봉 협상하시고 또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신경이 예민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어쨌든 이제 평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료 평가란 것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를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동료 평가의 항목 들도 다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매기더라고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본인이 1년 동안 쌓은 평판이나 뭐 성과라고 생각하면은 하루하루 허투게 살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아, 직장 생활 참 어렵습니다. 이준호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회원 가입하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0736번님도 청량한 목소리 들으며 아침 근무를 시작합니다. 라디오에 몇십 년 만에 메시지 보내보는 것 같아요. 오, 잘 도착했나요? 하셨는데요. 네, 너무나 잘 도착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일찍도 출근을 하셨군요. 준호님도 너무나 반갑고요. 두 분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 보내세요. 네, 사실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이 왔네요. 배틀 착플리스 함께하죠. 배아량 리포터와의 불꽃 튀는 선곡 배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8: 안전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2: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061번님, 직업상 매일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요즘 새벽 스케줄이 많아 이 방송을 자주 듣게 되네요. 문자는 처음입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직장이 인천공항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와, 보통 사람들은 놀러 공항으로 많이 가는데 직장이 인천공항인 건 어떤 기분인가요? 아유, 새벽에 피곤하시겠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다녀오세요. 7198번님, 새벽부터 깻잎 튀김에서 회사로 출근 중입니다. 맛있게 먹을 동료들 생각하니 기분이 좋네요. 영디도 깻잎 튀김 좋아하시나요? 하셨는데요. 아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걸 너무너무 맛있죠. 없어서 못 먹죠. 그 갓 튀겨서 먹으면 정말 더 맛있는데. 아, 그래도 맛있게 만드셨겠죠? 동료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1762번님, 고등학교 2학년 딸내미가 한 달 된 남자친구랑 함께 등교하고 싶다고 해서 학교까지 태워주고 가는 길입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들 뒷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어 문자 보내봅니다. 우와, 요즘 아이들은 정말 이러는군요. 근데 이 시간에 등교를 하나요? 진짜 이런 시간에 학교를 가네요. 얼마나 좋아하면은 이런 시간에 남자친구랑 같이 등교를 하겠다고 했을까요? 정말 묘한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176번님이요. 둥이들의 이른 기상으로 저도 강제 기상입니다. 저희 집 애들은 새벽 4시면 잠에서 깨기 때문이죠. 그래도 매일 새 아침에서 들려주는 음악 들으며 힐링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참 좋네요. 신청곡도 올려봅니다.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요. 둥이들, 쌍둥이 키우고 계시는군요. 새벽 4시면은 아침형이어도 너무 아침형 아닌가요? 아,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둥이들은 저절로 새 아침 애청자가 함께 되었겠네요. 좋은 아침 보내시고요.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민이 피처링했네요.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에요.

김현민이 피처링한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6591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새벽같이 만두 사러 갑니다. 집에서 30분 걸리는 파주에 있는 시장 가는 길이에요. 아무래도 남편이 시장만두와 사랑에 빠진 듯합니다. 신청곡은 비상입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파주에 있는 시장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만두가 그렇게 맛있나요? 30분씩이나 걸려서 가는 거면 왕복 1시간인 거잖아요. 궁금해지는데요. 파주? 파주의 시장에 있는 만두? 한번 이따가 저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파주에 사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세요. 맛이 어떤지. 그래서 코요테의 비상 듣고 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176번님, 6591번님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새싹이신 9389번님은요.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원생들이 없어서 힘드네요. 새벽에 라디오 켰는데 영디 목소리가 친한 언니처럼 느껴져서 위안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아, 피아노 학원 요즘 힘드시군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 어릴 때는 피아노 학원 무조건 필수였는데 아, 정말 마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도 제가 좀 위안이 된다니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오늘은 제발 또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0482번님, 자주 가던 가게에서 들기름 막국수 메뉴가 시즌 아웃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름이 가는 건 좋지만 여름 메뉴가 가는 건 너무 슬픈 이 마음, 영디는 아시나요? 그 집 들기름 막국수가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기다리죠? 아, 이렇게 맛있는 거면 온고잉을 해줄 법도 한데 그냥 정식 메뉴를 해주실 법도 한데 아, 시즌 나오시면 너무 섭섭할 것 같은데요. 내년 여름까지 어떻게 또 기다려요. 이 마음 너무나 잘 알죠. 겨울이면은 막국수 좀 추워서 잘 못 먹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시원섭섭한 그 마음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윤민정님. 9월 11일은 저희 부부의 16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남편이 군인이라 결혼생활 중 반은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요. 신청곡은 저희 부부가 모두 좋아하는 노래인 김태호의 사랑비입니다. 오, 16번째 결혼기념일 민정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남편이 군인이시군요. 군인이라는 직업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몸 쓰는 일도 많죠. 또 인솔하고 케어할 사람도 너무나 많죠. 아, 그거 어떻게 다 버티실까요? 제 친구 중에 남편이 군인인 분이 있는데 진짜 야근을 거의 매일같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또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거면 얼마나 또 외로우실까요? 이번에는 또 결혼기념일 맞아서 좀 만날 시간이 더 넉넉하신가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결혼기념일 보내세요. 그럼 신청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우의 사랑비예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요즘은 별일 없어도 하늘 한 번씩 올려다보게 되던데요. 어제 저녁 구름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근사했습니다. 오늘은 구름의 양은 줄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더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쌀쌀합니다. 현재 설악산이 4도, 대관령이 7도, 파주가 10도, 서울 13.5도로 10월 초에 해당하는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전주가 27도, 대구 부산 광주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비 소식 없이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제주도만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즈. 살살 무슨살 삼겹살 애교살 또 뭐가 있죠? 살로 끝나는 말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0: 새 감이 다시 살아났다. 감다살. 감다살입니다. 저 감다살.
1: 아니, 오프닝 좋은데요.
0: 박현진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2월 영디 감다살 선곡감이 너무 좋은데요. 선곡감. 아, 저 다시 물이 올랐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다시 제 쪽으로 확실히 넘어온 것 같죠. 여러분 승리를 가져온 저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제 감이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우리 베리 베아랑 리포터의 감이 조금 어떻게 내려가고 있나요? 어떻게 된가요?
1: 저 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중에 감다죽은 정말 싫은데 피하고 싶은데
0: 아, 죽은 전복죽이 최고인데
1: 아, 여유가 막 넘치세요 지금.
0: 지금 너무 기뻐요. 제가 오랜만에 또 이긴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막 유머러스 해지시고 지금 이겼다고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오랜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0: 맞아요. 아, 오랜만에 이기니까 더 좋네요. 네. 그 결과를 합산해 보면은 이제 제가 19, 베리가 17, 다시 두 점 차로 차이를 벌렸습니다. 어떠신가요?
1: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이번 주는 조금 무게가 무겁다. 어깨가.
0: 그래요?
1: 네.
0: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됐나요?
1: 아, 전 특히 이 2점 차이가 잡힐 듯 안 잡힐 듯 돼가지고.

0: 놀랐어야 된다 제가.
1: 네,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김보환님 7723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배틀 착플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참여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0: 네,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빵그레 분들 배틀에 참여할 수 있죠.
0: 그럼요, 배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주시면 저희가 심사평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1: 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7987번님,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맘때가 되면 저는 큰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알바를 갑니다. 아르바이트. 언니가 보리굴비랑 간장게장을 파는데 명절에는 보리굴비 선물 세트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걸 포장하러 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보리굴비 포장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선곡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1: 오, 네. 또 이제 바빠지시겠네요. 7987번님. 생선 근데 취급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냄새를 날려버릴 수 있게 고체 탈취제 세트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0: 딱인데요?
1: 생선 냄새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곡 누가 먼저 할지 정해야 하는데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0: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오,
0: 이 포장하는 아르바이트 저도 해본 적 있어요.
1: 네?
0: 그 추석 때 자동차 회사에서 뭔가 상품권 같은 거 나눠주는 걸 한다고 제가 그 상품권을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봉투 포장하는 이벤트,
1: 네,
0: 아르바이트
1: 뭔지 알아요.
0: 했었거든요. 받아보셨어요? 해보셨어요?
1: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저도 포장을 좀 했죠.
0: 그렇군요. 포장 좀 하셨어요?
1: 아이, 그럼요.
0: 이제 막 손에 딱 골목 끼고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 포장하는 게 은근히 잘 베이기도 하고 손 다치기도 하고 또 쉬울 것 같지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씩 잘 포장을 예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정성을 담아서 포장지를 잘 감을 수 있게. 잘 감는다? 뭐를 잘 감아야 될까? 일단 포장지를 잘 감아. 로꼬의 감아가 좋았습니다.
1: 이런 노래가 있어요?
0: 감도 좀 살리고 일단.
1: 저 지금 탈춤 추시는 줄 알았어요.
0: 염소가 왔던 거 아니고 제가 왔었는데 바이브레이션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1: 아, 여러분
0: 제가.
1: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몸까지 떨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0: 지금
1: 부르시는데
0: 진동 모드로 제 목에다 갖다 댈 뻔했는데 네 눈을 감아. 로꼬의 감아 가져왔어요. 피처링 크러쉬. 포장지를 잘 감아야 되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감을 살려서 감는 거죠.
1: 웃겼다.
0: 웃겼다?
1: 웃겼다.
0: 아, 좀 덜 웃겼다.
1: 저는 말씀하셨잖아요. 정성 들여서
0: 정성.
1: 하신다고 하셔야 된다고. 이제 이 분도 정성을 들여서 이제 추석 선물 포장을 위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저는 이번에 굴비의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손님들에게 잘 예쁘게 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언제 만나는 거죠? 추석이니까. 그대여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날 보러 와요. 선미의 보름달. 보름달 뜰 때 우리 만나요. 지금 보리굴비의 시점으로 추석이니까.
0: 노래.
1: 레나의 피처링 보름달.
0: 꽤 고민했던 흔적이 보여요.
1: 그렇죠.
0: 네.
1: 나쁘지 않지 않나요?
0: 보름달에 이제 추석이.
1: 그렇죠. 굴비의 시점으로 나 이제 간다. 우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굴비가.
0: 아니 근데 지금 7987번님이 정신없이 포장해야 되는데 막 보리 굴비 시점으로까지 생각해야 돼요? 정신 너무 없을 것 같은데.
1: 가마 이거는 뭔데?
0: 네 눈을 가마 가 이거 바이브레이션 할 때 세 개까지 내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죠.
1: 보리 굴비 하나 집을 때마다 날 보러 와요 하면 안 되나요?
0: 그래요. 1번 우리 첫 번째 사연에서 제가 조금은 자신이 있었는데
1: 그래요?
0: 지금 보름달 가지고 와서 흔들려요. 이거 제작진 판단.
1: 판단 갈까요?
0: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 저한테 왔네요. 만나요. 우리 보름달 뜨는 날에 만납시다.
0: 여기 감다죽 2인분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1: 감다살 데려왔습니다.
0: 네.
1: 레나가 피처링한 선미의 보름달 드릴게요. The first collaboration of JYP and Brave Sam. Yes, sir. Here comes the song.

0: 레나가 피처링한 선미의 보름달 듣고 오셨습니다. 배틀 착플리스 바로 다음 사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염윤환님, 저희 아내는 빵을 좋아하는 빵순인데요. 아내가 빵을 사오라고 해서 사가면 꼭 소보로 빵의 윗부분처럼 바삭한 부분은 자기가 싹 먹어버리고 남은 부분을 저한테 줍니다. 당신도 먹어봐 하면서 말이죠. 물론 저는 음식의 맛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삭한 부분만 쏙 골라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 아내에게 들려줄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 어쩌면 좋죠, 염윤환님. 어떤 선물이 좋을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나님만 드세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그래요? 아니, 이 중에서도 뭐 당신은 B군만 먹어. 비타민 B군. 나는 C만 먹을게.
0: 그래도 되나요?
1: 아, 비타민 편식하지 마시고 한 포씩 나눠 드세요.
0: 아, 네. 이거는 제가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갈게요. 진짜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너무 밉잖아. 너무 얄밉잖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미워도 사랑하니까. 다비치의 미워도 사랑하니까. 미워도 사랑하니까 그냥 아유 그냥 넘겨주자.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먹자 하는 거죠.
1: 아니, 두 번째 사연은 고민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0: 저는 바로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1: 아, 그래요?
0: 응. 좀 괜찮다 하면서 골랐는데 고민의 흔적이 안 느껴졌나요?
1: 아, 전 두 번째 사연이 한번 이렇게 생각이 엉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노래를 가져와야 될지 잘 맞을지 모르겠어서 이 그 전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바삭바삭한 부분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 있어요, 있어요.
1: 근데 눅눅한 거는 그럼 누가 먹어요?
0: 누군가는 먹게 되더라고요.
1: 엄마. 난 엄마라는 이름으로 먹고 있거든요. 저는 이 바삭파였어요, 원래. 바삭파였는데 이 눅눅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요즘 많이 먹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진짜로. 그러네요. 나도 바삭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씹었을 때 질감 재밌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입에 넣었을 때 그냥 눅눅하게 기름을 머금고 있는 그 전과 빵, 저는 싫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염윤화님, 아내분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눅눅한 것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밝고 경쾌해요. 그 눅눅한 것도 입에서 계속 씹다 보면요, 고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천천히, 속도의 문제.
0: 뭐죠?
1: 두드려 보는 거예요, 입안에서.
0: 갑자기요?
1: 눅눅눅눅눅 말도.
0: 이번 주는 다 그냥 개그로 가시는 거예요?
1: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 꼬여서. 아,
0: 그러니까요.
1: 그래, 눅눅. 아, 눅눅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 눅눅. 녹으로 바꿔보자. 넉넉했더니 바로 나오죠. 트와이스.
0: 녹슨 건 아니죠.
1: 토크가 녹슬었어요?
0: 네, 아니에요.
1: 아, 토크에서 파상풍 오면 안 되는데.
0: 아, 근데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요.
1: 눅눅눅눅눅 말도. 처음에는 이상할 수 있지만 계속 네. 두드리다 보면 눅눅한 것도 이거 은근 내 스타일인데? 엄마란 이름으로 먹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가끔은 생각이 나는. 감자튀김도 눅눅한 게 맛있을 때가 있다.
0: 아, 진짜 자꾸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1: 녹녹. 노크노크.
0: 이 곡 듣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좋습니다.
0: 트와이스의 녹녹 듣고 오시죠.

0: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6: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6: Bad boy, I gotta be a
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 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8: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9: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0: 네,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트와이스의 넉넉이었고요. 마지막 사연 아주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11: 9689님, 친했던 친구랑 우연한 기회로 10년 만에 연락이 됐습니다. 먼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통화를 이어가는 사이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어색함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곧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도 그럴까봐 걱정이네요. 어색함 없이 예전 추억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웃고 떠들고 싶은데 그럴 때 도움이 될 만한 음악 없을까요? 두 분의 추천 기다릴게요 하셨네요.
10: 아, 이런 관계들이 있죠.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시몬 씨의 노래 중에서 이런 곡이 있거든요. 보약 같은 친구. 네, 서로한테 보약 같은 친구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라면서 9689번님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나눠드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11: 급 친해질 것 같아요.
10: 네. 자, 이번 선곡 먼저 해보실래요?
11: 먼저 가겠습니다.
10: 네.
11: 이 노래를 듣고 뭐 마음속에 이런 이렇게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은 그래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10: 뭐죠?
11: 예전에 우리 친구를 만나면 무조건 기쁘기만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되면은 뭔가 불편한 마음도 있고
10: 조심스럽고
11: 뭐 근데 그게 좀 슬프게 다가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요 순서가 기쁨 뒤엔 슬픔이 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마세요. 품어주세요. 아주 예쁜 돌이 됩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인데 아니 맞잖아요. 슬플 수 있잖아요. 멀어진 것 같은 우리가. 근데 이거요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말랑말랑해지는 관계가 될 거고 쫓아내지 마세요.
10: 끼워 맞추신 거 아니죠?
11: 아, 불꽃축제 보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데 언젠가 사연이 나오면 써먹어야 되겠다.
10: 바로 떠오르셨나요?
11: 네.
10: 아, 저는 좀 9689번님께 좀 도움이 되고자 솔루션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노래가 딱 있더라고요. 참 어렸었지. 그땐 그랬지 하면서 과거의 학창시절 얘기하다가 나중에 참 세상이란 만만치 않더군 하면서 현재 얘기를까지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카니발에 그땐 그랬지 즐거웠는데
11: 아,
10: 괜찮나요? 어떤가요?
11: 기승전결이 있고 조금 괜찮아가지고
10: 네 이번
11: 저는 끼워 맞췄다고 뭐 응이라고 수긍은 하긴 했으나 네. 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서사였는데
10: 좋아요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11: 그쵸?
10: 전 좀

0: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1: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당연한 거 하면 저 친구 철학과를 전공했었나? 막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0: 지금 나를 만나서 슬프다는 건가? 이런 건가요?
1: 아, 친구랑은 역시 즐거운 노래 부르면서 웃고 떠들어야죠.
0: 그럼요. 같이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부르시면 진짜 신나지 않을까요?
1: 노래 혹한 거지. 그렇다고 오늘의 이 결승을 조금 넘겨드렸다. 이렇게는 보지 말아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감다살 넘겨드릴게요.
1: 주문할게요. 제가 알아서.
0: 네. 알겠어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자, 그럼 끝곡으로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겠습니다. 배틀 착플리스 마칠 시간이고요. 배틀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만날게요. 아량 리포터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의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 가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 국과 다시래

Good morning, 태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전시회장으로 나들이 가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가수 유재하 씨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앨범 자켓을 그린 서도호 작가의 개인전 진짜 인기예요. 매번 온라인 예매가 열리자마자 매진이고요. 현장 판매하는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오픈런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서도 작가의 개인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시 열리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조금만 눈여겨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작품 같은 풍경 꽤 많거든요.

0: 유재하 지난 날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기분 좋으시죠? 저도요. 예, 환영합니다. 김민정님이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서 창밖 풍경부터 명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한 며칠 전부터 하늘은 그냥 일단은 와 근래에 예, 보기 힘들었던 엄청난 명작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참 하늘 보기 좋은 날씨예요. 문은희님이 가을맞이 꽃시장 다녀왔어요. 로즈마리 나무에 꽃도 피어있길래 데려왔는데 이번엔 진짜 잘 키우려고요. 식집사가 또 되시는군요. 잘 받으셔야 돼요. 잘 살피시고 화이팅. 남승희님이 굿모닝데이 안녕하세요. 금요일엔 로테이션 퀴즈 없고 불금나이트 있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오늘 불금나이트 있습니다. 오픈런 하실 건가요? 예, 저희 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문 앞에서 약간 예, 신분 검사하고 입장 좀 가려서 할까 하다가 다 환영하겠습니다. 놀 준비하시고 예, 편안하게 오십시오. 자, 바로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뉴스 민장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바로 금요일 4부 미라클 머니, 여러분들의 작고 소중한 주 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이죠.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할 겁니다. 불금엔 모닝 나이트, 불금인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계획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이카운트, SK케미칼, 음주엔 팀앱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노무법인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YG플래닛 컴퍼니,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7시 10분.

0: 20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테디 굿모닝.
0: 굿모닝.
1: 테디 어제 저녁에 대치동 학원가 친구들도 서서 하늘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0: 어머 좋다.
1: 네, 몽글몽글. 당분간은 이렇게 하늘에게 뜻밖의 위로를 받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더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기온만 보면 10월 초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3.5도, 대구 알령이 6도, 대전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은 어제보다 5도 이상이나 높아서 서울이 27도, 대구 광주 28도 예상되고요.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 소식은 모레 일요일 제주 산지로만 약하게 들어있고요. 지금 풍랑특보, 강풍특보 모두 다 해제되면서 주말 동안 하늘에 구름만 다소 많은 평온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 또 오셨어요. 아, 누님, 형님, 동생, 다 오십시오. 어디서, 어디서, 다 어디서.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프라이데이 모닝만 즐길 수 있는 불금엔 모닝 나이트. 첫 곡으로 듀크, 파티 투나잇 흐르고 있습니다. 일어나셔야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의 불금이에요. 아침 기온 많이 낮으니까 예쁜 것도 챙겨 입으시고 뜨겁게 즐겨보자고요.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건데요? 주말에는 또 어떤 이벤트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부침 요리면과 상황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릴게요.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박용숙님이 신분증 가지고 왔어요 했는데 신분증 안 봐요. 무료 입장. 장소영님이 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나이트 물 좋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했는데 잘 오셨어요. 마음껏 즐기십시오.

잘 즐기고 오세요. 4304번님이 밤새 비워내고 대장 내시경하러 갑니다. 창밖이 장관이네요. 피곤하지만 헤이 모닝나이트 들으며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하늘 멋지다. 오늘 대장 내시경 예 하시고 기분 좋게 홀가분하게 남은 금요일 누리세요.

불금엔 모닝 나이트. 이어서 EOS 넌 남이 아냐 그러고 있습니다. 6460번님 옆 동네에서 왔어요. 여기서 살래요. 예, 잘 왔어요. 눌러 앉으세요. 0106번님 고3 담임인데요. 2주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원서 접수시키다가 드디어 오늘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캠핑 가요. 얼마나 좋을지 감도 안 옵니다. 유유 하셨는데 너무 부럽네. 지금 날씨 캠핑 진짜 예술이다. 불멍도 하시고 라면 마음껏 드시고 넌 남이 아냐 내 안에 있어. 네, 아, 노래가 너무 좋네. 마음껏 드시고 오십시오. 김내영님 오늘은 회사까지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다리가 후덜덜 후덜덜. 다시 라이딩 열심히 해야 할 듯해요. 후후후. 라이딩 하기에도 미친 날씨예요, 여러분.

불금의 모닝 나이트. 오늘 뭐 하실 건데요? 주말에 뭐 하실 건데요? 김시현님, 와우, EOS라니 이 나이트 너무 신나네요. 넌 남이 아니야, 내 안에 있어. 이 감성 아시는 분들은 진짜 찐 나이트 세대인데 저보다 누님인 듯. 신수연님이, 테디 굿모닝, 크루즈에서 테디 라디오 들으면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너무 좋아요. 크루즈요? 뭐야, 더 신나는 곳에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안정숙님, 주말에 옷장 정리해야겠어요. 여름옷 이제 안녕. 내년 여름에 보자구. 옷장 정리 이제 슬슬 해도 될 것 같아. 날씨가 선선해지는, 약간 설레는 이 날씨 누리면서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불금에 뭐 하실 거예요? 주말 뭐 하실 거냐고요?

꼭 보리라.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아 근데 프로포즈를 할 마음이 생긴 예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 너무 큰 행복이네요.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윤영화님, 오늘 모임에서 대하구이 먹으러 가요. 대하 제철이잖아요. 올해 처음인데 너무 기대돼요. 아 먹는 거가 최고 같아. 맛있는 거 드시고 모임에 또 즐거운 추억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24

3번님, 저는 내일 5km 마라톤 가요. 첫 마라톤이라 긴장돼요. 30분에 들어오고 싶어요. 하셨는데, 기록도 뭐 중요하지만 참가를 처음 하셨다는 거 너무 큰 의의가 있네요. 잘 경험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기고 오십시오. 노래 계속 들을게요.

개그맨 모닝 나이트 트와이스 What is love 흐르고 있습니다. 7127번님 굿모닝 테디, 저 내일 생일이에요. 완전 신나게 축하 부탁드려요. 지금 기분 좋아요 하셨는데 생일 축하해요. 7353번님이 저는 주말에 남편이랑 낚시하러 가요. 요새 낚시에 빠져서 주말도 남편이랑 같이 보내고 있네요 하셨는데, 와, 낚시 같은 이런 매니악한 취미가 잘 맞는다. 천생연분! 아, 너무 좋겠다. 부럽다. 즐기세요. 0621번님 주말은 K리그 직관 가는 날. 이번 주는 더더욱 중요한 경기라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걱정도 됩니다. 승료되면 월요일에 승리 문자 보낼게요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하하, K리그 또 응원하는 팀 멋지게 또 승리를 가져올 거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 문자 받기를 기다려야겠네. 월요일에 여러분 금요일 주말 다

없어요. 뮤직 야호. 붉은 모닝 나이트. 다들 신나게 즐기셨나요? 모닝 나이트 마지막 곡으로 G-Dragon 삐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4579번님이 와 성공 너무 좋아요. 이 좋은 가을날에 망막 수술 후에 재활 중이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해요. 엉엉 유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음악이 너무 신나요. 와 진정하자. 내적 댄스 이너피스 후. 망막이랑 내적 진정이랑 상관이 있어요? 마음으로 즐기세요. 뭐해요. 눈 감고 눈은 편안하게 하고 상상으로 더 활기차게 더 화려하게 놀면 되죠. 얼른 퇴차하십시오. 이영미님이 내일 로마로 여행 떠나요. 로마 날씨야 한국이랑 똑같아라 제발. 너무 부럽다. 어디 이렇게 좋은데 많이 가요 여러분. 또 부럽네. 0048번님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심판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지금 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장애인 체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참가 선수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 그냥 선수들도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예, 운동하고 대회를 준비하는데 또 장애인 선수분들은 더 많은 걸 극복하면서 더 많은 열정으로 함께하는 이 에너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아, 응원합니다. 7794번님, 금요일은 그 자체로 신나는데 모닝나이트까지 함께하니까 흥이 배가 됩니다. 하루 종일 업돼 있는 나 정말 참을 수 없어. 오늘만은 삐딱하게 즐겨봅시다. 지들고 삐딱하게 끝까지 들으면서 불금엔 모닝나이트 여기서 문 닫을게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문 엽니다.

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주말에 좋은 데 가는 분들 많으시네요.
5: 그러니까요. 부럽게.
6: 밀리겠는데요.
5: 그런가?
6: 네. 티 모먼트. 네. 실제로 도로공사에서도 이번 주말은 교통량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내일 아침은 7시부터는 정체 시작될 것으로 보이니까 일찍 나왔는데도 밀리네 하실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체는 그래도 많이 심하진 않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2차로 사고 나서 일대는 더 밀리고 있는데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고요.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 58분 정도 예상됩니다. 내부순환로가 지금 가장 수월한 편인데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일대만 지체고요. 성산대교 쪽은 정릉 부근에 고장차가 있어서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북천안 부근 사고 있어서 혼잡하고요.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재영 리포터. 전시회 다니는 거 좋아해요?
1: 저 좋아하죠.
0: 진짜?
1: 네. 사진, 그림 이런 거, 체험형 이런 것들도 요즘 진짜 재밌더라고요.
0: 좀 뭔가 있어 보인다. 전시회 많이 못 다녀봐가지고 저는.
1: 그래요? 저는 근데 매일 아침 그 테디가 낙서 이렇게 하시는 그림 보는 것도 네. 약간 전시회를 보는 기분으로 오늘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림이 형편이 없네요.
1: 근데 진짜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0: 전 낙서하는 게 취미라가지고.
1: 네. 네.
0: 자, 어쨌든 뭐 좋아하는 이 전시를 좀 보면서 교양도 쌓고 또 이게 여유도 쌓고
1: 네.
0: 그럼 참 좋은데 그런 여유 다들 가지시길 바라면서 여유보다는 또 정보가 가득한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독감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0: 맞아요, 맞아요.
1: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다시 늘면서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 이제 데믹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서운데 주변에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 진짜 많긴 해요.
1: 맞아요.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병 표본 감시 결과를 보면요. 독감 의심 환자는 3주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도 약 4배 증가를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의 독감 의심 환자가 가장 많았고요. 1세에서 6세 영유아가 뒤를 이었는데요. 학교나 어린이집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 중심으로 독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코로나19도 재유행 이제 조짐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1: 네, 이 코로나19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일주일 사이 약 79% 증가를 했는데요. 아이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만큼 예방접종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처럼 감염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데요.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9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요. 고령자의 경우 같은 일정에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예방접종 일정 미리 확인해 두시고요. 일상에서도 이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기본적인 예방수칙 다시 잘 지켜보자고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우를 최대 약 52%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0: 야, 한우를 최대 52%나 할인해 준다고요?
1: 네, 독립축산식품부가요.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0: 소프라이즈 귀엽네요.
1: 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요. 최근에 한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등심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2%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등심과 양지, 불고기용과 국거리용 부위 등을 할인 판매합니다.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진행이 됐고요. 업체에 따라서 정상 가격 대비 최대 52.4%까지 할인된다고 해요.
0: 24일까지면 딱 추석 전에 이제 구매할 수 있겠네요.
1: 네, 하지만 이 업체마다 판매하는 부위와 등급, 할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이나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추석에 가족들이랑 맛있는 한우파티 이거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알뜰하게 다들 장 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문학축제가 오늘부터 10일간 열립니다.
0: 대한민국 문학축제라는 게 있군요. 이거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대한민국 문학축제는 지난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높아진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와 11주년을 맞은 문학주간 등을 비롯 돼서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학 행사를 한데 모은 건데요. 오늘부터 20일까지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0: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 열려요?
0: 네, 먼저 오늘 서울 인사동 아라 아트센터에서는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의 김혜란 작가와 칠레 벵하민 라바토트 작가가 만나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19일에는 서울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김초엽, 연여름, 공희경 작가가 참여해서 우리나라 SF 문학의 방향을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작가와 독자들이 만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대한민국 문학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각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네, 평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작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프로그램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유은옥님이요. A형 독감으로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아이고. 진짜 너무너무 아팠는데 다시 마스크 써야 할 것 같아요. 유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1: 네, 예방접종 하시면 그래도 많이 예방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고요. 정은정님이 한우 반값에 준다고요? 그럼 가야지, 가야지, 마트 가야지.
0: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1: 네. 늘크크다.
0: 네, 안유진님은요. 저는 한우 자조금 홈페이지에서 벌써 구매했어요. 인기 많은 부위는 금방 품절되더라고요. 2kg 정도를 20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구매했답니다. 좋아요.
1: 어허. 5431번님, 문학축제라니 책에 관심 많은 울 딸이랑 한번 가야겠네요. 하셨는데, 너무 좋죠.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 맞춰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뻔뻔한 퀴즈. 반반. 상쾌한 금요일 아침을 더 상쾌하게 만들어 볼까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예은입니다. 출근길에 우연히 듣기 시작해서 음악 앱까지 끊게 해준 굿모닝 FM 덕분에 조금이나마 힘이 납니다. 포천은 벌써 추워요. 모두들 따뜻한 불금 보내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반반 퀴즈 신청합니다. 추워서 떠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서 떨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만 맞추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저 포천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예은입니다.
0: 네. 예은님 반가워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밥만 맞추면 어떡해요. 다 맞춰야지.
1: 그럼요. 다 맞출 거예요. 저.
0: 그죠. 오, 좋다. 자신감 멋지다.
1: 네.
0: 출근길에 음악을 앱을 끊게 해줬어. 굿모닝 FM이요.
1: 네.
0: 굿모닝 FM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아침에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음악 앱을 들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데 예. 뭔가 라디오를 들으면 뭔가 소통하는 기분이더라고요.
0: 그렇지, 그렇지. 라디오의 매력이죠.
1: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매력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차에 블루투스를 연결하지 않고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0: 아, 얼마나 좋아. 네. 굿모닝 네. FM이 제일 좋아요?
1: 네.
0: 친구들 이렇게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1: 네.
0: 어. 근데
1: 일하고 일을 해서 사실 아침이랑 저녁밖에 잘 못 들어요.
0: 네.
1: 그래서 아. 아침에는 항상 굿모닝 FM 그리고 퇴근을 제가 좀 늦게 하는 편이라서 항상 그 김이나님의 어머.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 듣습니다.
0: 야 MBC 라디오와 함께 하고 있네요.
1: 네, 그럼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네요, 가족이야.
1: 네.
0: 오늘 불금인데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1: 오늘 그 약간 이거 비밀인데
0: 우리끼리만
1: 그 같은 층에 일하는 선생님들이랑 그 맛있는 거 먹기로 했습니다.
0: 근데 왜 비밀이에요? 다른 층한테 비밀인가?
1: 다른 층 네.
0: 아, 오케이. 우리끼리만 지켜요.
1: 네네.
0: 0607번님이 저도 26년 차 어린이집 교사예요.
1: 우와.
0: 백상 가자 화이팅하세요 하시면서
1: 화이팅.
0: 선배님이 응원을 주셨습니다.
1: 네.
0: 자, 예은님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퀴즈 잘 푸실 네. 것 같은데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하나 네.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자 이제 준비 되셨을까요?
1: 아, 네.
0: 들어갑니다. 문제 네.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91 더하기 16은?
1: 107.
0: 가을을 영어로 하면?
1: 아, 그 아톰인가?
0: 오케이.
1: 폴, 폴?
0: 어. 맞아, 맞아. 이 노래가 나온 영화의 제목은 Love is an open door.
1: 아, 겨울왕국!
0: 사자성어입니다. 빈방에서 혼자 잔다. 독수?
1: 독수?
0: 어.
1: 패스.
0: 아, 패스.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구르는 돌에는?
1: 구르는 돌에는?
0: 뭐가 안 끼어.
1: 패스.
0: 드라마 스위트홈 알고 있지만 포핸즈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1: 포핸즈? 패스.
0: 토론토는 어느 나라의 도시일까요?
1: 토론토요?
0: 토론토.
1: 아, 토론토 캐나다?
0: 리오넬 메시가 가장 오래 몸담았던 구단 FC?
1: 아, 아르헨티나 아니고 그 뭐냐?
0: 아르헨티나.
1: 그 레알 마드리드 말고 바르셀로나.
0: 한국 거래소가 다음 주부터 운영하는 정규장 종료 후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은?

0: 몰라요. 주식. 패스.
1: 영화관에서 일정 기간 국내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 스크린?
0: 스크린?
1: 스크린?
0: 모르겠어. 패스.
1: 4분의 1. 4분의 1. 오케이.
0: 아, 4분의 1? 분수?
1: 귀여우시다. 자, 잘했어요. 잘했어.
0: 하지만, 아, 끝났어요?
1: 네, 끝났어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열 문제 중에 하나, 둘, 셋. 나이스. 다섯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0: 와, 감사합니다.
1: 아, 처음에 외친 것처럼 진짜 반만 맞히셨어.
0: 아, 이거 말이 씨가 됐네.
1: 말이 씨가 됐어.
0: 네.
1: 아, 오답 한번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네. 사자성어, 빈방에서 혼자 잔다는 독수공방이었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스위트홈 알고 있지만 포핸즈 작품에 출연한 배우는 송강이었고요. 한국고래소가 다음 주부터 종교장 종료 후에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열었는데 그게 애프터마켓입니다. 영화관에서 일정 기간 국내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는 스크린 쿼터제였어요.
0: 아, 쿼터 4분의 1. 아,
1: 4분의 1.
0: 네.
1: 자, 너무 잘 푸셨고 당황 안 하시고 네. 그래도 아시는 거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성공이 됐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3951번님이 듣기만 해도 우수자의 향기가 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아니고 그냥 어린이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0: 감사합니다.
1: 예은님 에너지 너무 좋으신데 아 이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끝으로 네. 한마디 하시죠.
0: 아, 제가 그 남편을 따라 이제 포천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군인이어서 그래서 남편한테 또 고맙고 포천에 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해줘서 고맙고
1: 긍정적이다.
0: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1: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예은님.
0: 네. 네.
1: 아, 예,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늘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침에 항상 테디 덕분에 너무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1: 아, 고마워요. 우리 서로 응원하기예요.
0: 네. 화이팅!
1: 화이팅! 보내드려요. 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캐나다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캐나다 국기 한가운데는요 11개의 뾰족한 봉우리를 가진 빨간색의 이것이 그려져 있죠. 가을을 대표하는 나무이자 캐나다의 상징인 이것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가을에는 뭐 이거 구경하러 화담숲, 설악산 이런데 많이 가죠. 많이 갑니다. 두 글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캐나다 유학생 출신의 가수 하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딘딘. 예. 딘딘의 노래 듣고 올 겁니다. 피처링 10cm에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이런 노래. 제목 귀엽죠? 듣고 올게요. 이러면 안 돼.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4: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이었습니다.
6: 5991번님 정답 단풍. 다음 주에 화담숲 예약 열리는데 꼭 성공해서 효도하게 해주세요. 테디 기운 받아갑니다. 어우, 효도를 위해 좋은데요.

0: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1: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MBC FM for you.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5: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구산동에서 복권 판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로또, 연금, 스피또 이렇게 세 가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아, 여기는 판매점은 5만 원까지만 내고 10만 원 이상은 농협으로 가셔야지 돼요. 그 이상은 잘 몰라요. 말씀 안 하시면은. 본의 아니게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잘못 판매를 했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저도 한 번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죠. 형제 있어요. 아들들. 먹었어요. 나이가 갈 때가 됐어요. 아들들 좋은 인연 만나서 빨리 독립해라.

0: 상품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현 씨의 굿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아, 복권을 잘못 뽑아주고 나면 판매하는 분들이 구매를 또 하셔야 하는군요. 어허. 야, 이러다 당첨되면 대박인데. 저는 복권을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밖에 안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냥 지나가다 보이거나 뭔가 누가 사자 그러면 어 그럴까?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런 거지. 주기적으로 사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 어때요? 사요? 민경 PD 사요?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아하. 복권 1등 당첨은 죽어도 안 되겠네. 아드님들 장가 갈 때가 이제 되셨네요. 그나저나. 예. 저희 팀에도 시집 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인적사항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예, 절대 맺어주지 않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각자 인생 각자가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의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MBC 아나운서국의 대왕 노비.
1: 네, 노비.
0: 일복이 진짜 많아요.
1: 진짜 많아요.
0: MBC 이휘준 노비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1: 노비 이휘준입니다.
0: 아시안 게임 진짜 남았는데 혹시? 네. 설마 아,
1: 이번에는 없습니다.
0: 아, 네, 없는데. 이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 없는데 이 회사는 가만히 두질 않죠, 그죠? 그래서 그 아나운서국 인별그램 제가 담당자인데. 아 예. 거기에서 이제 막 사진도 만들고 영상도 찍어서 올려야 되고.
0: 이렇게 담당이 많아요.
1: 그 예? 너튜브 뉴스하나니라는 아나운서국이 운영하는 채널도 있거든요. 예. 거기 다시 돌아갔습니다. PD 다시 하래요. 아. 영상 찍어야 됩니다.
0: MBC는 확실히 일을 잘하네요.
1: 왜요?
0: 일꾼을 쉬지 않게 잘 활용을 하니까 MBC는 일을 잘하는데. 네. 저는 이제 휘준 아나운서가 더 가까우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1: 그래요. 예.
0: 성과 내면 성과급이 나오겠죠?
1: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0: 자, 언어유희 시작해볼까? 이야기할수록 우울해지니까. 네, 뭐. 언어유희만큼 유쾌한 게 없네요, 보니까.
1: 직장인들은 뭐 다 네. 비슷할 거예요.
0: 신나게 하죠.
1: 예. 자, 여러분 궁금했던 거 계속 제보해 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알아보는 시간이죠.
0: 아, 또 직접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단어의 유래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0: 자, 줄 쓰고 똑바로 쓰고. 자, 오늘은 체력 검사 날이에요. 1분 안에 팔굽혀펴기 몇 개 하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한다. 시작. 휘진 팔 더 굽혀야지.
1: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0: 하하, 28 청춘들이 그것도 못해. 한창인 녀석들인데.
1: 아, 진짜 제가 요즘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이 안 좋아요.
0: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네. 그래서 300명 중에 296등이구나.
1: 진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아, 팔 너무 아파요, 쌤.
0: 이런 거 말하면 또 쌍팔년도 같은데 말이야.

0: 이거 그냥 느크크 이야기 아니에요?
1: 요즘에 그게 돌아다니더라고요.
0: 아 진짜로?
1: 네, 쓰는 말들 해가지고. 네, 쌍팔년도 일단 어디서 왔을까요?
0: 이거 뭐 88년도에 나온 거 아니에요?
1: 오호,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특히 요즘은 더 많습니다.
0: 어.
1: 하지만 원래 쌍팔년도는 1955년이에요.
0: 예? 쌍팔인데 팔이 쌍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야?
1: 이거 조금 요즘에는 특히나 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1: 우리가 연도를 셀 때 서기 몇 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0: 예.
1: 이거를 연호라고 해요. 1962년 이전의 공식 연호는 단군 기원을 줄인 단기였거든요.
0: 그렇지, 단기.
1: 그러다가 서기를 공식 연호로 채택을 하면서 단기는 쓰지 않게 됐습니다. 바로 이 단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왜 쌍팔년도가 55년을 뜻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조선 초기의 역사서인 동국통감이라는 걸 보면요.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기원전 2333년을 단기 1년으로 봐요.
0: 어?
1: 자, 이제 수학으로 갑니다.
0: 네.
1: 이걸 기준으로
0: 산수지 산수. 어.
1: 서기 1955년은 아까 2333년에다가 1955년을 더해요. 그러면 4288년이 되거든요. 단기 4288년 뒤에 88이 있잖아요. 여기서 쌍팔년도가 유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말한 1988년으로 알고 쓰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사전에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88년으로도 많이 쓰고 계세요. 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55년이에요. 아까 28청춘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이것도 28청춘이 대체 몇 살이야? 뭐 28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16살입니다.
0: 28에 16?
1: 그렇습니다.
0: 아~
1: 옛날에 이제 과거에는 16살쯤에 막 결혼도 하고 이게 수명이 짧았으니까 한창 청춘이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청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0: 아~
1: 그래서 한창인 젊은 시절을 가리킬 때 우리가 꼭 16살이 아니더라도 많이 쓰죠.
0: 야, 아 근데 이게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지금 라떼는 말이야 쌍팔년도에 했을 때 88년생이 할 법한 시대까지 왔어. 그죠?
1: 그쵸.
0: 지금 이제는. 그래 이제 88년생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됐어.
1: 2026년이니까.
0: 아 그렇네. 이게 55년도인데 와 30년 훌쩍 넘어서. 네,
1: 요즘에 또 88로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써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28 청춘을 28이라고 해도 비슷할 것 같아.
1: 그 요즘 시대에는 그죠? 청춘이니까.
0: 옛날 16이나 지금 네. 28이나 비슷한 것 같아.
1: 네, 그것도 그렇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시대가 이렇게 흘렀어.
1: 아무튼 의미를 아시면 또 재밌다는 거.
0: 재밌었어요.
1: 네.
0: 몰랐어. 조국희님이 와 쌍팔년도가 1988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88년생 충격받고 갑니다.
1: 아 쌍팔년도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녔었을 것 같아요.
0: 그럼 그쵸? 55년생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자 최영민님이 아 국민체조음악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아직 28청춘인데 쌍팔년도 아닌데.
0: 아 28청춘이시면 16살이신 거예요 최영민님.
1: 어? 전 국민 헷갈리게 한다 지금.
0: 예. 뭐든 마음속에 청춘이 있으면 그 시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나이죠 뭐. 유진 아나운서 몇 살이에요 지금?
1: 이걸로 계산해야 돼요?
0: 아니 그냥 마음속에 몇 살이에요? 몇 살로 살고 있어요?
1: 28
0: 28로?
1: 네
0: 28로
1: 아니
0: 언제나 청춘이 휘준 아나운서
1: 네.
0: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해화동 쌍문동 아이들의 노래
1: 야.
0: 예, 응답하라 1988 출연진들이 10주년 기념해서 부른 곡이죠.
1: 아,
0: 이 버전으로 띄워드리면서 우리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쌍문동 아이들 해화동이었습니다. 8454번님이 초등학생 막내딸 학교 데려다주면서 듣고 있는데요. 28 청춘 이야기를 듣더니 엄마 나는 그럼 34 청춘이야? 그러네요. 하하. 342. 12살인가 본데. 맞아. 근데 34는 청춘이라고 하지 않아. 어린이야. 어른 이야기할 때 끼지 마. 너무 귀엽네요. 아유.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4부는요. 작고 소중한 우리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 미라클 머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IS동서, 음주엔 팀앱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잠나.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8시 18분 50초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저 쌍팔년도 1955년 날씨 찾아봤잖아요.
2: 오, 그때 날씨가 또 나와요?
3: 네, 1955년 9월 11일은 일요일이었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7.4도로 기록돼 있습니다. 어허. 2026년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2, 3도 가량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꽤 쌀쌀하지만 상쾌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13도, 대전 18도로 또 강원 산지는 5도 안팎으로 초겨울처럼 추운 곳들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햇살이 좋아서 서울이 27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겠고요. 전주도 27도, 대구, 광주, 부산 28도로 하루 중 두 개의 계절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 산지로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0: 그러니까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1: 그렇습니다.
0: 아, 뭐 더러 기분 좋은 얘기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바로 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 냉동창고, 격정회견, 불굴의 안타왕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냉동창고입니다.
0: 무서운 일이 있는데 경기도 파주에서 냉동창고 살인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정리를 좀 해주시죠.
1: 네, 일주일 전인 지난 4일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사이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행방을 추적하다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카페 주인 30대 신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카페 앞마당에 3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냉동창고를 설치했는데 두 사람은 일명식도 없었고

0: CCTV엔 함께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신 씨 혼자 빠져나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냉동창고에선 500억 원 규모의 가짜 상품권도 발견됐습니다.
1: 가짜 상품권을 쌓아두고 있었다. 이 점이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의도적인 살인은 아닌가요?
0: 네, 카페 주인 신 씨는 지난 7월 말 인쇄업체를 찾아가서 영화 촬영용으로 쓰려고 한다면서 이 5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쇄업체는 똑같이 복제하면 위법이라서 상품권 뒷면에 촬영용이라는 문구를 박아서 인쇄해줬는데요. 상태가 조악해서 누가 봐도 한눈에 가짜인 것을 알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 예.
0: 경찰은 일단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신 씨는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선 처음엔 상품권이 가짜인 걸 알아채면 감금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엔 상품권 대금이 들어오면 여성을 풀어주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냉동창고가 추우니까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영하 20도 정도 되거든요.
1: 예.
0: 대충 보고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설치했다고 또 진술을 바꿨고요. 진술이 계속 바뀌는 만큼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 등 객관적 기록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채무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신 씨는 10억대 빚을 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 범행에 가담한 뭐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일단 피해 여성을 카페까지 태워다 준 인물이 있는데요. 이 남성은 상품권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로 확인됐습니다. 상품권 깡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불법인 만큼 상품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중간 역할을 이 피해 여성에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살인 공범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에게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리게 했는데요. 범행 뒤에는 이 휴대전화를 꺼서 보관하다가 다른 엉뚱한 장소를 이동하면서 껐다 켰다 반복했습니다. 이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1: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격정회견입니다.
1: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0: 네, 용혜인 후보자가 국회에서 약 30여 분간 격정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비판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일종의 정면 돌파식 회견이었는데요.
1: 예.
0: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면 보통 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데 이 관행에 대해서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동안 이 비례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던 관례라는 게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관례를 탓했습니다. 남편을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에 셀프 임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당직자들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1: 예, 침묵을 깼는데 수위가 상당했습니다. 여권 반응 어땠나요?
0: 사실 어제 용 후보자가 아침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랬고요. 점심 무렵에 돌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공지가 나왔거든요.
1: 예.
0: 기자들은 드디어 사퇴 결단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악화되는 여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던 여권에선 불편한 기류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저희 MBC에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상황에서 해명하기엔 늦어도 한참 늦었다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더 붓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침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날이라서 외교 성과가 가려지고 있다는 불만도 있었고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기자회견을 하는 줄 몰랐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여론조사에서도 임명에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네요.
0: 네, 어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인데요.
1: 예.
0: 전국 지표조사가 나왔습니다. 용 후보자 2,000명을 잘한 인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했고요.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63%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대폭 하락해서 취임 후 최저치인 43%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회견이 남탓과 국민 기만, 자기 연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18일에 열려던 인사청문회 일정도 현재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불굴의 안타왕입니다.
1: 일본의 프로야구의 전설 제일교포 장훈 선수가 어제 별세를 했어요.
0: 네, 야구 만화 주인공 같은 인물이죠. 일본 프로야구의 안타 제조기 장훈 선수가 어제 도쿄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장훈 선수는 1959년 프로 입단 첫해 신인왕을 차지했고 이후 81년도까지 23시즌 동안 타격왕만 7차례 수상했습니다. 통산 타율이 3할 1푼 9리, 504홈런, 3085안타라는 대단한 기록을 남겼는데 은퇴한 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타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1: 예.
0: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한국 이름으로.

0: 일본 프로야구의 간판 스타로 활약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도 많은 희망을 전해준 인물입니다.
1: 네, 제1교포로서 일본 사회에서 스타로 성장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0: 네, 1940년생인데요. 가난, 장애, 그리고 제일 한국인이라는 3중의 장벽과 싸워왔다고 합니다. 4살 때 화상을 입어서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붓고 손바닥 악력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도 좌타자로 활동했습니다. 프로 입단 때 일본으로 귀화하라는 제안도 받았지만 조국을 팔아서 야구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는 이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을 듣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차별이 일상적인 때라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야유가 쏟아졌는데도 실력으로 이 악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한 일본 기자는 장훈에게는 이 세상의 불합리에 야구의 힘으로 당당히 맞서는 기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 예, 명언도 있었죠.
0: 뭐 핸디캡을 반면거리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다. 힘들 때일수록 앞을 보라. 도망치면 거기서 끝이다. 이런 말들을 남겼고요. 은퇴 후에는 해설자로 인기를 구가했고 말년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 귀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늘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강조했던 장훈 선수가 남긴 한마디입니다. 오늘의 한 줄, 진짜 어려운 것은 기본을 계속하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1: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원래 음악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없네요. 네, 나선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로 돌아올게요.
2: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시,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사고와 고장차 생긴 곳들 보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으로 시흥요금소 부근 사고 있어서 혼잡하고요. 또 계양에서 송내 구간, 반대 방향 장수에서 중동,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지체고 광암터널에서 송파 쪽으로 내려가는 차들도 9km 정도 밀려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에 고장차가 생겨서 밀리는데요. 청담대교 북단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져서 수서까지 반대쪽도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지체입니다. 내부 순환로가 비교적 수월했는데 성수 쪽으로 홍지문 터널 입구에 고장차 생겼습니다. 지금 연희동부터 홍지문 터널 나올 때까지는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는 정릉 부근 또 홍제동 일대가 지체입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5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가 지체 더 빨리 풀려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작고 소중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알뜰살뜰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머니.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우리의 통장도 함께 살찌면 참 좋을 텐데요. 통장 벌크업 제대로 해주실 분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아,
0: 희씨 요새 너무 바쁘죠?
1: 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예. 뭐 K본부도 복수 성공하셔가지고 네,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시고.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약간 개인 정비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운동할 시간 같은 거 있어요?
1: 안 그래도 제가 올해 부쩍 좀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새로 시작한 운동이 있어요.
0: 어, 있어요?
1: 발레.
0: 발레를 시작했어요?
1: 네.
0: 어, 발레가 근데 엄청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1: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북목이 좀 심해가지고 발레를 하면 좀 온몸을 쭉쭉 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취미 발레가 또 유행이기도
0: 맞아요,
1: 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발레 갔죠. 갔는데 딴딴딴딴딴딴 음악에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또 예쁜 척도 좀 하고 그러니까 엄청 신나는 거예요.
0: 지금 포즈가 좀 나오네요. 그래도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발레 맞죠?
1: 근데 제가 진짜 큰 착각을 한 게 제가 아주 아주 어릴 때 한 다섯 여섯 살 때 엄마가 이제 어릴 때 발레를 시키면 다리가 곧게 예뻐진다라고 해서 한 1, 2년 시켜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내면에는 항상 날 발레를 했던 사람이야.
0: 맞아. 선출이야. 이게
1: 있었던
0: 있었구나.
1: 거죠. 그래서 큰 착각을 했던 것이 아주 어릴 때 나와 했으니까 나 뭔가 좀 가닥이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가닥은 무슨
0: 지금도 약간 뭐 표지를 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발레보다는 약간 발리우드 스타일.
1: 아니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코어 힘이라든지 진짜 제대로 서 있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0: 지금 몇 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1: 저 그래도 한 4월 정도부터 해서
0: 엄청 좀 하셨네요.
1: 근데 막 주마다 한 1, 2회밖에 안 가가지고 많진 않지만
0: 그래도
1: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얼마나 자세가 흐트러진 채로 살고 있는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면 똑바로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0: 네, 앉아 있을 때도 똑바로 앉아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도 투자를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맨날 내일 미루잖아요. 오늘 챙겨야 됩니다.
0: 좋습니다. 다행히도 운동하고 계시다니까.
1: 예.
0: 건강입니다.
1: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돈이 쉼 없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 미국 주식 투자의 기초.
0: 미주 이야기 하는군요.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 다들 한대 해야지 하는데
1: 맞아.
0: 이게 약간 엄두가 안 나요.
1: 그쵸.
0: 시차 어떻게 해야 되나, 세금 폭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두려운 분들 많을 텐데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미국은 일단 우리나라랑 시차가 좀 있어요. 그렇죠?
1: 그렇죠.
0: 우리도 뉴욕 시간에 맞춰서 이제 출근을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1: 그거는
0: 거예요?
1: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려면 첫 걸음으로 그렇다면 그 동네의 이 금융권 영업 시간은 몇 시인가 요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0: 네.
1: 우리 시간으로 보면 미국 증시 정규장은 밤 11시 30분에 열려서 다음 날 새벽 6시에 마감을 합니다. 우리 시간
0: 맞네.
1: 기준인 거죠.
0: 예.
1: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또 특이하게 우리한테는 없는 썸머 타임이라는 요 특이한 시간 체계가 있어요. 왜냐면 매년 3월부터 11월은 날씨가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빨리빨리 해가 있을 때 움직입시다 라고 해가지고 1시간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시간 기준으로 밤 10시 30분에 열려서 새벽 5시에 닫히는 거라서 지금 기준에서는 10시 30분에 열리고 새벽 5시에 닫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0: 뭐 1시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밤중에 이제 하는 거라서
1: 그쵸?
0: 이거 시작하면 이제 출근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음날.
1: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 안에만 해야 된다 이러면 진짜 맨날 다들 토끼 눈처럼 시뻘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연장전이 존재를 합니다.
0: 어허.
1: 정규장 전후로 거래가 가능한 건데 이 본격 장이 열리기 전인 걸 프리마켓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보통 주요 기업 실적이 미리 발표가 되면서 이 눈치 싸움을 좀 치열하게 하는 그런 시간대고요.
0: 네.
1: 반대로 장이 끝난 뒤에 또 잠깐 열리는 애프터마켓도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썸머타임 기간에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프리마켓이 열리는 거니까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열리는 거니까 이제 굳이 밤을 새우지 않아도 초저녁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0: 미장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 어, 나는 이 시간도 맞추기가 힘들다. 예약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어허. 일단은 뭐 초저녁에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 일단은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환율 오르는 게 진짜 너무 무섭던데 요새.
0: 그렇죠.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지금은 좀 내리긴 했습니다. 뭐 또 한창 오를 때는 막 1,5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1: 너무 비쌌어.
0: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숫자가 맞나? 이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 우리가 주가 차트만큼이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환율인데
1: 예.
0: 최종 수익률은 우리가 주가만 보면 안 되고요. 주가 상승률에다가 환율의 변동률도 꼭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1: 아, 어렵다 어려워.
0: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미국 주식이 10% 올랐어요. 그런데 마침 원달러 환율도 7.7% 올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의 최종적인 수익률은 10%가 아니라 이걸 합쳐서 17.7%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환율 덕분에 환차익을 얻은 겁니다.
1: 예.
0: 우리 예전에 환차익 공부한 적 있었습니다.
1: 예.
0: 또 반대로 환율이 7.7% 떨어졌다면 주식이 올랐어도 내 수익은 2.3% 쪼그라드는 환 차손 이 환율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1: 예, 이 주가 맞추기도 사실 힘든데 환율까지 예측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근데 이 환율 예측이라는 게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사실 예측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1: 아, 그럼 안 해야 되겠네.
0: 너무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쿨하게 포기하는 게 나아요.
1: 안 해야 되겠네. 어차피 못 맞추는 거.
0: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자, 내가 어디 한번 봐보자 이러면서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온전히 좀 제대로 된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장 추천해드리는 최고의 전략은 바로 달러가 쌀 때 요즘같이 조금 내려갔을 때 미리미리 쟁여두는 겁니다. 뭐 더 내려가서 한 1,200원대까지 가서 쟁여두면 더 좋겠죠. 미국 주식 투자 꾸준히 하려면 어차피 우리는 계속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이제 할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환율,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졌을 때 여유자금 미리미리 달러로 바꿔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싼 값에 실탄을 든든히 장전을 해두시면 나중에 좋은 주식 싸게 나왔을 때 이 쟁여둔 달러로 환율 걱정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경제 위기가 오면 주가는 좀 떨어져도 우리가 비교적 안전 자산이라고 분류하는 이 달러 가치는 좀 오르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달러를 미리 사두면 이 자산 배분의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예, 미국 주식은 이제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세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짠가요?
0: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세금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거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세금을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일단 배당을 받는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1: 배당소득세.
0: 네, 이거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고 입금을 해주는 거라서 우리가 따로 신경 쓸 건 없고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바로 주식을 팔아서 남긴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미국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번 돈, 그러니까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에요.
1: 예.
0: 왜냐하면 매년 250만 원까지는 세금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아,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 나 막 이 정도면 한국의 워렌 버핏이야? 막 이 정도로 막 투자 너무 잘했어. 그래서 수익이 250만 원 넘었다. 그러면 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려 22%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1: 와,
0: 진짜 어마어마하죠.
1: 예.
0: 그래서 저는 팁을 드리지 않다면 이 매년 연말 전에, 그러니까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수익 250만 원어치만큼 잠깐 팔았다가 다시 사면은 어쨌든 이 비과세 혜택을 계속 매년 확정을 지으면서 투자를 해 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세 전략을 조금 지키면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0: 네.
1: 아, 250만 원 넘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때는 신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게
1: 예.
0: 매년 4월이 되면 증권사에서 띵동 알림이 와요. 뭐라고 오냐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증권사에서 저희가 알아서 세금 처리해 드릴 테니까 고객님은 일단 저희한테 대행 신청만 해 주세요라고 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신청하기 딱 누르시면은 5월에 얼마 내세요라고 따로 청구가 오는 거니까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잘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1: 네. 자, 굿모닝 가족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궁금한 것들 또 보내주고 계신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네. 김미준 님이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 미국 주식 얘기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미국 주식 저도 시작해 볼게요라고 하시네요.
1: 시작하세요. 들으시고 이제 천천히

0: 팬이 신중히 또 하셔야 됩니다.
1: 맞아요. 물론이죠. 예.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0: 김용현님이 저는 미장 수익은 생겼는데 세금 많이 내는 게 무서워서 못 팔고 강제 장기 투자 중이에요.
1: 그러니까 장기 투자 당연히 지향해야 되지만 그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수익 250만 원어치를 연말마다 잠깐 팔았다가 다시 사고 요거를 반복을 하시면은 그 비과세 혜택 똑똑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현명하게 네. 또 장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리고 5323님이 미국 주식계좌는 국내 주식계좌 만드는 것처럼 그냥 만들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일반 계좌에서 우리가 환전해가지고 따로 사시면은 그냥 국내 주식 사지듯이 살금 사집니다.
0: 네, 조은정님은 요즘 환율이 떨어져서 저는 손실이 크네요. 흐흐.
1: 비쌀 때 사셨구나. 갑자기 숙연.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 또 쌀 때 또 쟁이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또 우리 평단가가 맞춰질 겁니다.
0: 그럼 지금 물타기 좀 들어가야 되나요?
1: 그냥 함부로 막 물타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
0: 아, 또 권유는 또 조심하게 하시네.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천천히 계속 하다 보면 평단가 맞춰진다.
0: 네. 아, 좋습니다. 자, 미장 관심들이 많으신데 덕분에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파티 인 더 USA 듣고 올게요.

0: 마일리 사일러스의 파티 인 더 USA 듣고 오셨습니다. 박기훈 님이 세금 많이 내도 되니까 일단 올라서 수익 좀 내고 싶네요. 내 미국 주식 계좌 8원불 그만.
1: 슬프잖아.
0: 다 모여야 돼. 다 모여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강강수월래라도 한번

0: 들어야 돼요.
1: 어, 하지만 그 미국에서는 파란색불, 그러니까 초록불이 좋은 거니까 아.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서 잘 될 겁니다. 뒤집힐 거예요. 언젠가. 걱정하지
0: 그렇네요.
1: 마세요.
0: 예. 언젠가 반등합니다. 굿모닝 FM10입니다.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어드리는 시간이죠. 머니 속 경제 사전. 오늘 주머니에 담을 용어 뭘까요?
1: 네, 오늘은 바로 티커입니다.
0: 티커. 무슨 뜻이에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종목들은 숫자로 된 종목 코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뭐 삼성전자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 투자는 숫자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알파벳 약자로 기호로 활용을 합니다. 아. 이걸 바로 티커라고 하는 거죠.
0: 어, 중요한 거네요. 네.
1: 예를 들어서 애플은 AAPL, 테슬라는 TSL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사실 막 영어 플레 막 너무 길고 막 복잡하잖아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고 하지만 뭐 테슬라 뒤에 막 쭉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약어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티커만 알면은 증권사 앱에서 정말 한 1, 2초 만에 바로 주식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의 티커를 하나 둘 정도는 외워 두시는 게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솔솔한 재미도 되고 실제 편의성도 팍팍 올라갈 겁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미주 하시는 분들끼리는 그 기업 티커가 뭐였지? 이렇게 딱 물어보는. 예, 이렇게 활용하는 있는 척 하시면 됩니다. 박기윤 님이 저는 그냥 잘 몰라서 그냥 주거래 은행에서 다 주식계좌 만들었는데 증권사로 바꿔야 할까요?
1: 본격적으로 주식계좌 주식 투자를 하실 거라면 증권사 활용해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수수료 면도 뭐 은행을 거쳐서 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중복이 되고 그렇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증권사에서 주식계좌 통해서 그리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0: 네.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 태입니다. 미라클 머니 선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4793님이 주식을 시작한 이후 제 관상이 티벳 여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리도 한두 개 생긴 듯해요.
3: 근데 이게 또 단기로 보면 이렇게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데 주식 투자는 늘 장기로 보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게 막 내가 조금 벌고 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이런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멀리 보시라.
1: 맞아요. 마음의 사리가 이제 한 5개 정도 될 때부터 평안함이 옵니다.
3: 안 그래도 4224님이 저는 미국 주식만 하는데 저는 너무 일희일비를 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희애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진짜 그대로입니다. 멀리 보시고 이 멀리 본다는 얘기는 그 순간순간 너무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창도 생각보다 별로 안 보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막 희애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저는 요즘 뭐가 있나요? 오히려 멀리 보시면 그렇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1: 이게 약간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랑. 사랑 안 해보면 그 감정 모르잖아요.
3: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짧은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늘 마음이 아프고 늘 설레고 난리가
3: 그쵸?
1: 나.
3: 그 순간에 도파민 막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는데 그치? 연애가 늘 심장이 콩닥콩닥하면 이 병원 가야 돼요.
1: 병원. 장기 연애 해본 분들은 또 그 장기 연애 맛을 알고 그렇죠.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 담백하게
1: 가는구나.
3: 슴슴하게 가야 됩니다.
1: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시고요. 작고 소중한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 방법. 예,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보내주시면 저희 희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끝곡으로 이소은의 오래오래 띄워드릴 거예요. 저희 같이 인사드릴까요?
3: 와요.
1: 여러분
3: 해버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금요일 첫 곡은 저희가 목요일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초성 퀴즈로 드리고 있죠, 문제를. 자, 오늘은 이 곡이 엑소의 으르렁 이후 아이돌 노래로서는 딱 10년 만에 노래방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노래래요. 야, 그랬었구나. 아, 아이돌 노래는 영어도 많고 막 랩도 많고 못 부르고 넘어가는 파트가 절반이 넘는다 뭐 이런 분도 많은데, 이게 1위를 차지했다는 건 그만큼 도전해 볼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좀 많이 높던데 이거를 그렇게들 부르셨다는 얘기군요. 자, 그럼 오늘의 정답 노래 노래방에서 생각하고 아시는 분들 한번 따라 볼게요.